0: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Cows regurgitate the resulting cud and chew it. Dottie washes the peaches and carefully chops them into pieces. She tastes quite a few as she puts them in the bowl. Mrs. O'Leary says, "Dottie, save some for the ice cream." A dairy cow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may lose its appetite and produce less milk.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1: Cowlicks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오늘은 픽션부터 시작하네요. Dottie, I love to teach you. 자, 여기에서 Dottie가 무엇을 요구했었죠? 바로 Mrs. O'Leary한테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질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Dottie야, I'd love to teach you. 아, 난 너에게 정말 가르쳐 주면 나도 좋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I'll need the help to get ready for the Mootown Festival next Saturday, Mrs. O'Leary says.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안 그래도 도움이 좀 필요했네요. I'll need the help. 나는 도움이 좀 필요해.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To get ready. 어떤 도움이냐면 to get ready.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죠. 어떤 도움, 무엇을 준비하냐면 for the Mootown Festival.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약간 발음을 가지고 약간의 유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소들이 어떻게 울죠? 음메라고 우는데 미국에 있는 소나 영국에 있는 소, 캐나다에 있는 소는 어떻게 우냐면 무라고 웁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운다라기보다는 동일한 소리이지만 그렇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살고 저 나라에 살면서 이런 이렇게 좀 다르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무라고 울기 때문에 Mootown Festival, 즉 소, Mootown, 소가 사는 마을, 이거 굳이 우리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소들의 마을 페스티벌, 축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나도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축제는 언제 열리냐면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Mrs. O'Leary says. 그래서 O'Leary, Mrs. O'Leary가 말씀합니다.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이라고 하네요. Come behind the counter, 카운터 뒤로 여기로 와, 이쪽으로 와. And put on, 그리고 입어. Put on an apron. Apron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apron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안 입고 있죠. Apron이라고 하면 바로 앞치마가 되겠습니다. 앞치마를 하나 입어.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저기 있는 저 peaches, peach라고 하면 복숭아가 되겠죠. 이 복숭아들로 한번 시작해 볼까?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그려지시죠.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Mrs. O'Leary가 운영하는 가게에 와 있죠.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와 있는데 지금 그 카운터의 앞에 Dottie가 있다가 나 좀 도와드리면 안 돼요? 라고 나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니까 이 카운터 뒤로 와서 앞치마 하나 메고 우리 복숭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이 머릿속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이 두 소와 Mrs. O'Leary가 작업하는 그게 머릿속으로 쫙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팩트로 넘어가 볼까요? Fact. Cows swallow their food whole 이라고 돼 있네요. Cows, 소들은 swallow, 삼킵니다. 꿀꺽 삼킵니다.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을 whole. Whole 이라는 것은 통째로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소들은 그들의 음식을 통째로 삼킵니다. 안 씹나 봐요. 저도 이런 글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그 음식이 goes into 들어간답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the first,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뭐의 첫 번째냐면 of four compartments. Compartments라고 하면 바로 구획. 이렇게 뭔가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구획 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의 구획의 그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 더 볼까요? In their stomachs. 우리 사람과는 좀 다른가 봐요. 그들의 위에 있는, 그들의 위에 있는, 맞죠? 그들의 배 위에 있는 네 개의 부분 중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즉, 위가 네 개라는 소리네요. 맞죠?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지만, 하나의 통으로 돼 있지만, 소는 네 개의 위로 돼 있나 봐. 그래서 그 네 개 중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Cows regurgitate. 좀 어려운 단어죠. Regurgitate.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Cows, 소들은 regurgitate. 이렇게 아, 좀 그러셨나요? 자, 그래서 뭘 했냐면 바로 역류시키다.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죠. 소들은 역류시킵니다. 무엇을

0: 역용시키냐면 the resulting. 그래서 아까 전에 씹어서 넘긴, 맞죠? 그 결과로 생긴 cod라는 것은 되새김질 할 거리, 할 음식들입니다. 그것을 역류시켜서 and chew it 다시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씹습니다. 즉, 한번 통째로 삼키고 그게 첫 번째 위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다시 입으로 역류시켜서 다시 씹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Dottie, I'd love to teach you. I'll need the help to get ready for the Mootown Festival next Saturday, Mrs. O'Leary says.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Cows swallow their food whole.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Cows regurgitate the resulting cud and chew it.
0: 바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제 픽션으로 넘어가네요. Dottie washes the peaches and carefully chops them into pieces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Dottie가 Mrs. O'Leary를 도우는 그 과정입니다. 돕는 과정이죠. Dottie는 washes 씻습니다. 무엇을 씻냐면 the peaches, 이 복숭아들을 씻습니다. And carefully, 그리고 조심스럽게 chops them, 탁탁탁탁 이렇게 잘게 씁니다. Them into pieces, 조각들로 만듭니다. She tastes quite a few. Quite a few라는 것은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Dottie가 원래 그렇잖아요. 음식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어떡합니까? 자꾸 하나씩 먹잖아요. 지금 Dottie로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he tastes. 그녀는 맛을 봅니다. Quite a few.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수를 맛봅니다. 즉, 요리를 하면서 자꾸 먹는다는 것이 되겠죠. And she puts them in the bowl. 그 그릇에 As she puts them, 그 Dottie가 그것들을, 즉 복숭아 조각들을 넣으면서 상당수를 맛을 본다. 말은 맛을 본다, 이제 계속 먹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Mrs. O'Leary says, 그래서 Mrs. O'Leary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Dottie, save some for the ice cream. 지금 아이스크림을 함께 만들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Dottie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당부를 하냐면 Dottie야, 아이스크림을 위해서 좀 그 복숭아들 중에 몇몇을 좀 아껴둬야 돼. 다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 안 되는 지금 여기 안 써 있지만요. 다 먹으면 안 돼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시 팩트가 나오네요. A dairy cow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may lose its appetite and produce less milk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차례대로, 문장이 좀 길 때는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면 되겠죠. A dairy cow. Dairy cow는 바로 젖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젖소냐면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That doesn't get enough salt. 충분한 소금을 얻지 못하는 젖소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소금을 못 얻냐면 in its diet. 다이어트라는 것은 아, 나 오늘 다이어트해. 나 요즘 다이어트 하잖아. 라는 그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바로 식단이나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들이 먹는 음식이나 식단에서 소금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그런 젖소들은 may lose its appetite. may라는 것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추측을 나타냅니다. may lose its appetite. 그 소들의 appetite이라고 하면 식욕이 되겠죠. 식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and produce. 그리고 produce는 생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생산할지도 모릅니다. less milk. 더 적은 우유를 생산할지도 모릅니다. 즉, 소들이 이 소금을 좀 충분히 어떤 기준치가 있겠죠. 그만큼 먹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그래서 이 소들은 are usually 일반적으로 보통 provided라고 하면은 provide에서 왔겠죠. provide는 바로 제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공이 되냐면 a salt lick 소금으로 대해서 이 소금으로 핥을 수 있는 것, 핥아서 먹는 그런 소금이 제공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정말 많이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는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빈도 부사와 빈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빈도 부사와 빈도 표현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빈도 부사라는 것은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적어둔 것이 빈도, 대부분 빈도 순으로 제가 쭉 적어두었습니다. never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고요. 빈도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always는 항상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이런

0: 도 묵사드렸고, 이거 말고도 좀더 있죠. 제가 일단 대표로 이런 것들 한번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빈도 부사들이 이 문장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She always wakes up early. 그녀는 항상 일찍 일어난다.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일찍 일어난다. 라는 것이고요. She can always find the solution. 그녀는 항상 always find the solution. 그녀는 항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He is always on time. On time이라는 것은 제 시간에 오는, 시간을 잘 지키는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는 항상 제 시간에 온다. 제가 왜 이걸 적어두었냐면 이 빈도부사의 위치 때문입니다. 이세 개의 예문을 통해서 빈도부사가 문장에 어디에 오는지 그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적어두었거든요. 일단 지금 여기 보니까 일합이 뭐죠? 여기에 보니까 wake는 일반 동사입니다. 만약에 빈도부사를 쓸것 같으면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보니까 can always find라고 되어 있죠. 일반 동사, 맞죠? find라는 일반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바로 저기 앞에 보니까 can 있죠. 바로 조동사 뒤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한개더 있죠. 지금 여기는 동사가 뭐죠? is라는 뭐가 왔습니까? 비동사가 있네요. 비동사 뒤에 위치하게 되네요. 뭐가요? 빈도부사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일반 동사 앞, 일합, 조비, 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합, 조비, 뒤가 빈도부사의 위치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혹시나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바로 써먹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늘은 또 조금 더 추가해서 빈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빈도 표현이라는 것은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every day, 매일, twice a month라고 하면은 한 달에 두 번. 뭐 이거 말고도 아주 많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이런 빈도 표현을 나타내는 것은 문장에서 대부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They go to the movies once a week. 그들은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갑니다. 언제 영화 보러 간다고요? Once a week, 일주일에 한번 보러 갑니다. 지금 이세 문장의 공통점 다 보이시죠? 바로 문장 끝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빈도 표현들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번 영화를 보러 간다. We meet up twice a month. 우리는 만난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Twice a month. 한 달에 두번 만난다. She practices the piano every day. 그녀는 피아노를 연습한다. 얼마나 자주 연습하는가? Every day, 매일 연습한다. 라는 이런 빈도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 부사는 일합, 조비디. 빈도 표현은 문장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방금 보았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Dottie washes the peaches and carefully chops them into pieces. She tastes quite a few as she puts them in the bowl. Mrs. O'Leary says, Dottie, save some for the ice cream. A dairy cow that doesn't get enough salt in its diet may lose its appetite and produce less milk.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Apron. Apron.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Compartment. Compartment. It goes into the first of four compartments in their stomachs. Appetite. Appetite. He has a big appetite after exercise. Produce. Produce. Apple trees produce fruit in the fall. Provide. Provide. Cows are usually provided with a salt lick.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part. 우리 친구들 part 전부 다 아시죠?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책에서 나왔던 조금 어려워 보였던 그 단어를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전에 보셨죠? compartment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compartment 안에 자세히 보니까 눈치채셨습니까? part라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부분이죠. 그리고 come과 compartment라는 게 합쳐져서 compartment가 되었는데요. 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part는 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죠. common, co, co 혹은 con, com이 되면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부분들이 함께 있는 ment가 붙으면 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있는 것. 아, 부분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알고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은 칸막이로 이루어져서 혹은 이렇게 칸으로 전부 다 나눠 두었는데 그걸 함께 다 묶어 놓은 객실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큰 배다. 아니면은 어떤 호텔이다. 근데 보니까 호텔에 이렇게 한 층이 전부 다 공간이 탁 트여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칸막이로 벽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거 한 대 전부 다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객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소 위에서도 소 위가 네 개인데 어떻습니까? 네 개인데 그게 구획으로 전부 다 칸칸이 나눠져 그게 모여 있으니까 compartment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depart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서 D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분리를 의미하고요.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part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붙어 있다가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저랑 저희 가족이 같이 있다가 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어딘가로 출발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과 원래 함께 있었는데 분리되어서 어딘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답니다. 자, 이것도 오늘 두 가지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어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선인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닝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영어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책을 읽다 보니까 오늘 책을 벌써 끝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영어 실력도 올라가고요. 책 읽는 힘도 올라가고요. 어휘력도 올라가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카올릭스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친구 이 머리 스타일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은근히 웃기답니다. 이게 소랑 관련이 있습니다. 책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 중학교 때 시험 문제로도 여러 번 나오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오늘 한번 아주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볼까요?
1: Mrs. O'Leary adds the sugar, cream, and eggs. Then she packs salt and ice around the container. Dottie cranks the ice cream maker until she's worn out. This is hard work, Dottie exclaims.

열심히 책을 읽은 덕분에 이렇게 오늘도 책을 끝내는 완독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픽션으로 시작하네요. 픽션. Mrs. O'Leary adds the sugar, cream, and eggs가 되어 있네요. 지금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Mrs. O'Leary가 adds, 더합니다. 넣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추가합니다. The sugar, 설탕과 크림과 그 다음에 and eggs, 그리고 계란들을 추가를 합니다. Then she packs salt and ice around the container. 그리고 나서 she packs, 그녀는 채웁니다. pack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는 짐을 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요. 바로 채우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n she packs salt and ice. 소금과 얼음을 싸는 게 아니라 소금과 얼음을 around the container. 그 컨테이너라고 하면 용기입니다. 저는 참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가 아니고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 주변에 소금과 얼음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금과 얼음을 채우고요. Dottie cranks the ice cream maker until she's worn out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Dottie는 crank라는 것은 바로 기계를 돌아가게 하다, 크랭크를 돌리다. crank라는 것이 이렇게 기계 중심에 어떤 모터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 축을 바로 crank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돌리나 봐요. 그럼 이걸 돌리면 뭔가가 아이스크림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세로일 수도 있고 가로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중심축을 crank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아이스크림 기계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Dottie는 cranks the ice cream maker. 아이스크림 만드는 이 기계를 돌아가게 합니다. Until, 언제까지요? She's worn out. Worn out이라는 거 아주 흔히 일상에서도 쓰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Worn out이 뭐지? Worn out의 원형, 동사로 쓰면 바로 wear out이라는 것입니다. Wear out이라고 하면은 지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worn out은 매우 지친이 됩니다. 그렇죠. 매우 지친. 그래서 wear이라는 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상태도 나타내지만 wear이라는 게 닳다, 닳게 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체력을 닳게 하다, 그래서 없어지게 하다, 거기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worn out이라고 하면 매우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할 때까지요. Until she's worn out. 그녀가 완전히 매우 지칠 때까지 도리가 계속 뭘 한다고요?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이렇게 그 크랭크를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This is hard work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Dottie exclaims. Dottie가 exclaim이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소리치다라는 의미입니다. Dottie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냐면 This is hard work. 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힘든 일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 쉬운 게 있겠습니까? Thanks for teaching me how to make ice cream. 고맙습니다. Thanks for teaching me.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려요. How to make ice cream.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로 이 픽션이 마무리가 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바로 이 맥락을 쭉 타고 가고 있다면, 이 맥락을 놓치지 않았다면 바로 미세스 올리어리에게 누가 하는 말요? 바로 도리가 감사 인사를 표하는 거겠죠. 미세스 올리어리가 바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도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오늘 how to make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how to make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현과 바꿔 쓸수 있는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어떻게 될지 중학교,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이고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함께 fun reading grammar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의문사에 to 부정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지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wondered what to do next라고 돼 있네요. 그녀는 궁금해했다. What to do next?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라고, 뭐뭐를 해야 할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what to do 안에 있는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의문사가 있고 거기에 to do가 있잖아요. 여기 to 부정사가 있죠. 이 to 부정사 안에 보니까 to 부정사는 항상 to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to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 동사였다고요. 왜요? 딱 보니까 알수 있잖아요. 안에 동사가 들어있잖아요.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고 있는 것이 to 부정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to do에 있는 이 to do를 원래 있었던 주어 동사로 다시
복귀를 한번 시켜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he wondered. 그녀는 궁금해한다. What to do next. 그 의미를 잘 한번 보자고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합니까? 다음에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녀겠죠. 왜요?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이 문장에. 자, 그럼 이거를 원래 있었던 문장으로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She wondered what she should do nex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what to do가 무언가를 무엇을 해야 할지가 되기 때문에 해야 하다라는 should를 넣어준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 보니까 원래 do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do는 누가 하냐는 것이죠. 뭔가를 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누가 하는 것이죠? 이 문장 안에 보니까 이 둘을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바로 she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기 제일 앞에요. 그래서 what she should do next로 고쳤을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쉽죠?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두 부정사는 그 안에 있었던 주어를 활용해서 혹은 의미적으로 어떤 행위자를 한 명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should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동사, 투 부정사 있는 그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예문도 한번 보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tell me where to go? 너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Where to go? 내가 어디 가야 될지를. 내가는 여기 지금 아직까지 없으니까 어디 가야 될지를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니?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딘가에 가는 것이죠. 어딘가로 가는데 누가 가는 거예요? You라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I, me라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Can you tell me? 너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니? Where to go?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럼 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는 바로 me의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where I should go?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너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Thanks for teaching me. 자, 이전에 오늘 책에서 나왔던 그 표현입니다. Thanks for teaching me.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ow to make ice cream.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Thanks for teaching me.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how to make는 누가 만드는 것이죠? Mrs. O'Leary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는 Dottie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How I should make ice cream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그 주체인 주어와 그 다음 should가 들어간다는 점, 그 의미가 포함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의미가 의문사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동사는 그대로 쓴다라는 점 보시고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정말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1: Mrs. O'Leary adds the sugar, cream, and eggs. Then she packs salt and ice around the container. Dottie cranks the ice cream maker until she's worn out. This is hard work, Dottie exclaims. Thanks for teaching me how to make ice cream.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A tuft of hair that won't lie flat is called a cowlick. 자, 이거 좀 웃긴 건데요. 뭐냐 하면 A tuft of hair, tuft라는 것은 뭉치, 다발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여기에 이 아이의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차분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자고 일어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뭉치. 이 뭔가 조금 단정하진 않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이 부분이 맞죠?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좀 단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a tuft of hair, 머리카락의 뭉치나 다발인데요. That won't lie flat. 이렇게 평평하게 혹은 단정하게 누워있지 않는 지금 여기에 이런 머리카락 같은 그런 뭉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is called 뭐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a cowlick. cowlick이라고 부릅니다. cowlick. 이게 왜 그러냐면요. Perhaps, 그 뒤에 그대로 나오죠. Perhaps, 아마도, that's because, 그것은 아마도 뭐뭐 때문일 것입니다. It looks like hair a cow has licked. 이해하셨습니까? It looks like, 뭐처럼 보이냐면, 머리카락처럼 보입니다. 어떤 머리카락처럼 보이냐면, a cow has licked. 어떻게요? 소가 핥은 것 같은 머리카락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에 소가 와서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소가 핥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마치 소가 와서 소의 침을 묻혀가면서 쓱 핥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뭔가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0: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잡혀서 삐뚤하게 되어 있는, 단정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딱 올바르게 평평하게 딱 누워 있지 않는 이런 머리카락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a cowlick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이제 왜 cowlick이라고 부른지 아시겠죠? 소가 lick이 핥다잖아요. 그래서 소가 핥은 것 같은 거기에서 이름이 온 것이죠. 그래서 바로 a cowlick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The day of the Motown Festival is warm and sunny. 자, the day 그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of the Motown Festival. Motown Festival 이 축제의 그날은 is warm and sunny. 따뜻하고 화창합니다. Mrs. O'Leary sees Dottie and gives her a big bowl of ice cream. 그리고 나서 Mrs. O'Leary는 sees Dottie. 저기에 누가 있었냐면 Dottie가 있었네. Dottie를 보고요. And gives her, 그리고 그녀에게 줍니다. A big bowl of ice cream. 아주 큰, 아이스크림이 담긴 큰 그릇을 줍니다. 많이 담겨 있겠죠? After she licks the bowl clean. 역시 식성이 어마어마합니다. After, 뭐한 후에. She licks the bowl clean. 그 그릇을 아주 깨끗하게 핥은 후에, 즉 끝까지 핥아먹은 후에, Dottie says, Dottie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ow, wow, this is the best ice cream I've ever had. 라고 돼 있네요. 이 아이스크림은 최고의 아이스크림이야. I've ever had.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서 최고의 아이스크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영어책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읽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막 샘솟아 나죠. 자, 그러면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 tuft of hair that won't lie flat is called a cowlick. Perhaps that's because it looks like hair a cow has licked. The day of the Moo Town Festival is warm and sunny. Mrs. O'Leary sees Dottie and gives her a big bowl of ice cream. After she licks the bowl clean, Dottie says, Wow! This is the best ice cream I've ever ha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Pack. Pack. They pack lunch for school every day. Container. Container. Then she packs salt and ice around the container. Crank. Crank. Dottie cranks the ice cream maker until she's worn out. Tuft. Tuft. A tuft of hair that won't lie flat is called a cowlick. Lick. Lick. Perhaps that's because it looks like hair a cow has licke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지켜볼 것은 바로 Claim. Claim이라는 것은 주장하다 혹은 외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앞에 Claim 앞에다가 접두사, 즉 앞에 머리에다가 붙이는 것이죠. 이 단어의 머리에다가 접 붙인다라고 해서 이 접두사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단어와 또 다른 단어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claim이라는 것은 외치다 혹은 주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exclaim이라는 것입니다. exclaim과 그 다음에 proclaim이라는 것이에요. exclaim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에서 ex가 들어가면 밖을 의미합니다. 밖. 밖으로 나간다 할 때 그 밖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부가 아니고 외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claim은 주장하다, 외치다이니까 아, 그래서 외치다, 소리치다가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뭔가 소리를 내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proclaim에서 pro는 앞을 의미합니다. 뒤도 아니고요, 옆도 아니고요, 앞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앞에다 대고 주장하거나 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다 대고 주장하거나 외치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선언하다.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딱 단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주장을 딱 펼치고 뭔가 약속하듯이 뭔가 공지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claim이라는 것, 이런 어근이라고 하죠. 이런 말뿌리를 활용해서 그 앞뒤

여러 가지 단어들, 접두사일 수도 있고요, 접미사일 수도 있고, 꼬리에 붙이니까 접미사라고 하죠. 꼬리 밑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원리로 단어를 이해하면서 암기하게 되면 훨씬 더 단어를 많이 그리고 쉽게 이해하고 암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역사와 다양한 정보와 표현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배워보냐고요? 영어로요. Alright. 오늘의 스포츠, 오늘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What's our topic of the day? I am so curious. Let's find out. 함께 볼까요? Let's go! 자, 사진을 보니까 작은 흰 공이 있고요. 그리고 채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잔디가 보이고요. 와우! 제가 생각하는 그 스포츠인가요? 여러분, 세 가지 하면 떠오르는 게 그렇죠. Bingo! 오늘의 스포츠! 골프입니다. 자, 그럼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와 정보,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네, 여러분, 골프는요. 자기 자리에서 골프채, 클럽, 네, 이렇게 정지해서 이 골프채로 공을 탁 쳐서 지정된 구멍, 홀에 넣는 스포츠입니다. 제일 적게 치는 선수가 이기는 게임인데요. 정말 이 골프의 역사, 설이 참 많아요. 이 발상지가 15세기 스코틀랜드라고 들었습니다. 이 이름과 골프의 이름과 역사 뭐 이렇게 뭐 룰 이런 게 다 15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이 코스를 얘기해 보면요. 스트레이트 코스가 있습니다. 골프를 칠 때 스트레이트 코스는 정말 쭉 뻗어 있는, 말 그대로 스트레이트, 쭉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코스를 부를 때 스트레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dog leg right, dog leg left. 네. 이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dog leg는요. 특히 도로나 골프장에서 정말 급격히 좁은 곳. 네. dog leg. 강아지, 개, 그 다리 모양이기 때문에 dog leg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dog leg right는 오른쪽으로 굽은 형태의 코스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dog leg left는 왼쪽으로 굽은 형태의 코스입니다. 정말 유익하고 재밌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Putt. 공을 가볍게 침, 퍼트하다, 홀, 구멍, 공을 홀에 쳐서 넣다, 샷, 샷, 발사. 오늘의 중요 표현 number one, putt. 공을 가볍게 침, 퍼트하다. 네, 정말 골프에서 중요한 네 putt, putting. 네. 이렇게 공을 탁 잔디 표면 위로 공이 굴러가게끔 탁.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샷입니다. putt. putting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putt이라고 합니다. It was a very short putt. 그것은 아주 짧은 putting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It was a very short putt.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표현. 구멍. 공을 홀에 쳐서 넣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hole.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hole. 골프공이 홀에 쏙 들어갔습니다. 홀로 쏙 들어갔습니다.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hole. 따라해 볼까요?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hole. hole. 꼭 외워주세요. hole. 좋습니다. 세 번째 표현. shot. 후. 후. shot. 네. 보통 저희가 골프를 칠 때 많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듣죠. 사장님, 나이스 샷. 그 샷. 그 샷입니다. shot. 혹은 발사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골프니까 shot. 네. There is a nice shot I can hit.
내가 칠수 있는 멋진 샷이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There is a nice shot I can hit. 따라해볼까요? There is a nice shot I can hit.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 표현들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Putt. 공을 가볍게 침. 퍼트하다. Hole. 구멍. 공을 홀에 쳐서 넣다. Shot. 샷. 혹은 발사. Alright, everyone. It's making sentence time.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Okay, our first sentence is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blank. 자, 공이 어디로 쏙 들어갔다. 자, H로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3, 2, 1. 정답은 hole. 아주 잘했습니다.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hole. 따라 해볼까요?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hole.

0: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홀.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t was a very short. 자, 힌트 드렸어요. It was a very short. 3, 2, 1. 정답은 putt. 그렇죠. 이건 짧은 퍼팅이었다. putt. It was a very short putt. 참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There is a nice. 후. 후. I can hit. There is a nice. S로 시작하는 단어죠. 사장님, 나이스. 3, 2, 1. 정답은 shot. There's a nice shot I can hit. 내가 칠 수 있는 멋진 샷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There is a nice shot I can hit.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면서 연습 들어가 볼게요. Let's go!
1: Golf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 I like golf, but I'm not good at it. There is a nice shot I can hit. The golf ball went right into the hole. It was a very short putt.
0: 오늘 저희가 배워본 표현들 세 가지 뭐였죠? Putt, hole, 그리고 shot. 네, 이 세 가지 표현 꼭 외워두시고요. 동작을 통해서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0: 너무 더워서 그것도 몰랐네요. 안녕, 친구들. 여기는 리즈, 그리고 이쪽은
1: 저기입니다.
0: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거 있죠. 토끼, 이렇게 더울 땐 우리 뭘 접어야 할까?
1: That! That!
0: 그거? 그거 뭐? 아, 이거 부채질하는 거?
1: A fan! A fan!
0: 그렇지, 우리 동양에서 쓰는 부채, Oriental fan! 접어보면 좋겠다. 친구들, 오늘 부채 접으면서 관련된 표현들도 배워볼까요?
1: Yes, please! Yes, please!
0: 더운 여름에는 팔랑팔랑 부채질이 최고죠. 우리 Oriental fan, 동양에서 쓰는 부채 접어봅시다. Follow me step by step. This color will be the color of the handle. 부채의 손잡이 색깔이 될 거예요. 손잡이 색깔을 아래로 시작합니다. Fold in half, making a big triangle. 이렇게 큰 삼각형을 접어주시고요. Unfold, 펼쳐서 Fold ice cream, 우리 아이스크림 접기 할 건데. Now fold down both flaps. 'You see the bottom triangle? 아래쪽에 삼각형이 보이시죠? Fold up, 위로 올려 접어주시고요.

Leave a little space, 약간의 공간을 남기고 fold down, 아래로 내려 잡습니다. Now, line up here and here. 중앙선을 향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0: Fold left and right corners. 양쪽 모퉁이도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차라! 여러분의 부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시원하게 부채질을 한번 해볼까요? 이 부채를 가지고 한번 오늘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1: Oh no, today is so hot. 아, 정말 이렇게 더운 날 걸어오는데 부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주 큰일 날 뻔했어. 나는 이걸로 부채질을 해서 정말 좋아.
0: 나는 이걸로 부채질을 해요. I fan myself with this. 나는 이것으로 부채질을 해요.
1: I fan myself with this.
2: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봐야지.
1: What is this?
2: 이건 트램폴린이잖아. Jump, jump, jump. 우와, 이거 정말 운동되는데. 어, 이건 뭐지? Weights. 무게를 이렇게 드는 거잖아. 으쌰, 으쌰, 오. Strong arms. 이렇게 팔도 튼튼해지고, what's this? It's treadmill. 여기에서는 run, 뛰는 거지. 이야, 너무 힘들어. 아휴, 운동을 많이 했더니 땀이 이렇게 났잖아. 난 온몸이 땀에 젖어버렸어.
0: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I'm wet with sweat. 나는 땀으로 젖었어요. I'm wet with sweat.
2: 아, 그러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부채질을, 아니지. 저기 에어컨이 있네. 에어컨을 틀어봐야겠다.
1: It.
2: 어? Turn on. 왜 안 켜지는 거야? 에어컨이, 고장 났나 봐.
0: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1: The air conditioner is broken.
2: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1: The air conditioner is broken.
2: 아, 그러면 I need my fan. 다시 부채가 필요하다고. 에어컨만큼은 아니지만 부채도 시원하잖아. 이씨, 이렇게 플락플락 플락플락 부채질을 하니까 시원해지는데.
0: 부채질을 하면 시원해져요.
1: This fan cools me down.
0: 부채질을 하면 시원해져요.
1: This fan cools me down.
2: 우와, 시원하다. 역시 부채가 최고야. 그럼 땀이 식었으니까 다시 한번 운동을 해볼까나?
0: 여러분, 토끼와 함께 운동 잘 마치셨나요?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 번 더 표현을 들어볼까요?
3: I fan myself with this. I fan myself with this. I'm wet with sweat. I'm wet with sweat. The air conditioner is broken. The air conditioner is broken. This fan cools me down. This fan cools me down.
4: Conditioner?
2: 에어컨 있냐고, 토끼야?
4: 아니, no we don't. 우리 에어컨 없어.
0: 대신 오늘 접은 부채로 부채질을 해줄게. 어때? 좀 시원해? 이제 퀴즈 풀 수 있겠니?
4: Yes, I can. Yes, I can.
0: 좋아, 그럼 친구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자고. 난 이것으로 부채질을 해요.
1: I fan myself with this.

난 땀으로 젖었어요. I'm wet with sweat. I'm wet with sweat.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The air conditioner is broken. The air conditioner is broken. 부채질을 하면 좀 시원해져요. This fan cools me down. Cools me down. 여러분, 퀴즈 정말 잘하셨어요. Fantastic. 그러면 오늘 너무 더우니까 빨리 시원한 거 먹으러 가봐야겠어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1: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지원 쌤 잘 뛰네요.
1: 괜찮았어요?
0: 네. 엄청 잘 뛰는데요?
1: 런닝머신 위에서 뛴다 용어를 어떻게 해요?
0: 만들어볼 수 있겠어요, 혹시? 도전?
1: 네. 뭐 나는 뛴다 하면 I run?
0: I run?
1: 런닝머신 뭐였죠, 근데?
0: 요런 러닝머신을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레드밀이라는 말로 불러요.
1: 트레드밀이?
0: 발음이 좀 어렵죠. 네. 트레드밀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해볼게요. 네. 트레드밀. 합해서 트레드밀.
1: 트레드밀.
0: 그렇죠. 아. 그래서 그 I run까지 아까 잘 만들었어요. 네. 뭐뭐 위에서 근데 트레드밀 위에서 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도전해 볼까요? I run 뭐뭐 위에서
1: on the treadmill.
0: I run on the treadmill. I run on a treadmill. 둘 다 괜찮아요. 여기서 treadmill이라는 네. 말이 혹시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tread 하면 이게 밟다 이런 뜻이거든요. 밟다. 네. 근데 이렇게 밟아서 가는 mill 하면 이게 방앗간이에요.
1: mill?
0: mill 하면 방앗간이에요. 그래서 밟아서 곡식을 찢는 방앗간이란 뜻이에요.
1: 그럼 방앗간이란 뜻인데 런닝머신이라는 거예요?
0: 마치 우리가 여기 위에서 계속 밟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게 아마도 계속 밟아서 곡식을 찢는 거기랑 연산이 되나 봐요. 방앗간이랑. 그래서 트레드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1: 곡식을 밟는 것처럼 계속 밟아야 된다.
0: 그런
1: 거예요?
0: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meal이라는 말 앞에 다른 네. 것들을 붙이면 다른 방앗간들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1: 트레드 대신 다른
0: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물로 곡식을 찧어요. 그러면 meal 앞에 물을 붙이면 돼요.
1: Water meal.
0: 네, water meal 하면은 물레방앗간을 얘기해요. 혹은 왜 풍차가 막 돌면서 곡식을 네네네네. 찧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바람 방앗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1: Blood.
0: 바람을

0: 영어로 W?
1: 와, 윈도?
0: 죠? 그 도에서 OW만 빼봐요. 윈도우에서 OW만 빼봐요.
1: What? Winner?
0: Wind?
1: Wind? Wind?
0: 맞아요. Wind예요. 그래서 네. 바람, 바람깐 한번 해볼래요?
1: Wind? Mill?
0: 네. Windmill? Windmill 하면 이게 풍차로 돌리는 방앗간을 얘기해요.
1: 아, 진짜요?
0: 그렇답니다. 네.

0: 쌤, 저희 막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 진짜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막 구름 위를 막 날린다 막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죠?
1: 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구름을 날린다고요? 자, 그러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0: 네.
1: 도전해 볼까요? 나는 달린다. 한번 해볼까요?
0: I run.
1: I run. 자, 근데 구름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0: 글쎄요.
1: 구름?
0: 잘 몰라요.
1: cloud라고 해요.
0: Cloud.
1: 그래서
0: 네네네.
1: 그래서 구름 위 하면 구름을 이렇게 밟고 지나갈 순 없으니까
0: 네.
1: 이렇게 딱 닿아서 위에 서 있는 게 on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렇지 않고 붕 떠서 위에 있는 걸 over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구름 위 하면 over
0: Over the
1: the clouds.
0: clouds.
1: 이렇게 얘기해요. Over the clouds. 그러면 구름 위를 달린다. 한번 해볼래요?
0: I run over the clouds.
1: 좋아요. I run over the clouds.
0: I run over the clouds.
1: 진짜 시적인 표현인데, 네, 이렇게 말할 수
0: 네.
1: 있을 것 같아요.
0: 뭔가 물 위로 걷는다. 이것도 달린다.
1: 아, 우리로 달린다.
0: 그죠?
1: 좋아요. 뭐, 시도해볼 수 있죠?
0: 네.
1: 자, 나는 달려요.
0: I run.
1: I run. 자. 위로 한번 해볼까요?
0: On?
1: 네, on
0: Underwater?
1: the water. I run on the water. 네. 혹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잔디 위를 달린다. 이런 말은
0: 네.
1: 네, 지영 학생이 지금 알고 있는 걸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잔디? 잔디가 뭐예요? Glass.
1: Grass.
0: I run on the glass.
1: 네, I run on the grass라고 얘기하면 네, 잔디 위를 달려요? 라는 뜻이 돼요.
0: 내가 원하는 장소의 단어만 알게 되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쵸?
1: 그렇죠. 맞아요. 혹은, 이렇게 왜 우리가 달릴 때 트레드밀 위 말고도 트랙도 달리잖아요. 트랙
0: 트랙?
1: 위?
0: 트랙이?
1: 이렇게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줄 그어져 있는 그
0: 네네네.
1: 트랙 위도 우리가 달리는데 그 말도 지금 만들 수 있어요. 트랙 위를 달린다.
0: On the track?
1: 네, 붙여볼까요?
0: We run on the track.
1: 맞아요. 우리가 같이 달리는
0: 네.
1: 거면 we run, 우리가 달려요. on the
0: On the track.
1: track. 네, 트랙 위를 달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잘했어요.

0: 요걸 가지고 조금 더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좋아해요. 달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밖에서 달리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1: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0: 좋아요. Let's try.
1: I run. I love the run.
0: 맞아요. I love. 난 좋아해. 네. 근데 이때 I love. 내가 좋아하는데 달리는 것 running 이라고 해주면 좋아요. 아,
1: I love running.
0: 어디서?
1: 아까 어디서 다니는데 했죠?
0: 밖에서?
1: Outside.
0: 네, 그렇게 붙이면 돼요. 한번 붙여볼까요?
1: I love running outside.
0: 그렇죠. I love running outside. Outside. 나는 밖에서 달리는 걸 좋아해. 잘 만들었어요.
1: 집안에서는, 지금 집안에서 달리면 큰일이죠.
0: 네, 근데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네.
1: 하도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0: 한번 도전해볼래요? 그 네. 문장 어떻게 만들어요? 나는 좋아해.
1: I love running.
0: Running.
1: 집 안에서.
0: In the room. 네, 방 안에서 달리는 걸 좋아해. 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안 될 텐데. 네. 큰일입니다. 네.
1: 엄청 많이 신고가 들어요.
0: 방 안에서 뛰면 안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수정 아니면 루아냐는 또 굴리다란 뜻도 있어서 그런지 루아냐는 경영하다란 뜻도 있어요. 사전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뜻 중에 경영하다란 뜻이 있어요.
1: 워크는 안 돼요, 그럼?
0: 아, 네.
1: 런이 되는데.
0: 네. 런은 되는데, 워크는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1: 아, 네.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이 짐을, 이렇게, 내가 운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걸 영어로 런을 사용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볼래요?
1: I run this gym?
0: 네, I run this gym.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 짐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돼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영 학생, 등 운동 진짜 열심히 하던데요?
1: 네. 아, 쌤,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해요? 등 운동을?
0: 등 운동을요? 네. 아, 등 운동은 영어로 back exercises라고 불러요. 아. 한번 해볼래요? Back.
1: Back?
0: Exercises.
1: Exercise.
0: 네, exercise 하면 이게 운동인데 네. 등을 영어로 back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붙여서 back exercise 하면은 등 운동이 돼요.
1: 아,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0: 네. 한번 해볼래요?
1: Back exercise.
0: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까 지영 학생이 되게 열심히 등 운동을 했잖아요. 네. 나는 등 운동을 해요.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려면
1: 네.
0: I 좋아요. 이 시작 좋아요. 네. 나는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다.
1: I have.
0: 어, 근데 한다라는 동사 맞죠? D로 시작하는 거.
1: I do.
0: 근데 뭐 등 운동이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네.
1: I do some.
0: 등 운동.
1: Back exercise.
0: 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I do some back exercises.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등 운동을 좀 해요. 라는 뜻이 돼요.
1: 아.

0: 근데
1: 네.
0: 그 등을 얘기하는 back을 영어로 이렇게 등을 back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back이 생각보다 범위가 좀 넓어요.
1: 백팩?
0: 백팩도 등에다가 매는 거여서 백팩할 때 그
1: 네.
0: 백을 써요. 근데 이제 이 등을 얘기할 때 생각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등은 왜 허리 위까지가 등인 것 같잖아요.
1: 네.
0: 그런데 영어로 백 하면 허리까지를 좀 포함해요. 그래서 아,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얘기할 때 I have a backache 이렇게 얘기해요.
1: 뒤에 있는 전체 부분을 백이라 하는 거예요.
0: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또 범위가 넓어서
1: 네.
0: 허리까지 포함해서 보통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할 때 backache 왠지 이렇게 ache가 아프다는
1: 네.
0: 뜻이거든요. 근데 backache 하면 등이 아픈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허리가 아프다 하는 걸 보통 backache이라고 얘기해요.
1: 등이 아프다가 아니라 허리가 아프다를 백액
0: 네,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더이 백이란 단어를 제가 좀 좋아해요.

0: 자, 나는 내가 뭐뭐 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 I will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I will, I will. 이때 그 다음에 back을 써요. back이 동사로 쓸 수 있거든요. I will back 너를
1: you
0: up. 뒤에 up을 붙이면 돼. I will back you up.
1: I will back you up.
0: I will back you up.
1: I will back you up.
0: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꼭 마치 느낌은 이래요. 네. 등을 이렇게 뒤에서 받쳐서 이렇게 떠받들어서 올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연상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지지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 I will back you up 이라고 얘기해요.
1: 뭔가 등반 운동할 때 등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0: 맞아요. 그래서 막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네. 내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will back you up. 내가 너를 지지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1: 그러면 나 좀 도와줘.
0: 아, 네. 그렇게 얘기하려면 please 네, please 제발. 그 다음에 이렇게 뭐뭐 해줘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명령문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back이 동사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냥 back으로 시작해 볼까요?
1: back
0: 나를
1: back of me, back of me.
0: 이때는
1: back me,
0: back me
1: up.
0: 네,
1: back me up.
0: Please back me up.
1: Please back me up.
0: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나를 좀 지지해줘 라는 말이 돼요.
1: 얘가 help me랑 똑같은
0: 맞아요.
1: 거예요?
0: Help me 혹은 support me 뭐 나를 지지해줘 네. 하는 말이랑 네 비슷한 뜻이 돼요.
1: Back me up?
0: Back me up.
1: 네.
0: 그래서 뭐 나를 좀 도와주겠니? 라는 문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해줄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한번 해볼게요.
0: 좋아요. 도전해봐요.
1: 물어보는 거니까.
0: 네.
1: Will.
0: 네가.
1: Will you?
0: Will you?
1: Back me up?
0: 네. Will you back me up?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문장이 됐어요. 잘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1: Will you back me up?
0: 네. Will you back me up? 나를 도와줄 거야? Really? 진짜로? 네. I've got your back.
1: Got your back?
0: I have got 네. 제 줄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졌다. 근데 your back. 네 등을 내가 가졌다. 이런 의미예요. 직역하자면.
1: 네.
0: 근데 I've got your back 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네 등을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 돼요. I've got your back. Oka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등. 내가 사수한다. 이런 뜻이 돼요. 한번 해볼래요? I've got your back.
1: I have got your back. I have got your back.
0: 이때 back은 등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등을 지켜줄게. 보통은 뭐 앞에서 뭐 싸워요 혹은 뭐 이래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내가 팔이 나갈 수 있으니까 스스로 방어할 수 있잖아요.
1: 등을 막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0: 네. 근데 그럴 때 등은 어때요? 보호가
1: 되게 위험하죠.
0: 그렇죠. 보통은 잘 보호가 안 되죠. 네. 그래서 I've got your back 하면 내가 너가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너의 등을 지켜준다. 이런 뜻이 돼요. I've got your back.
1: I have got your back.
0: 네 등 이렇게 back. 돼요. I have got your back.
1: I have got your back.
0: 자, 다시 한번. 자, 내가 이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네 등을 지켜줄 거야.
1: I have got
0: 너의 등.
1: Your back.
0: 그렇죠. I have got your back. 그리고 너도 내 등을 가졌어.
1: You have got
0: 내 등.
1: Back.
0: Back은 back인데?
1: My back.
0: You have got my back.
1: You have got my back.
0: 네. 그렇게 말하면 너가 이제 내 등 지켜줄 거야. 라는 뜻이 돼요. I have got your back. 내가 네 등을 지켜줘. You have got my back. 그러면 이제 네가 나를 지켜주는 거야. 오케이?

너의 영어를 응원해 너무 사랑해주시는 귀한 멋진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번 이제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지지가 되고 응원이 될까 이게 사실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0: 저와 함께 내 용어 실력을 더 높이 쌓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영 학생, 여러분을 저희가 지지해요, 응원해요 하는 말 우리 맥을 사용해서 받아주잖아요.
0: 네.
1: 해볼까요?
0: 2부가 리얼뱅.
1: 2부가 여러분의 your
0: your bag.
1: 그렇죠. 자, we've got your back.
0: We've got your bag.
1: 같이 한번 해볼까요?
0: We've got your back.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Don't worry.
0: 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우영지영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1947년에 비행기가 it flew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자, 소리 그 스피드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했는데, this is called flying supersonic. 자, here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자, supersonic은 초음속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f it's flying supersonic, it's going to make a very big noise. Boom! 하게 소리가 납니다. Because it breaks the sound barrier. 자, 음속의 벽을 깨서 이렇게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면은 이게 Concorde라고 하는데요. 와, 벌써 모양도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앞에가 되게 뾰족하고, 네. 그래서 이 Concorde 1980년대에 있었는데 이게 it was a supersonic jet였는데요. 원래 친구들 이 비행기가 뉴욕에서 런던까지 한 3시간 걸렸어요. 이 비행기를 타면은. 근데 친구들 지금은 이제 보통 비행기들은 한 7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모양이 영향이 좀 있습니다. 자, Concorde's slim shape and pointed nose slipped easily through the air. 자, here comes our second word for today. To slip는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 비행기가 뭐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요. 이 공중에 너무 빨리 가니까 샥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샥 가니까. 네, 그래서 요 앞에도 굉장히 뾰족하고 네, 아주 엄청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Alright, so let's continue. Future of flight. Planes have come a long way since the first flight over 100 years ago. Plane makers are now building planes that are lighter and use less fuel. The shape of the wings has recently changed on some planes. These plane wings look like birds' wings. In the future, planes may fly higher and faster, and passenger planes will probably get bigger. Some planes, like this one, may even visit space. Very small flying machines called drones may be used to deliver parcels to your door. 자, 우리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비행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So, plane makers are now building planes that are lighter and use less fuel. 자, 이 비행기가 더 가볍고, 그리고 they use less fuel. Fuel는 연료죠. 더 적게 쓰고, 이 날개를 보세요. 이 새 날개하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비행기는 우주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와,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친구들 여기 밑에 보면은 드론 알죠? 드론 may be used to deliver parcels to your door. Parcel. And that is our last word for today. 자, parcel은 소포인데요. 영국에서는 parcel을 좀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뭐 package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parcel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드론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lright, let's read the last page. Planes of the future will also use other forms of energy, such as solar energy from the sun. Solar planes are fitted with panels that use sunlight's energy to drive the propellers. This solar plane made its first test flight in 2009. In 2013, it flew right across the USA. The next step is to fly right around the world without stopping. Solar plane, solar panels. 자, 태양 에너지로 비행기가 날 수 있을까요? 네, 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Look at this picture here. You see the solar panels? 자, 솔러 패널가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 2013년에 미국을 횡단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음, the next step,
is to fly right around the world without stopping. 자, 세계적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은 거죠.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h, so we learned a lot about planes and flying machines.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물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와, 마법사네요. She's a magician. Then she'd ear wiggle again and make them come back. 그래서 이제 사라지고 또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 she did something different. 뭔가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여기 그림 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rabbits 토끼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자기한테 이제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Rabbits are nice. 어 그래 토끼 귀엽지 좋지. I wish I was a rabbit. 아 나도 토끼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Let's see what happens. And there was a fizz and a flash and a bang. And Miss Bennett changed into a very big rabbit. Class 6 sat and looked at the very big rabbit. And the very big rabbit sat looking right back at Class 6. Oh my goodness. 자, 우리 선생님 Miss Bennett가 토끼로 변했어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아마 she's a magician. She can do magic. 그래서 이렇게 변했는데 와, 엄청 큰 토끼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 보면은 학생들이 그 표정들을 보세요. 다들 이렇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여기 밑에서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어요. So they are looking at each other.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학생을 쳐다보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쳐다보고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She was Miss Bennett-sized and she had glasses like Miss Bennett. She was holding the book Miss Bennett had been reading. So Class 6 knew it had to be her. They just didn't know how she had managed the trick. Everyone cheered the big rabbit. The big rabbit went back to the rabbit book and started reading again. At least she tried to read, but all that came out were squeaks. Oh, rabbits can't read, Ranjit whispered to Rachel. You can't blame her for trying, Rachel whispered back. Okay, 자, 이 토끼가 분명히 선생님인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Alright, so let's see what's happening here. 자, 안경도 똑같고, 네, she was holding the book. 책도, 아까 그 토끼 관한 책을 읽고 있었죠? 그 책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분명히, 아, 이거 Miss Bennett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마법을 했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자,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친구들. 여기서 보면은 she started reading the book again. 자, 책을 다시 읽는데 책을 읽고 싶었는데 but all that came out were squeaks. 자, this is our third word for today. 자, squeak는 소리 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네요. 말을 못해요. 토끼는 토끼지만 뭐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안 나오고 squeak만 나오는 거예요. Okay, so 여기 학생이 남자 학생이 rabbits can't read. 아니 토끼들은 책이 못 읽잖아. 그러면서 이 Rachel 학생이 여자 학생이 you can't blame her for trying. 네. 이런 이 뜻은 뭐냐면은 아 그래도 뭐 노력하니 뭐 우리가 인정해 줘야지 네 그런 뜻입니다. So it's like she tried. So good for her. Even if she can't read, at least she tried. That's what this means. Okay. So we are going to stop here and we will continue the story next time. 자 친구들, there is a special teacher, Miss Bennett가 토끼로 변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냥 squeak squeak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Oh no!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죠? Alright, please join me next time as we continue the story about this very big rabbit. Take care everyon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3강인데요. 오늘 43강에서는 어떤 중요한 단어들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돈을 쓸 때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요. 가격이 너무 비싸진 않은지,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등을 생각하고 고민해요. 오늘은 소비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은 돈을 쓸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나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신발을 보면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에 250달러예요, 2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정말 비쌉니다. 우리 이렇게 비싸고 싼 물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비싼 물건을 맘먹고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럼 돈을 지불해야겠죠? 우리 돈을 쓰다 라는 단어 알아볼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싼 신발을 정말 맘먹고 샀는데 집에 와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혹은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우리 환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 환불하다 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표현들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spend. 돈을 쓰다 혹은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spend는 모두 내가 가진 자원을 소모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을 쓰다 혹은 내가 가진 시간을 보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이 단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스펠링 외우고 오른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펠링을 외울 때는 눈으로 보고 이 단어를 바로 눈에 넣은 다음에 오른쪽에 써보는 거예요. spend, S-P-E-N-D 하면 spend. 돈을 쓰다도 되고 시간을 보내다도 됩니다. 우리 예문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I can spend $10. I can spend $10. 나는 10달러를 뭐 할 수 있을까요? spend니까 쓸 수 있어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spend 뒤에 이렇게 time이 나오게 되면 시간을 보내다가 되겠습니다. Let's spend more time together. Let's spend more time together.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모아자. spend, 보내자가 되겠습니다. 자, spend의 두 가지 의미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expensive,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아는 단어입니다. expensive 하면 비싼이고요. 강세는 이렇게

can에 들어가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강세를 살려서 expensive. 한번더 읽어볼게요. expensive. 네, expensive 하면 비싼 거고요. 우리 값싼 반대말은 cheap을 활용하면 됩니다. cheap로 써요. cheap 하면 값싼 반대말 비싼은 expensive. 같이 한번 써볼게요. 비싼 expensive. expensive. 읽어보겠습니다. expensive. 비싼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My shoes are not expensive. 이렇게 말하면, 내 신발은 비싸지 않다가 되겠네요. Not expensive니까, 내 신발은 비싸지 않다. 하나 더. We can't buy this computer because it's too expensive. 우리는 이 컴퓨터를 살수 있어요, 없어요? Can't buy니까 살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because i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수 없다. 자, expensive 기억하셨나요? 반대말인 cheap도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다음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refund가 나와 있는데요. refund는 환불하다 혹은 환불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 refund에서 fund는 바로 money. money입니다. money. 돈이죠, 돈.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re는요, 다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환불하다, 환불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동사일 때와 명사일 때 강세가 다른 곳에 찍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refund가 그런 예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refund가 동사로 쓰일 때, 즉 환불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강세가 뒤에 들어갑니다. refund, refund 이렇게요. 그런데 명사로 쓰일 때는요, 앞에 강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refund, refund가 되겠죠? 자, 여러분, 환불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refund, 환불일 때는 refun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스펠링 체크하면서 써볼게요. refund, R E F U N D, refund.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Can you refund this ticket? 자, 이 표를 뭐 해주실 수 있나요? refund, 환불해주실 수 있나요?가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shirt. 자, 이때는 get a refund 명사로 쓰였죠? 제가 뭘 받고 싶어요? get a refund 환불받고 싶어요. 근데 뭘 환불받고 싶어요? for this shirt 이 셔츠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refund 환불하다 혹은 환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같이 알아두면 좋은 소비와 구입 관련 영단어들 딱 5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있는 영단어들도 앞에 봤던 영단어들 못지않게 정말 중요해요. 꼭 같이 정리하고 알아둘게요. 먼저, 사다와 팔다. 우리 사다 할 때는 buy, 팔다는 sell입니다. 둘이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우리 물건 살 때는 가격을 고려하잖아요. 이 가격은 영어로 price라고 합니다. 가격이 영어로 뭐예요? price. 자, 그리고 cos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cost도 가격이나 비용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사로 정말 자주 쓰여요. 어떤 비용이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will cost $5. This will cost $5.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비용이 5달러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This will cost $10. This will cost $10.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비용이 10달러이다가 되는 겁니다. cost는 이렇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우리 환불 받으려면 꼭 이게 필요합니다. 영수증인데요. 얘는 발음하시면

쓸 때, receipt. P가 묵음이에요. 없는 것처럼 발음합니다. receipt. receipt. 이 영수증까지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 복습해 볼 건데요. 신발 가격이 너무 비싸요. 못 사겠어요. 비싼 영어로 expensive.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소비한다. spend.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할 거예요. 환불하다는 refund.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4강이고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필수 영단어들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배울 필수 영단어, 포텐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식료품점에 가기도 해요. 우유와 과일, 과자를 쇼핑카트에 담으며 즐겁게 쇼핑해요. 계산대에서 계산까지 마치면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요. 오늘은 쇼핑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쇼핑하러 가본 적 있으시죠?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 마트, 식료품점에 가서 쇼핑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가면 우유나 과일, 뭐 채소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고요. 또 필수 생활용품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식료품점이라는 단어를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쇼핑할 때 다양한 물건들을 이 쇼핑 카트에 담게 되죠. 이 쇼핑이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물건을 다 담고 나면 뭘 하죠? 네, 우리 계산을 합니다. 자, 돈을 내거나 지불하다 이런 표현은 또 영어로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자,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관련이 깊은 이런 표현들 오늘 같이 확실히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단어입니다. shop. shop 하면 쇼핑하다 혹은 가게 상점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쇼핑이라는 단어 너무 친숙하잖아요. 이 쇼핑이라는 단어가 바로 shop에서 나온 겁니다. shop은 동사로 쇼핑하다 혹은 명사로는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공간, 가게나 상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동사 뜻과 명사 뜻을 모두 기억하도록 할게요. 이 단어 쓰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암기해서 오른쪽에 써볼게요. shop, S-H-O-P 읽어볼까요? shop. 네,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 거예요. Let's go shopping this Sunday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go shopping 밑줄 쳐볼게요. go shopping,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쇼핑하러 가다입니다.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그러니까 let's go shopping this Sunday 하면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하러 가자? 쇼핑하러 가자가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예문 볼게요.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여러분, where can I find도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즉, 어디에 있나요? 라고 길을 물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Where can I find a gift shop이라고 했잖아요. Gift shop은 선물 가게가 되겠죠. 선물을 파는 곳. 그래서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하면 선물 가게는 어디에 있나요가 되겠습니다. 자, shop의 다양한

의미들 다 기억해 두셨나요? 우리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grocery store. grocery store 나와 있습니다. 우리 grocery라고 하면요. 식료품을 의미해요. 식료품. 그리고 뒤에 있는 이 store은 가게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식료품을 파는 가게, 식료품점이 되겠습니다. grocery store. 우리가 흔히 아는 마트 이런 곳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우유를 살 수도 있고 채소, 고기, 계란, 달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grocery store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grocery store, G-R-O-C-E-R-Y, 그리고 store, S-T-O-R-E. 읽어볼까요? grocery store. 예문을 한번 볼 텐데요. She buys fresh vegetables at the grocery store. 그녀는 fresh vegetables, 신선한 채소를 사요. 근데 어디서 사죠? At the grocery store이니까 식료품점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 더. I went to the grocery store and bought some cheese. 나는 어디에 갔죠? 식료품점에 갔다. 그리고 뭘 했죠? Bought some cheese. Bought는 buy의 과거형이잖아요. 샀다는 거죠. 무엇을? 치즈를 좀 샀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료품점에 가서 치즈를 좀 샀다라는 표현까지 살펴보았어요. Grocery store, 식료품점 보았고요. 이어서 pay입니다. 우리 쇼핑 다 하고 나서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꼭 계산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돈을 내다 혹은 지불하다라는 표현은 pay를 사용하면 돼요. pay. pay, P-A-Y. 바로 한번 써볼게요. pay, P-A-Y. pay. 자, 예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가게에서 점원이 내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How would you like to pay? How would you like to pay? 여러분, how는요, 방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would you like to pay? 돈을 내고 싶으세요? 즉,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시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시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현금으로 할 건지, 뭐, 휴대폰으로 된 페이로 할 건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I'd like to pay in cash. 저는 지불을 하고 싶은데, in cash, 현금으로죠. cash는 현금입니다. 저는 현금으로 페이하고 싶어요. 지불하고 싶어요가 되겠습니다. 자, pay까지 살펴보았어요. 돈을 내다, 지불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쇼핑과 관련된 영단어 딱 다섯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쇼핑할 때 각각의 품목을 우리 item이라고 합니다. item.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판매, 할인 판매, sale 이렇게 말하죠. sale이 할인 판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현금은 영어로 cash라고 하고요. 우리 신용카드는 영어로 credit car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credit card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어서 현금을 냈을 때 잔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잔돈은 change라고 합니다. change. 여기 있는 표현들 여러분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표현을 복습해 볼 텐데요. 우리 식료품점에 가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은 영어로 grocery store. 자, 그리고 이렇게 카트에 담으면서 쇼핑하다 shop.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제하고 지불합니다. pay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영단어들 꼭 기억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하면 영화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하세요 펀리딩의 요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 읽으면서 영어를 느낄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뷰티 앤드 비스트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출발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뷰티 앤드 비스트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결말로 끝이 날지 저도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자, 조금 이따가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정사의 해석 방법, 오늘은 감정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 따라만 오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먼저 내용을 예측해 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오, 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갔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오른쪽 밑에 뷰티의 침대가 있네요. 이거 물에 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 주변에 뭔가 이렇게 빛이 나고 있죠.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 뷰티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고요. 그런데 비스트가 풀에, 강가에 누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뷰티가 다시 비스트한테 갔네요. 근데 비스트가 아직까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있죠. 뭔가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이게 누구죠? 비스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왕자일까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일까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측을 해보았나요? 학기 중에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하세요. 그 대신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확실하고 자세하게 하는 거죠. 모르면은 찾아보고요. 모르면은 선생님께 질문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학기가 종료가 되면 방학이 찾아오죠. 방학 때 그것들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세요. 아, 체계를 잡아가는 거죠. 그럴 때, 체계를 잡아가면서 모를 때는 이 문법 학습서를 서점에서 구매해서 함께 보는 것도 아주 추천드리고요. 요즘은 책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모든 문법을 다 훑으려고 하지 말고 학교에서 하는 것을 확실하고 자세하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방학이 오면은 그것들을 복습하면서 머릿속에 체계를 잡는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접근해보면은 최소 중학교 생활 동안 자세하게도 하고 또 그것들을 구조화시키고 도식화하고 체계화를 하는 그런 시간까지 함께 가지면서 최소 두 번 이상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읽어볼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Beast agreed Beauty should

0: Go and look after him for a week.
1: I've missed you so much!
0: Beauty's father was overjoyed to see her. At the end of the week, Beauty's father begged her to stay a little longer. Beauty agreed, but that night she had a strange, sad dream. She saw the beast lying still in the castle gardens. Somehow, she knew he needed her. She felt like her heart was breaking. As soon as Beauty awoke from her dream, she set out for the castle. She went straight to the rose garden and found the beast lying there, quite still. The beast whispered,
2: I thought you had forgotten me.
1: No, Beauty cried. I would never forget you. I love you.
0: At these words, the beast vanished, and a prince appeared in his place. He had been cursed to be a beast until someone could look beyond his appearance and fall in love with him. The two were happy together for the rest of their days.
1: Hooray!
3: Hooray!
4: 자, 오늘은 Beauty and the Beast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beast agreed Beauty should go and look after him for a week. 야수는 동의했습니다. 지금 이 직전 강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바로 아, 뷰티의 아버지가 혼자 노세하게 그 동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마법의 거울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야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의했습니다. 뷰티야 should go 가서 and look after him for a week. 한 주 동안 그를 look after 돌보는 것에 동의를 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가서 일종의 휴가네요. 한 주 동안 가서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와, 아버지를 좀 돌보고 와라는 것이죠. I've missed you so much. 자, 이제 갔습니다. 나 너 정말로 그리워했었어. 여기서 I는 바로 뷰티의 아버지가 되겠죠. 뷰티를 보고 너무나 그리워했어. 이렇게 막 울부짖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딸을 보는데요. Beauty's father was overjoyed to see her. 뷰티의 아버지는 was overjoyed. Overjoyed라고 하면은 매우 기쁘게 하다. Over은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과하다는 거죠. 어떤 감정 표현이나 어떤 무언가가 너무 많고 넘치면은 오버 맞죠? 이게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over은 넘치다, 뭔가가 too much하다,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joy는 기쁨 혹은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쁘게 하는 것이 넘치는 것인가, 매우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뷰티의 아버지는 매우 기뻤습니다. to see her, 그녀를 봐서.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우리 제가 이 강의에서 fun reading grammar에서 부정사의 여러 가지 해석 방법, 뭐 부정사는 무엇이고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가끔은 있겠지만 결국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자, 그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 또 다른 해석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정사의 해석 방법, 이게 감정의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감정의 원인은 몰라도 됩니다. 의미 파악만 잘하면 됩니다. 자, 일단 아주 간단한 예문부터 한번 볼까요? Nice to meet you. Nice라는 것은 반갑다 혹은 기쁘다라는 거죠. Nice하다, 기쁘다. To meet you. 너를 만나기 위해서 반갑다? 너를 nice해서 너를 만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신을 만나서 nice하다, 반갑다, 기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nice한 이유가 바로 to meet you, 너를 만나서이기 때문에 nice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정의 원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감정의 원인이 될 것 같으면은 바로 to 그리고 동사원인 그 앞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명사나 어구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 예문도 한번 볼까요?

0: I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나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하면 to hear the news. 그 뉴스를 들어서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surprised 같이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to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막 엄청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아, to see 그녀를 만나서 overjoyed 매우 기뻤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overjoyed라는 말이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t the end of the week, 그 한 주가 지나고 나서 한 주의 끝에 Beauty's father begged her to stay a little longer. 뷰티 아버지는 이제 따님을 다시 이 뷰티를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왜?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딸이 왔는데 또 한 주가 지나니까 보내야 되니까 이거 못 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begged her. 그녀에게 beg이라고 하면 간청하다, 애원하다,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아주 높은, 아주 깊은 정도로, 아주 큰 정도로 뭔가를 청하고 애원하는 것이죠. 그녀에게 to stay a little longer, 조금만 더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냐고, 머무르면 안 되겠냐고 그녀에게 간청했습니다. Beauty agreed. Beauty는 동의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할게요. But that night, 그날 밤에 she had a strange, sad dream. 그런데 그날 밤에 그녀는 가졌습니다. 무엇을 가졌냐면 이상하고 sad, 슬픈 dream, 꿈을 꿨습니다. 어떤 것이 꿈에 나왔을까요? She saw the beast lying still in the castle gardens. 그녀는 보았습니다. 그 야수가 lying still, 가만히, still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금 꿈속입니다. In the castle gardens. 그 성의 정원들에 가만히 야수가 누워있는 것을 꿈꿨습니다. Somehow, 왠지 she knew he needed her. 왠지 she knew 그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알았습니다. He needed her. 그 야수가 그녀를 필요하다는 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죠. She felt like her heart was breaking. 그녀 느꼈습니다. 뭐처럼 느꼈냐면은 그녀의 마음이나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꿈을 꾸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뭔가가 야수가 날 지금 날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 본능적인 느낌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뷰티는 어디로 갈까요? 과연 아버지를 잠시 두고 다시 비스트한테 갈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다시 들어보고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1: The beast agreed Beauty should go and look after him for a week. I've missed you so much! Beauty's father was overjoyed to see her. At the end of the week, Beauty's father begged her to stay a little longer. Beauty agreed, but that night she had a strange, sad dream. She saw the beast lying still in the castle gardens. Somehow she knew he needed her. She felt like her heart was breaking.
0: 자, 마지막 부분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Beauty awoke from her dream. 그녀의 꿈에서 깨자마자 She set out for the castle. 그녀는 뷰티는 그 성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She went straight to the rose garden. Straight이라고 하면 곡선이 아닌 직선의 이런 것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공간을 이동할 때 다른 곳에 들리지 않고 곧장 곧바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바로 to the rose garden 그 장미 가든 장미꽃이 있는 그 정원으로 갔습니다. And found the beast lying there quite still. 꼼짝하지 않고 거기에 누워있는 비스트 야수를 발견했습니다. 이 꿈이 진짜 맞았네요. The beast whispered. 이 야수가 whisper 속삭였습니다. 뭔가 몸이 안 좋은가 봐요. I thought you had forgotten me. 나는 생각했어. 네가 나를 잊은 줄 알았어. 이렇게 막 속삭이는 거죠. 아주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No, Beauty cried. 아니에요. 뷰티가 울부짖었습니다. I would never forget you. 제가 당신을 결코 잊을 리가 있겠어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At these words, 이 말을 하자마자 the beast vanished. 그 야수가 vanish 하면 뭐죠? 제가 예전에 이거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vanish 하면은 이 v가 뭐랑 닮았다 그랬죠? 거꾸로 하면은 시옷과 닮았다.

0: 맞다, 그랬었죠. 그래서 아, 사라지다. 사라지다 할때 시옷이 있죠. 거기에서 vanish. 아, v를 거꾸로 하면은 시옷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지다. 자, 그럼 우리 이거 비교하는 거. vanish도 있지만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banish라는 게 있습니다. banish는 추방하다. 추방. banish. 추방하다. banish. 비읍, 비읍 있죠. 추방할 때 비읍. 그 다음에 banish 할때 비읍.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 까먹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 말, 사랑해요. 라는 그 말을 하니까 야수가 사라졌습니다. And a prince appeared in his place. 그런데 그 야수의 자리에 뭐가 나타났냐면, 누가 나타났냐면,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He had been cursed to be a beast.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Cursed 하면 저주를 내리다라는 것인데, 그는 저주를 had been cursed 받은 것이었어요. To be a beast. 야수가 되도록 저주를 받은 것이었어요. Until 뭐할 때까지 someone could look beyond his appearance and fall in love with him. 자, 뭐할 때까지 누군가가 could look beyond his appearance. Appearance라고 하면은 겉모습, appear은 나타나다. runs는 명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겉모습 혹은 외모라고 할수 있겠죠. 외모를 beyond, 넘어서서 누군가가 볼 때까지, 그리고 누군가가 fall in love with him, 그에게 사랑에 빠질 때까지, 즉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를 무시하고 그에게 사랑을 빠질 때까지 그는 야수가 되도록 저주를 받은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저주를 내렸겠죠. 아, 그런데 이제 이 미녀가 바로 그 말을 해줬잖아요. 아무리 무시무시한 그런 외모를 가졌더라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마음을 표했잖아요. 아,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저주가 탁 풀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후레이! 만세! The two were happy together for the rest of their days. 그리고 그 둘은 행복했습니다. 함께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남은 날들을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네요. 이야기를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쭉, 아, 재밌게 재밌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후다닥 이렇게 뭔가 좀 마무리되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자, 이런 것도 글을 읽으면서, 아,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 책은, 아, 결말이 너무 좀 이렇게 확 끝난다. 갑자기 이렇게 딱 끝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평가도 자기 스스로 한번 내려보면서 글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이제 방금 이 부분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As soon as Beauty awoke from her dream, she set out for the castle. She went straight to the rose garden and found the beast lying there, quite still. The beast whispered,
2: "I thought you had forgotten me."
1: "No," Beauty cried. "I would never forget you. I love you." At these words, the beast vanished, and a prince appeared in his place. He had been cursed to be a beast until someone could look beyond his appearance and fall in love with him. The two were happy together for the rest of their days. Hooray!
2: Hoora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들 한번 만나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단어들, 그리고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Overjoy. Overjoy. Beauty's father was overjoyed to see her. Beg. Beg. Beauty's father begged her to stay a little longer. Vanish. Vanish. At these words, the beast vanished. Curse. Curse. The prince had been cursed to be a beast. Appearance. Appearance. The princess could look beyond his appearance.
0: 이 문법이라는 것은 딱딱딱딱 이 개개 요소들이 뭐 그냥 마구잡이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체계가 있어야 돼요. 시제가 있으면 시제는 동사에 있지. 동사 앞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제는 또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아, 근데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있는 게 아니라, 아, 현재 안에는 어떤 게 있고, 뭐 진행 있고, 완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체계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학기 중에는 하기가 조금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는 방법은 학기 중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 요소들을 열심히 자세하게 하고요. 방학 중에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더그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냐라는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학 때 이런 우리 시중에 파는 그런 문법책들을 활용하면서, 아, 내가 이때까지 아는 게, 아,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영어 체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복습도 하고 그런 체계를 잡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방학이 총 6번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완급 조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문법을 지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져.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로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비문학 논픽션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아주 쉽게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러 갈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스마트폰즈가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또 이렇게 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와 동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논픽션, 비문학 책을 다룰 때는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 그림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는 이 코너는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논픽션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Tips for Students, 우리 영어 학습 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제목, 주제를 써보며 큰 그림을 그려보자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글이라는 것이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핵심, 요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글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러면 이 상대방, 이 글을 통해서 작가 혹은 글 쓰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면은 그 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나 요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꼭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문학 논픽션 같은 경우는 한 단락, 한 문단을 읽곤 하면은 그 문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우리말로, 영어로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어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영어로 써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서 아, 이 방금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말로 짤막하게 써보는 연습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어 글 혹은 그걸 넘어서서 글을 읽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요점을 찾아내는 그 능력을 키워주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을 바로 읽기 전에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Smartphones by Tammy Gagne. Chapter 1. What are smartphones? Smartphones do a lot more than make calls. They take photos. They use the internet. They send emails.

0: Parts of a smartphone. Camera. Speaker. Battery charging. Wireless internet signal. Touch screen. Apps.
1: 따라와 나오세요. 펀리딩의 첫 번째 논픽션 비문학 책입니다. 오늘은 smartphones.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Chapter 1. What are smartphones? 스마트폰이 뭐죠?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이 다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artphones do a lot more than make calls. 스마트폰은 do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a lot more than make calls. Make calls라고 하면 전화하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안 받고 이렇게 받는다고 하던데요. 저는 이렇게 받거든요. 네, 전화를 하는 것보다 a lot more than.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고 a lot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많은이 아니라 훨씬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more, more이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 앞에 a lot이 쓰이면은 많은이 아니라 훨씬. 자, 이 비교급 강조라고 하죠. 제가 일부러 여기에 자막으로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 강의에서 한 두 번 정도 했거든요. 복습을 위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외우는 방법 그때 가르쳐드렸었죠. FAMES, FAMES라고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개가 있습니다. FAMES 할 때 F는 far, A, a lot, mess 할 때 M, much, 그 다음에 S 할 때 맞죠? ES잖아요. 그러면 E는 뭐죠? Even, 그 다음에 still 이렇게 총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개가 비교급 앞에 오면은 훨씬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They take photos. 아, 스마트폰은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인터넷 서핑도 가능하고요. 인터넷도 사용하고요. They send emails. 이메일도 보내고요. And text messages. 메시지 하면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텍스트 하면은 보내다. 문자를 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People used to use different machines to do those things. 사람들은 used to는 무슨 의미냐 하면 뭐뭐 하곤 하다라는 의미예요. 과거에 이렇게 뭔가를 하곤 했다. 한 번씩 이렇게 뭔가를 하곤 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used to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용하곤 했습니다. 다른 machine, 이거 읽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achine 아니고요. machine 아니고요. machine 아니고요. machine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는 바로 기계입니다. 아, 여기에 있는 모든 기계들, 카메라일 수도 있고요. 랩탑, 여기 보이는 이런 노트북 컴퓨터일 수도 있고 휴대전화일 수도 있고요. 뭐 모든 기계들이 다 machine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사용하곤 했습니다. 다른 기계들을 사용하곤 했어요. To do those things. 이런 위에 있는 다른 것들, 이런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른 기계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를 사용했고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카메라를 사용했고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했고 이렇게 다른 기계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But now,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엄청 편하잖아요. Smartphones do the jobs of phones, cameras, computers and more.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은 합니다. Do the jobs, 기능들을 합니다.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의 일을 하냐 하면 전화기 일도 하고 카메라 일도 하고 컴퓨터의 기능도 수행을 하고 and more, 더 많은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The first smartphone was released in 1994. 최초의 스마트폰은 release 하면은 방출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최초의 스마트폰이 방출되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출시하다. 공개하다라는 건데 스마트폰이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was released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수동태로 썼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스마트폰은 출시가 되었고 혹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1994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는데요. 우리 글을 읽고 오늘의 Tips for Students에 나왔었죠. 주제 혹은 제목을 항상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쓸 수 있는 학생은 영어로 써도 좋고요. 혹은 우리말로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방금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간단하게 요약만 해보면 됩니다. 혹은 한 문장 혹은 한 구절로 줄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폰의 기능. 맞죠? 기능이 있었잖아요.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스마트폰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 앞에 제목이 있었지만 만약에 없더라도 스마트폰이 무엇인가? 포괄적인 그런 내용 혹은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들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가 나열이 많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기능들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습관 길러봅시다.

0: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또 챕터 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1. What are smartphones? Smartphones do a lot more than make calls. They take photos. They use the internet. They send emails and text messages. People used to use different machines to do those things. But now, smartphones do the jobs of phones, cameras, computers, and more. The first smartphone was released in 1994.
0: Chapter 2. How smartphones work. 어떻게 스마트폰이 작동하는지,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artphones use cell networks. 이게 뭐죠? 스마트폰들은 사용한답니다. 무엇을 사용하냐면 cell networks. 이런 non-fiction이나 비문학들은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지? 내가 아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cell이라고 하면 원래 의미는 바로 세포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세포인 거죠. 우리 몸에 전부 다 이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스마트폰은 cell network, 이런 세포 같은 네트워크, 이렇게 망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자, 저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세포 같은 지금 정육면체나 이런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 동네,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 중심에는 이 전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안테나 역할하는 그 전파의 송수신기가 마을의 중심에 있고요. 그 전파가 도달하는 그 구역을 쭉 그려보니까 이런 정육각형이나 혹은 어떤 이런 경계선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전파가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구역을 벗어나서 또 다른 전파 송수신기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역이 연결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런 칸칸칸칸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이렇게 약간 중복되겠죠. 이렇게 해서 칸칸칸칸 쭉쭉쭉쭉 만들어 놓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무선통신망, 어디서 어딘가로 문자나 전화를 하든가 뭔가를 보내더라도 모두 다 이렇게 도달이 할 수 있도록 그 전파에 송수신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선통신망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들은 무선통신망을 이용합니다. To send text, photos or videos.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냐면 텍스트 문자나 포토 사진이나 videos 동영상을 보내기 위해서 The networks have towers. 네트워크들은 이 무선통신망은 have towers. 전파 송수신기가 있습니다. That send data between phones. 이 휴대폰 사이에 정보를 전송하는 이런 타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와 그 뒤에 있는 동사, 이 수일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관계대명사와 동사의 수일치, 아주 간단한 예문들 제가 준비했으니 보기만 하면은 이해가 쏙쏙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예문, There's a boy who has brown eyes. 자, 그는 여기 한번 볼까요? 관계대명사 who가 있죠. 이 who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a boy입니다. a boy는 한 명이죠. 남자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has를 썼어요. 즉, 이 who는 뭐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냐 하면 앞에 있는 a boy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have가 아니라 has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I saw two girls. 두 명의 소녀를 봤습니다. Who were singing.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자, 그런데 이 who는 누구냐면 위에와 동일한 who이지만 두 번째 있는 이 who는 바로 앞에 있는 two girls. 두 명의 여자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was가 아니라 were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Fruit, which has been preserved in jars. Preserve는 보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주어, 과일. 어떤 과일이냐면 jars, 유리병 안에 보존이 되어 있는 과일은 is called jarred fruit. 자,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which에, which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앞에 있는 fruit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which가 fruit이니까 fruit. fruit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즉 바로 뒤에 보니까 s가 안 붙어있죠. 그러니까 요게 has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가리키고 이 선행사에 의해서 그 단어에 의해서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수가 결정이 된다. s가 붙는지 안 붙는지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추가로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장

0: 문장의 주어는 fruit입니다. 맞죠? 그런데 저기 있는 is, 이 문장에 있는 주어 바로 앞에 보니까 jars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jars 때문에 자칫 붙어 있으니까 jars are이지 않는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is의 주어는 바로 이 문장 제일 앞에 있는 fruit이라는 거. 그래서 is라는 거. 그러면 which부터 jars까지는 fruit을 수식하는 것이다. jars가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로를 탁 쳐두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that 앞에 towers가 있죠. 그러니까 sends가 아니고 send가 되겠죠. 왜? 이 대시 가리키는 게 towers이니까요.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parts of a smartphone, 스마트폰의 구성품. 부품입니다. 자, 처음에 카메라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겠죠.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혹은 스피커, 여기에 또 스피커가 있죠. 그 다음에 wireless internet signal. wireless라고 하면은 이거입니다. 무선의. 자, 그런데 wire은 선을 의미하고요. less는 없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less가 붙는 어떤 단어 세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less를 붙이면은 뭐뭐가 없는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hope라고 하면은 희망이잖아요. 근데 ess가 붙어서 희망이 없는, 그래서 가망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eaningless. meaning이라고 하면 의미죠. 근데 less가 붙으니까 의미가 없는, 즉 무의미한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care 하면은 조심, 주의라는 것인데, careless라고 하면은 이런 조심이나 주의가 없는, 그래서 부주의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단어의 less는 이런 앞에 뭔가 붙으면 접두사, 뒤에 뭔가 붙으면은 접미사가 되겠죠. 이렇게 붙어서 어휘가 확장이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을 다 외울 수 없지만 일부 이런 것들을 외워두면 참 좋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있었던 거 있죠. 이래서 무선 인터넷 신호가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신호가 있죠. 항상 모든 휴대폰에 보면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 배터리 charging. charge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전하다예요. 그런데 배터리 charge, 여기 보니까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지, 배터리 잔량 그게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고 그게 표시하는 곳 신호가 있죠.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 이 터치 스크린 저다 터치로 이루어지고요. apps라고 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안에 보면은 뭔가를 실행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읽은 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2. How smartphones work. Smartphones use cell networks to send text, photos, or videos. The networks have towers that send data between phones. Parts of a smartphone: camera, speaker, battery charging, wireless internet signal, touch screen, apps.
0: 자, 오늘 이렇게 비문학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생소한 어휘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어휘들을 한번 복습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 Text. Text. Smartphones send emails and text messages. Machine. Machine. People used to use different machines to do different things. Release. Release. The first smartphone was released in 1994. Cell. Cell. Smartphones use cell networks to send text, photos, or videos. Wireless. Wireless. The wireless internet signal allows you to connect to the internet without using any cables.
0: 우리 이런 창작, fiction류는 뭐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이 쭉 쓰여진다든가 뭐 일기나 혹은 어떤 이야기나 창작 동화나 그런 것도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장이 뭐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논픽션, 즉 이런 비문학 글은 한 단락 단락마다 다루고 있는 그 주제를 한 문장 혹은 제목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이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독자 혹은 학생들 친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글이라는 게 의사소통 혹은 의사전

전달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 사실은 뭐 시험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주제 찾고, 제목 찾고, 혹은 주제를 써보는 거. 그래서 평소에 어렵지 않습니다. 꼭 영어로 쓰지 않아도 되니까 글을 읽고 나서 주제를 간략하게 줄여보는 거, 혹은 제목을 딱 써보는 거,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읽고 나서 이거 한번 써보자. 요 정도의 멘트면 충분하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비문학 논픽션 책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또 비문학을 다루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어휘의 폭도 또 다르게 넓어지고요. 앞으로 당분간 꾸준하게 비문학 책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E 앱이나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바빠했습니다. 바이바이.

0: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단어들과 영어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단어를 배울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일단 James의 일기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1: I don't like this class.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I'm so tired today.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I want to play instead.
0: 아, 제임스가 숙제가 정말 많은가 봐요. James has too much homework. 자, 이게 오늘 에피소드의 테마죠. 바로 숙제예요. 다들 숙제 정말 싫어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임스의 일기를 다시 자세히 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영어 단어, vocabulary, 영어 문법, grammar, 그리고 발음까지, pronunciation까지 같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don't like this class.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는 don't. Do not의 단축형이죠. 하지 말자. Do not. I don't like this class. 나는 이 수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Don't like가 좋아하지 않다라는 단어죠.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I don't like this class. I don't like this class. 아주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자,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아까도 앞서 나왔죠? Too much homework. 어떤 뜻인지 단어별로 볼게요. 자, first, give는 주다. Give. The teacher gives me. Gives me too much. 과도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Too much homework. 숙제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십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이라는 문장이 되죠. 다음 문장 볼게요.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여기서 test는 시험 혹은 퀴즈죠. 그리고 hard은 어렵다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또한 시험은 매우 어렵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라는 문장이 되죠. 다음 문장 볼게요. I'm so tired today.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 tired. 피곤하다, 지치다 라는 단어예요. I'm so tired today. 오늘 너무 피곤해요. 라는 문장이죠. 제임스의 심정이 잘 들어있는 문장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I'm so tired today. I'm so tired today.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wish라는 단어를 저희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원하다, 바라다, 희망하다 라는 단어예요.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뭘 바랬을까요? didn't, did not의 단축형이죠. have homework이니까 숙제가 없

0: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좋아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I want to play instead. I want to play instead. 자, 여기서 want to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Instead 대신에 숙제 대신에 뭘 하고 싶다? Play 놀고 싶어요. 그래서 숙제 대신에 놀고 싶어요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 want to play instead. I want to play instead. 라고 마지막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I don't like this class. 나는 이 수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십니다.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또한 시험은 매우 어렵습니다. I'm so tired today. 오늘 너무 피곤해요.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나는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to play instead. 숙제 대신에 놀고 싶어요. Give. 주다. Give. 주다. Too much. 과도하게. Too much. 과도하게. Homework. 숙제. Homework. 숙제. Test. 시험. Test. 시험. Hard. 어려운. Hard. 어려운. Wish. 원하다, 바라다. Wish. 원하다, 바라다. 자, 첫 번째 퀴즈 문제예요. The teacher gives me blank homewor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맞아요. Too much, 과도하게 많다라는 단어였죠. 선생님께서는 숙제를 너무 많이 주십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Also, the tests are very blan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hard, 어렵다라는 단어였죠.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m so blank today.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Tired, 피곤하다. 지치다라는 단어가 답이죠. I'm so tired today. 나는 오늘 너무 지쳤어요. 너무 피곤해요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I'm so tired today. I'm so tired today.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blank. I didn't have blank. 답이 두 개죠.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맞아요. wish and homework이죠.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나는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마무리가 됐고요. 다들 어떠셨나요? 좀 복습이 되는 것 같나요? 그럼 단어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 I don't like this class. The teacher gives me too much homework. Also, the tests are very hard. I'm so tired today. I wish I didn't have homework. I want to play instead.
0: 자, 오늘은 제임스와 제임스의 숙제에 대한 일기를 보고 배워봤어요. 이제 여러분의 숙제는 오늘 배운 단어들을 직접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과 표현들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온돌.
1: Hello everyone, Annie here. Welcome back to K-Culture. So what do you like to do in winter? 저는 겨울에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서 귤 까먹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가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난방법인 온돌 덕분인데요. 오늘은 바로 온돌, 우리나라의 온돌을 통해서 다양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Let's go! First of all, we will learn about 온돌. 먼저 온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We don't actually know when we first started using them. 처음으로 언제 사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철기 초기의 집터 유적에서 구두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삼국시대 때도 사용이 되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 때도 사용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고려시대 때 본격적으로 널리 널리 퍼지면서 일반 백성들이 집에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이 되었다고 해요. 이 난방 방식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보일러 형태로 발전되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요즘엔 다른 나라에서도 이 난방 방식이 아주 인기라고 해요. 아주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럼 이 난방 방식 온돌, 영어로 한번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Let's go!
0: Keywords System Floor Warm Popular
1: Alright, our first word. 자, 난방 방식, 난방 시스템 할 때 여기서 시스템은 영어로 system. 한국어랑 비슷하죠? 한국에서도 시스템이라고 많이 사용이 되는데 발음이 조금 다르니 listen carefully and repeat. System. One more time. System. Alright, our next word. Floor. 우리나라 난방 방식 온돌은 바닥이 따뜻해지죠? 이때 바닥은 floor. One more time. Floor. 여기서 L, R 발음 둘 다 어려운 발음들이 나오니까 잘 듣고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Floor. Excellent job, everyone. Next word. 자, 우리가 온돌을 사용하면 바닥이 따뜻해져요. 따뜻하다는 warm. Great.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W랑 R 둘 다 들어가 있어요. Listen carefully and repeat. Warm. Wow, you guys are doing great. Our last word. 자, 난방 방식, 우리나라 난방 방식 온돌이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기는 영어로 popular. Listen and repeat one more time. Popular. 단어가 참 귀엽죠? 잘 기억해 보세요. Now let's go on to make some sentences. Alright, our first sentence. 온돌 is Korean traditional floor heating system. 온돌은 한국 전통 바닥 난방 시스템이다. 온돌은, 온돌 is 한국 전통 Korean traditional 바닥 난방 floor heating system이다. 이건 system, alright.

0: Welcome to our show. It's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아주 잘 오셨어요. 오늘 함께할 노래 알아볼까요?
1: Today's song. Big Little.
0: 오늘의 노래는 Big Little. 세상에 많고 많은 크고 작은 것들 중에 오늘 노래에는 big animals, 큰 동물들과 little animals, 작은 동물들이 등장한답니다. 어떤 동물들이 나올까요? 노래를 들으며 확인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오늘 노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했죠? 이 동물들을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저와 함께 익혀봅시다. 첫 번째 동물은, 네, 몸집이 크고 무시무시한 이 동물, 곰이죠? 곰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Bear, bear, 곰, bear. Great, 좋아요. 다음 동물은, 멍멍,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를 뭐라고 하죠? Dog, dog, 강아지, dog. Great job, 잘했어요. 다음 동물은요, 입이 크기로 유명한 이 동물, 하마입니다. 하마는 hippo라고 불려요. Hippo, hippo, 하마, hippo. Nice. 다음 단어 볼까요? 개굴, 개굴,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또 뭐라고 할까요? 네, frog라고 부른답니다. Frog, frog, 개구리, frog. Great job!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동물은 바로 바닷속을 헤엄치는 몸집이 큰이 동물, 고래입니다. 고래는 이렇게 불러요. Whale, 고래, whale, whale. Marvelous!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잘 기억해 두고요. 노랫말에 나온 더 많은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서 함께 익혀볼까요?
1: Let's go. Bear.
0: 곰.
1: Dog.
0: 강아지.
1: Hippo.
0: 하마.
1: Frog.
0: 개구리,
1: Whale.
0: 고래,
1: Shrimp.
0: 새우,
1: Clap.
0: 박수 소리,
1: Bee.
0: 큰,
1: Little.
0: 작은. 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연습해 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곱은 bear. Bear? 멍멍 귀여운 강아지는 dog. Dog. 입이 큰 하마는 hippo. Hippo. 개굴, 개굴, 개구리는 frog. Frog. 바닷속 고래는 whale. Whale. That was perfec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장 공부에 도전해 볼까요? 네, 이번 노래에는 동물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문장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주 큰 곰이에요. I'm a big, big bear. I'm a big, big bear. 나는 아주 큰 하마예요. I'm a big, big hippo. I'm a big, big hippo. That's great. 다음 문장은요. 나는 아주 작은 강아지예요. I'm a little, little dog. I'm a little, little dog. 이번엔 개구리로 말해볼까요? I'm a little, little frog. I'm a little, little frog. Fantastic!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노래를 불러볼까요? Big Little, let's start!

네, 모두 즐거운 시간 되었나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동물의 다양한 영어 이름들, bear, shrimp, whale 이런 이름들을 꼭 기억해 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주말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자주 가죠?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을 때 영어로 어떻게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친구한테 이런 영화 보러 가자. 나는 이런 영화 보고 싶어. 라고 제안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9. Movies and Theaters. Monday.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I can talk about movies I want to se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볼까요? 자, 그림을 함께 봅시다. 우리 그림을 보니까 cinema ticket 그리고 팝콘이 소파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죠? 여기에서 cinema ticket이라고 했는데 cinema는 어떤 뜻일까요? 네, 바로 영화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화관, cinema. 네. 근데 이 cinema라는 단어는 사실 영국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 미국에서 쓰는 단어를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한다고 기억하실까? 우리 극장을 theater라 그러고 영화관은 movie theater라고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movie theater, 영국에서는 cinema라고 많이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cinema. cinema, cinema. Very good. 근데 우리 영화관에 가자라고 말하는 표현이 또 있어요. 우리 뭐 go to the cinema, go to the movie theater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go to the movie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서 the movies 하면은 영화들 아니에요? 그럼 영화들에 어떻게 가? 영화들에 가자?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통째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그 배워야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영화관에 가면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가자, 영화관에 가자 라는 표현으로 go to the movies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좋아요. 그 다음 단어, 이제 showtime이라는 단어입니다. show는 약간 상영을 뜻하고요. time은 시간, 그래서 showtime 하면은 상영 시간. 우리 영화관에 갔을 때 2시 영화, 4시 영화 이렇게 상영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영 시간, showtim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showtime, showtime, showtime. 네, 그럼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우리 이런 책이나 이야기, 드라마 혹은 영화 이런 거를 종류별대로 나누는 거를 장르별로 나누잖아요. 그죠? 이건 액션 영화, 코미디 영화, 로맨틱 영화. 이 장르, 장르는 영어로 발음을 할 때 genre 이렇게 합니다. 장르가 아니라 genre. 되게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이 단어는 불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G를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z, z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르 이렇게 하지 않고 genre, genre 약간 Z 발음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genr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genre, genre.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볼게요.
2: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1: Sur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2: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I love magic and dragons.
1: That sounds

0: sounds fun. I like fantasy movies too.
1: Great. I'll check the show times now.
2: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key expression, shall we? 입니다. 우리 shall we는 친구들한테 뭐뭐 할까? 우리 뭐뭐 하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제안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죠. 우리 let's는 뭐뭐 하자라고 좀 더 직접적이라면 shall we는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질문으로 뭐뭐 하지 않을래? 뭐뭐 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영화 보러 갈래? 그러면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하면 됩니다. go to the movies.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자, 따라해 보세요.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네, 그래서 shall we 한 다음에 하고 싶은 것, 제안하고 싶은 그 행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그때, 시간대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니까 this weekend를 제일 마지막에 표현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같이 영화 볼래? 라고 한번 이 질문을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같이 영화 볼래? Shall we watch a movie together? Shall we watch a movie together? Very good. 우리 팝콘 좀 살래? 는 어떻게 할까요? Shall we buy some popcorn? Shall we buy some popcorn?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에요. 넌 어떤 종류의 땡땡을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종류의 뭐를 하고 싶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먼저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고 싶어? 라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종류의 영화니까 What kind of movies가 되겠죠. 네, 우리 어떤 종류, what kind of 이 표현은 예전에 배웠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what kind of movies 한 다음에 보고 싶어, 그러니까 do you want to see, do you want to watch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Very good. 네, 영화를 볼 때는 see도 되고 watch도 됩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watch? 이렇게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넌 어떤 종류의 책을 읽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What kind of book? 네, 책이니까 what kind of book? Do you want to read? 네, 읽고 싶으니까 read로 끝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kind of book do you want to read? What kind of book do you want to read? Excellent. 넌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어? 그러면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eat?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eat? Excellent. 자, 그럼 마지막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난 땡땡 영화를 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할게요. 이 땡땡, 이 빈칸에는 장르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난 판타지 영화를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는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I'd 는 I would의 줄임말이겠죠. 우리 항상 배웠던. 그래서 I would like to see 하면은 나는 그거를 보고 싶어요를 굉장히 I want to see보다는 좀 더 정중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그러면 난 판타지 영화를 보고 싶어. Repeat after me.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네, 난 액션 영화를 보고 싶으면 I'd like to see an action movie. I'd like to see an action movie. 난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 는 I'd like to see a comedy movie. I'd like to see a comedy movie. Excellent.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music cue.

Shall we go to the movies? Shall we go to the movies?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I'll check the showtimes. I'll check the showtimes.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시네마 티켓과 팝콘이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Shall we go to 땡땡 this weekend? 네, 영화 보러 갈래? 영화관에 갈래?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3, 2, 1. 네, the movies. Go to the movies 하면은 영화들이 있는 영화관에 가자 라는 표현이 되겠고 shall we 하니까 친구한테 굉장히 부드럽게 제안하는 질문인 거죠? 네, 그럼 따라해보세요.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Very good. 그래서 좋아, sure. 그리고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고 싶어? 라는 질문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땡땡, movie, do you want to see?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고 싶어? 어떤 종류의 영화?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어떤 종류에는 what kind of 였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영화는 what kind of movie? 네, repeat after me. Sur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Sure.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까요? 나는 판타지 영화를 보고 싶어. 나는 마법과 용을 정말 좋아해.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문장은 I love magic and dragons 하면 되는데 난 판타지 영화를 보고 싶어 는 어떻게 말할까요? I'd like to see a 땡땡 movie. 3, 2, 1. 네, 판타지 영화니까 fantasy movie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I love magic and dragons. I'd like to see a fantasy movie. I love magic and dragons. 그래서 재밌겠다. 나도 판타지 영화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That dang dang fun. I like fantasy movies too. 재밌겠다. That dang dang fun. 재밌게 들려. 뭐 이런 표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3, 2, 1. 네, 맞아요. 재밌겠다 이런 건 that sounds fun 이렇게 말 많이 하죠? 따라해보세요. That sounds fun. I like fantasy movies too. That sounds fun. I like fantasy movies too. 좋아, 그럼 지금 상영 시간을 확인해 볼게. Great, I'll check the 땡땡 now. 자, 상영 시간 영어로 어떻게 말을 했을까? 3, 2, 1. 네, 쇼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영 시간들을 확인해 볼게. 그러니까 쇼타임 뒤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해주세요. 따라해보세요. Great, I'll check the showtimes now. Great, I'll check the showtimes now. Excellent, you guys did an excellent job tod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 친구랑 주말에 영화 보러 갈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봤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친구랑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요? 오늘 배운 표현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영화관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맞아요, 영화 티켓을 사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매표소에 가서 티켓을 사는 표현들을 좀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9. Movies and Theaters. Tuesday. Can I get 2 tickets, please? I can buy movie tickets and choose a showtim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그럼 그림을 함께 봅시다. 오, 매표소에서 이제 영화 티켓을 사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맨 위에 box office라고 써져 있는데 box office 바로 매표소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box office. box office. box office. 네, 좀 특이하잖아요. 왜 box office? 상자의 사무실?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 이 극장에서는 특별 관람석을 box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특별 관람석에 티켓을 사는 곳을 box office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매표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요즘에 box office movie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매표소, 이 box office에서 티켓이 굉장히 많이 팔려서 흥행이 된 영화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box office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단어는 show입니다. show라면은 뭐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뭐 보다라는 단어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이 show의 의미는 공연, 그리고 영화 상영, 1회 영화 상영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이제 시간을 얘기하면 뭐 2 o'clock show, 4 o'clock show, 그러면은 2시 상영 영화. 뭐 4시 상영 영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show show show. Very good. 그다음 seat라는 단어. 영화관이나 아니면은 버스, 우리 뭐 비행기 탈 때도 굉장히 좌석이 많이 있을 때 이 좌석을 영어로 seat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eat seat seat. 앉다, sit는 sit, 훨씬 더 발음이 짧아요, sit. 근데 이 좌석, 자리를 의미하는 seat, seat는 seat, 이렇게 길게 발음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 row입니다. row는 이렇게 좌석들이 쭉 많을 때 줄을 의미해요. 그래서 앞쪽 줄을 얘기하면 front row, 중간 줄은 middle row,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줄은 back row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row, row, row.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Can I get 2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2: Sure. We have a 2 o'clock show and a 4 o'clock show.
1: We'll take the 4 o'clock show, please.
2: Sure.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1: Sounds perfect. Thank you.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배울 key expression은 바로 Can I get... 땡땡? 이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이거는 매표소뿐만 아니라 뭐 가게, 상점, 혹은 식당 이런 데 가서 저 이거 주세요 라고 거기 직원분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can I get 하면은 이제 여기서 get은 제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please를 붙이니까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뭐뭐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제가 받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붙이면 되는데 그럼 우리 드래곤 킹덤 티켓 두 장 주세요. 자, 드래곤 킹덤은 이제 영화의 제목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드래곤 킹덤 티켓 두 장 주세요. 그러니까 Can I get 2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an I get two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Can I get two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Very good. 그럼 우리 이번에는 미디엄 팝콘 하나 주세요 라고 이제 매점에 가서 말을 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Can I get a medium popcorn, please? 하면 되겠죠? 네, repeat after me. Can I get a medium popcorn, please? Can I get a medium popcorn, please? 이번에는 팝콘이 아닌 라지 사이즈 탄산음료 주세요로 바꿔볼게요. Can I get a large soda, please? Can I get a large soda, please? Excellent. 자, 이거는 매장이나 뭐 이렇게 내가 뭔가를 주문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니까 굉장히 잘 쓰이겠죠? 그럼 두 번째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We have 땡땡입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저희는 이게 있어요 라고 말을 할 때 we have로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매표소 직원께서는 우리 2시 상영표가 있어요. 2시 상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아까 상영 배웠었잖아요. 그죠? show 상영은 show라고 했는데 2시 상영이니까 we have a 2 o'clock show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We have a 2 o'clock show. We have a 2 o'clock show. We have a 2 o'clock show. Very good. 이제 티켓 말고 티켓 이제 몇시 상영 티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좌석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간 줄 좌석이 있어요 라고 직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간 줄 좌석. 우리 아까 좌석도 배웠고요. 중간 줄도 배웠어요. 그죠? 이거를 합쳐서 얘기를 하면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네. Middle row 하면 중간 줄이고요. Seats 하면 좌석. 그래서 중간 줄에 있는 좌석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Very good. 이번엔 통로 자리가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통로는 우리가 오늘 배우진 않았지만 통로라는 단어는 바로 aisle이라고 합니다. aisle. 그래서 통로를 aisle이라고 하니까 통로에 있는 좌석은 aisle seat라고 하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We have an aisle seat. We have an aisle seat. Excellent. 자, 그럼 세 번째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e'll take 땡땡 please. 자, 그래서 우리가 매점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 갔을 때 우리 이걸로 고를게요. 라는 말이에요. We'll take something, please. 네, 그래서 4시 상영표로 할게요. 4시 상영으로 할게요는 We'll take the 4 o'clock show, please. We'll take the 4 o'clock show, please. 네, 너무 쉽죠? 그리고 미디엄 팝콘 두 개로 할게요. We'll take two medium popcorns, please. We'll take two medium popcorns, please. 통로 자리로 할게요. We'll take the aisle seat, please. We'll take the aisle seat, please. Excellent. 자, 우리가 여기에서 we will take로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친구랑 같이 가서 여러 명이었을 때 we'll take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혼자 갔으면 I'll take이라고 하겠죠? 네, 잊지 마세요.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Can I get two tickets for Dragon Kingdom? Can I get two tickets for Dragon Kingdom?

have a 2 o'clock show. We have a 2 o'clock show.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We'll take the 2 o'clock show. We'll take the 2 o'clock show.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box office, 매표소 앞에서 영화 티켓을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먼저 드래곤 킹덤 표 두 장 주세요. 라고 직원에게 물어볼까요? Can I, 땡땡, two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인데, 그럼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Can I get?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이거 주세요 할 때 Can I get? 라고 질문을 시작한다고 우리 배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Can I get two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Can I get two tickets for Dragon Kingdom, please? Very good. 그럼 직원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네, 오후 2시 상영과 4시 상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주네요. Sure, we, 땡땡, a 2 o'clock show and a 4 o'clock show. 그럼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제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We, 땡땡,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We have,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얘기할 때 We have 이렇게 시작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Sure, we have a 2 o'clock show and a 4 o'clock show. Sure, we have a 2 o'clock show and a 4 o'clock show.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고를까요? 오후 4시 상영으로 할게요. Will, 땡땡. The 4 o'clock show, please. 자, 고른다, 고른다라는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we'll take the 4 o'clock show, please. 따라해보세요. We'll take the 4 o'clock show, please. We'll take the 4 o'clock show, please. 그래서 직원이, 네, 가운데 줄에 좌석이 있습니다. Sure, we have seats in the 땡땡. 가운데 줄, 자, 3, 2, 1. 네, 가운데 줄이니까 middle row입니다. Repeat after me. Sure,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Sure, we have seats in the middle row. 그러면, 딱 좋네요. 감사합니다. Sounds perfect. Thank you. Sounds perfect. Thank you.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 매표소에서 영화 티켓 사는 방법 진짜 실전처럼 배워봤어요. 그죠? 이제 영화관에 가서 매표소에서 영화 티켓 자신있게 살 수 있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학교에서 연극해본 적 있나요? 오늘은 연극, 그리고 배역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9. Movies and theaters. Wednesday. What role are you playing? I can talk about my role in a school play.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배너에 school play라고 써져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무대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의상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배울 단어 바로 play입니다. 우리 play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사로 연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배너에 school play라고 써져 있으니까 학교 연극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역할, 배역을 맡다 혹은 연기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play. play. play. Very good. 그리고 우리 이 친구가 지금 용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이런 play나 뭐 영화 아니면 공연을 위해서 입는 특별한 옷을 의상이라고 그러죠. 이건 영어로 costume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ostume. costume. costume.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은 clothes, 그쵸?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공연을 위해서 입는 옷은 costume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할을 맡다라는 아까 그런 말을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배역을 맡고 이제 역할을 맡을 때 역할, 배역은 영어로 rol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role, role, role. Very good. 마지막 단어, 우리 이제 연기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죠? 대사를 외워야 돼요. 그죠? 여기서 대사는 영어로 line이라고 해요. 우리 line은 줄, 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대사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line, line, line.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빨리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2: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1: What role are you playing?
2: I'm playing the dragon.
1: Do you need to practice your lines?
2: Yes, I need to practice every day.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We have 땡땡 next week. 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뭐뭐가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we have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러한 계획이 있어, 이런 일정이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next week이면 미래니까, 다음 주면 미래니까 여기에서 미래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will have 미래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가까운 일정에는 we have 현재형으로 써도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학교 연극이 있어 라고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학교 연극 좀 전에 배웠죠?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Very good. 우리 다음 주에 현장 학습이 있어 라고 말을 해볼까요? 현장 학습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 빈칸에 넣어서 a field trip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 We have a field trip next week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e have a field trip next week. We have a field trip next week. We have a field trip next week.

0: Very good. 우리 다음 주에 수학 시험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We have a math test next week. We have a math test next week. We have a math test next week. Very good. 우리 다음 주 혹은 짧은 일정 안에 근실 내에 무언가가 있을 때 we have로 이렇게 문장을 시작해 보세요.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at 땡땡 are you playing? 넌 무슨 땡땡을 맡았어?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이제 무슨 역할을 맡았어? 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역할을 맡다, 연기를 하다 할 때, play라는 단어를 쓴다고 우리 좀 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역할을 맡았어니까, what role are you playing?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역할을 넌 맡았니? 맡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role are you playing? What role are you playing? What role are you playing?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상대방의 역할을 묻는 거, 아니면 상대방이 무슨 뭐 연극이나 영화를 준비한대요. 그때, 넌 무슨 역할을 맡았어? 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너는 지금 무슨 역할을 맡고 있어? 너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이 연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 중이니까 계속 이 프로젝트에 가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 그러니까 너가 주어가 아닌 이제 그녀로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 여자 배우가 있는데, 이 여자 배우가 그녀는 무슨 역할을 맡았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What role is she playing?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What role is she playing? What role is she playing? Very good. 이제 she에서 다시 you로 바꿔서 넌 무슨 캐릭터를 맡았어?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역할, 캐릭터, 뭐 비슷비슷한 얘기긴 한데 여기서 캐릭터, 캐릭터는 이제 영어 단어도 똑같죠? What character are you playing? 이라고 하면 넌 어떤 역할, 어떤 배역, 어떤 캐릭터를 맡았어? 라는 의미입니다. What character are you playing? What character are you playing? Very good. 이런 질문에 이제 답을 할 차례예요. 이제 다음 표현으로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I'm playing 땡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땡땡 역할을 맡았어. 그래서 이 빈칸에 내가 맡은 역할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난용 역할을 맡았어. I'm playing the dragon. I'm playing the dragon. 네, 쉽죠? 난 왕자 역할을 맡았어. I'm playing the prince. I'm playing the prince. 난 마법사 역할을 맡았어. 마법사. 마법사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m playing the wizard. I'm playing the wizard.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Boom boom, chant, drop the beats.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What role are you playing? What role are you playing? I'm playing the dragon. I'm playing the dragon. I need to practice every day. I need to practice every day. Good job! Speaking 연습하고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타다! School play, 우리 학교 연극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stage, 이 무대 위에서 우리 친구가 costume을 입고, dragon costume을 입었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데, 자, 우리 대화를 한번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 우리 다음 주에 학교 연극이 있어.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있는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we 땡땡 한다고 했어요. 그죠? We 땡땡 a school play next week. 자, 다음 주에 학교 연극이 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3, 2, 1. 네.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미래에 있는 일을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미래형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다음 주라면 근실 내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We have a school play next week. Very good. 여기에서 근데 스쿨 플레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넌 무슨 역할을 맡았어?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What 땡땡 are you playing? 이라고 질문을 만들면 되는데 그럼 이 빈칸에 What 땡땡 무슨 역할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3, 2, 1. 네, 역할은 바로 role. role입니다. 역할 혹은 배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what role are you playing? 이라고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role 말고 character라고 대신 넣어도 되겠죠?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What role are you playing? What role are you playing? What role are you playing?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난용 역할을 맡았어라고 답을 합니다. What role are you playing?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맞게 답을 해야 되겠죠? I'm 땡땡 the dragon.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I'm playing the dragon. Playing 하면은 난 역할을 맡고 있어. 연기를 하고 있어. 뭐 이런 뜻이죠. 네, I'm playing the dragon. 따라해보세요. I'm playing the dragon. I'm playing the dragon. Very good.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대사 연습해야 해? 대사 연습해야 해? Do you need to practice your 땡땡? 자, 여기에 대사를 어떻게 영어로 말할까? 3, 2, 1. 네, 대사는 줄, 선이랑도 의미가 같은 line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선 이제 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lines 이렇게 뒤에 s를 붙여줄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Do you need to practice your lines? Do you need to practice your lines? 여기에 그러면 매일 연습해야 돼 라고 답을 할게요. Yes, I 땡땡 to practice every day. 아까 do you need to practice? 라고 했으니까 답을 어떻게 할까요? 3, 2, 1. 맞아요. Do you need to? 라고 했으니까 need로 답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Yes, I need to practice every day. Yes, I need to practice every day.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연극, 그리고 배역, 역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 연극에 출연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도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1: (목소리) 전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략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공연이나 연극을 보고 나서 소감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감상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9. Movies and Theaters. Thursday. How was my performance? I can talk about what I liked in a performanc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그림을 보니까 우리 여자친구가 princess costume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backstage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무대 뒤 연기가 다 끝나고 나서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지척 하고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울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erformance. 바로 연기, 공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연극이나 아니면은 영화에서 어떠한 배우가 연기를 했을 때 그 연기를 performance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혹은 이제 무대 위에서 하는 그 모든 공연들도 performance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K-pop 아이돌들이 공연에서 추는 춤, 공연 같은 경우도 performan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Performance. Performance. Performance. Very good. 자, 두 번째 단어는요. Scene. 바로 영화나 연극을 이루고 있는 장면들. 그 장면들을 scene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Scene. Scene. Scene. 네, 근데 이 앞에 final을 붙이면 이제 final scene이 되죠. 여기서 final은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졌고 scene은 장면이니까 final scene 하면은 마지막 장면, 연극이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얘기하곤 해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final scene. final scene. final scene. 네, 연극이든 영화든 final scene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보고 나서 우리가 이 감상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그 표현 amazing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워. 너무 좋았어 할 때 amazing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amazing. amazing. amazing. very good. 자,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How was my performance?
2: It was amazing. I really enjoyed it.
1: What did you like best?
2: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It was so sad.
1: I'm glad you liked it.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How was 땡땡입니다. 땡땡은 어땠어? 라고 이렇게 이미 끝난 일이나 경험,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묻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performance, 이제 연극, 뭐 그 공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이거 어땠어? 라고 물어볼 때 How was?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내 연기는 어땠어? 내 연기는 어땠어? 를 물어보고 싶을 때 우리 아까 배웠던 그 단어 performance를 넣어서 How was my performance? 하면은 내가 방금 무대 위에서 펼친 내 연기, 내 공연은 어땠어?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네, 물어보는 거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How was my performance? How was my performance? How was my performance? 내 연기는 어땠어가 아니라 이제 연극은 어땠어? 그 연극은 어땠어? 지금 방금 본 연극 어땠어? 라고 하면은 How was the play? How was the play? How was the play? 그쵸? 연극은 the play니까. 그러면 연극이 아니라 영화는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expression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번 해볼까요? It was 땡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t는 우리가 본, 뭐 그게 play가 됐든 연극이 됐든 영화가 됐든 it은 그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고 왔으니까 it was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서 뒤에 그 느낌을 설명해주는 단어를 붙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긍정적인 표현들만 배울게요. 정말 멋졌어. 정말 굉장했어. 아까 우리 배운 표현 뭐였죠? Amazing 있었잖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It was amazing. It was amazing. It was amazing. 네, amazing 말고 또 정말 훌륭했어.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너무 멋졌다라는 표현이에요. It was wonderful. It was wonderful. It was wonderful. 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 정말 대단했어. 환상적이었어는 It was fantastic. It was fantastic. It was fantastic. 네. 그래서 특히 만약에 이 공연이나 연극, 영화가 내 친구가 나온 거였다. 그러면 내 친구 이렇게 칭찬해주는 표현들, 이 방금 배운 표현들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표현으로 가볼게요. 우리 이 방금 본 거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난 그중에서 이게 가장 좋았어 라고 말해볼게요. I liked 땡땡 best. 입니다. 우리 베스트라는 단어 배웠었죠? 최상급을 그 뜻하는 best, good, better, best, 그쵸? 그래서 best를 이렇게 뒤에다 붙여주면은 I liked 땡땡. 나는 이것을 좋아했다. 가장 많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마지막 장면이 가장 좋았어라는 말을 그럼 해볼게요. 마지막 장면 우리 아까 배웠죠? 장면은 scene. 근데 마지막 장면이니까 final scene. 그래서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네. 여기에서도 I liked 이렇게 뒤에 ed를 붙이면서 이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내가 방금 본 거에 대한 그 감상을 이제 공유를 하는 거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 내가 과거에 느꼈던 그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난 음악이 가장 좋았어. 아, 음악이 듣기가 너무 좋았어. 음악이 가장 좋았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I liked the music best. I liked the music best. I liked the music best. 네. 난 의상들이 가장 좋았어. 의상들. 굉장히 화려한 의상들 나오는 그런 공연이나 그리고 영화 있잖아요. 그러면 I liked 의상들 the costumes best라고 하면 되겠죠? I liked the costumes best. I liked the costumes best. I liked the costumes best.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How was my performance? How was my performance? It was amazing. It was amazing. What did you like best? What did you like best? I like the final scene best. I like the final scene best. Good job! Speaking 연습하고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backstage, 우리 무대 뒤에서 이 princess costume을 입고 있는 친구가 내 연기 어땠어? 라고 묻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상대방 우리 친구가 엄지척을 해줬어요. 아우, 좋았대요. 그럼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내 연기는 어땠어?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How was my 땡땡? 자, 그러면은 my 땡땡, 연기. 네.

How was my performance? 따라해보세요. How was my performance? How was my performance? 이 질문에 이 친구가 It was... 땡땡. I really enjoyed it. 정말 재밌게 봤어. 정말 멋졌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아, 좋은 표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 표현들 중에서 한번 넣어보세요. 3, 2, 1. 네. Amazing 이란 표현 배웠죠? 자, 따라해보세요. It was amazing. I really enjoyed it. It was amazing. I really enjoyed it. It was amazing. I really enjoyed it. 네, 멋졌다고 칭찬해 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무엇이 가장 좋았어? 라고 물어볼까요? What did you like? 땡땡. 가장 좋았으니까 가장, 가장. 자,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 3, 2, 1. 네, best. 그래서 What did you like best?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hat did you like best? What did you like best? 그랬더니 친구가 아, 마지막 장면이 가장 좋았어. I liked the 땡땡 best. 정말 슬펐어. It was so sad. 네, 정말 슬픈 장면이었나 봐요. 근데 그럼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을 이제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마지막. final, 장면, scene. 그래서 final scene, 마지막 장면입니다. Repeat after me. I like the final scene best. It was so sad. I like the final scene best. It was so sad. 그랬더니, 네가 좋아해줘서 기뻐. 라고 답을 하네요. I'm 땡땡. You liked it. 네, 나는 기뻐. 난 정말 기분이 좋아. 여기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이럴 땐 I'm glad you liked it 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m glad you liked it. I'm glad you liked it. Very good. 너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멋진 공연을 보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상대방도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연극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감상을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9. Movies and Theaters. Friday. Dragon Kingdom Review. I can write a short review about a movie.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의 주제, today's topic is Dragon Kingdom Review. Dragon Kingdom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는 영화랑 그리고 연극 관련된 표현들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배웠던 표현들을 활용해서 짧은 영화 리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재밌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Dragon Kingdom은 바로 우리가 쓸 영화의 제목이에요. 우리 영화의 내용, 그리고 배우의 연기,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면까지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그럼 우리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Movie Review Dragon Kingdom 이라고 맨 위에 헤드라인이 써져 있네요. 사진을 보면 왼쪽 사진은 극장에서 직접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 영화 티켓을, 영화표를 손에 쥐고 이렇게 셀카를 찍은 듯한 그런 장면이죠. 아래 별점도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이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 지난 주말 나는 드래곤 킹덤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이 리뷰 쓰는 거를 시작해 볼까요? 지난 주말이니까 last weekend이겠죠. 그리고 I 땡땡 Dragon Kingdom. 자, 지난 주말 나는 드래곤 킹덤을 보았다. 그러면 보았다, 보았다 라는 말이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넣어보세요. 3, 2, 1. 그쵸, 네. 보았다는 watched입니다. Watched. 그래서 last weekend I watched Dragon Kingdom 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Last weekend I watched Dragon Kingdom. Last weekend I watched Dragon Kingdom. Last weekend I watched Dragon Kingdom. Very good. 네, 그래서 드래곤 킹덤을 보았는데 보기 위해서 오후 4시 상영표 한 장을 사서 가운데 줄에 앉았대요. 자,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해야 하는 것. 이제 티켓을 사고 그리고 가운데 줄에 앉았다라는 내용을 이제 풀어볼 건데 그래서 이제 한 장을 샀다. I got a ticket for 땡땡 and set in 땡땡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오후 4시 상영표 뭐 요런 그 표현이 그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넣어보세요. 3, 2, 1. 네, 맞아요. 우리 오후 4시 상영표. 그러니까 4시 상영표는 어떻게 얘기했었죠? The 4 o'clock, 4시죠. Show, show는 상영. 그때 그 시간에 상영하는 그 영화를 뜻한다. 그래서 the 4 o'clock show 하면은 4시 상영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and set in 한 다음에 이제 가운데 줄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이 빈칸에, 두 번째 빈칸에 넣어야 하는데요. 한번 넣어보세요. 3, 2, 1. 네, 가운데 줄. 가운데 줄은 이제 가운데는 middle이고 middle. 그리고 줄은 row였죠. row. 열 줄을 row라고 합니다. 그래서 in the middle row.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I got a ticket for the 4 o'clock show and sat in the middle row. I got a ticket for the 4 o'clock show and sat in the middle row. I got a ticket for the 4 o'clock show and sat in the middle row.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이 영화는 용감한 공주와 마음씨 착한 용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이제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영화는 뭐에 관한 이야기다 이니까 The movie is about 한 다음에 뒤에 이렇게 풀어주면 될 텐데요. 처음에 이제 빈칸이 있고,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이번 주 우리 영화관에 가서 티켓도 사고 그리고 학교 연극도 준비해봤죠? 오늘은

그 다음에 and a kind drag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이 빈칸에 용감한 공주를 한번 써서 네,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영웅 역할을 맡았다라는 단어를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my favorite actor가 되겠죠? My favorite actor, 땡땡, the hero. 자, 여기서 역할을 맡았다라는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야 하는데, 역할을 맡았다, 연기하다라는 단어 우리 배웠을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역할을 맡았다는 play라고 했어요. 놀다가 아니라 역할을 맡았다, 연기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my favorite actor plays the hero. My favorite actor plays the hero.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럼 그의 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을 해볼까요? 그는 정말 훌륭했다. 우리 훌륭했다. 아, 무언가를 보고 감상할 때, 아, 너무 훌륭했다. 이 표현 우리 배웠었잖아요. 자, 빈칸에 한번 넣어주세요. He was 땡땡. 3, 2, 1. 네, amazing. 감탄사로도 amazing 많이 하는데, 아, he was amazing. 이렇게 할수 있다고 우리 배웠었죠? 자, 따라해보세요. He was amazing. He was amazing. 네, 아주 좋은 단어예요. 우리 amazing 말고 다른 단어도 배웠었는데, 환상적이다. 환상적이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3, 2, 1. 네, fantastic이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He was fantastic. He was fantastic. 네,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나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좋았다. 나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좋았다. I liked 땡땡. Best, best. 그러면 마지막 장면을 한번 이 빈칸에 넣어볼까요? 마지막 장면, 3, 2, 1. 그쵸? 마지막은 final, 그리고 장면은 scene. 그래서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하면 나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좋았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네. 흥미진진하면서도 조금 무서웠다. 흥미진진. 그래서 it was exciting, but 조금 무서웠다. 조금 무서웠다. 자, 그럼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요? 3, 2, 1. 조금이니까 a little. 네. It was exciting, but a little scary 하면 조금 무서웠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It was exciting, but a little scary. It was exciting, but a little scary. 네. 판타지 영화를 좋아한다면 이 영화를 추천한다. 자, if you like 땡땡 movies, I recommend this movie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recommend는 추천하다예요. 그래서 I recommend this movie 하면 나는 이 영화를 추천한다. 근데 그 앞에 if you like, 당신이 만약에 땡땡, 무비스를 좋아한다면 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자, 빈칸을 그럼 한번 넣어주세요. 3, 2, 1. 네, 너무 쉽죠? 판타지 영화. 판타지 영화는 영어로 fantasy movies.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If you like fantasy movies, I recommend this movie. If you like fantasy movies, I recommend this movie. 네, 좋아요. 나의 평점은 별 5개 만점에 4개다. 그래서 I give it 땡땡 out of 5 stars. 자, 이거는 좀 새로운 표현인데 out of 5 stars 그러면 별 5개 만점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I give it 나는 이거에 준다. 무엇을? 4개. 그러니까 이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4개니까 4가 들어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 give it 4 out of 5 stars. I give it 4 out of 5 stars.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자, 그러면 이렇게 멋진 글이 완성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Last weekend, I watched Dragon Kingdom. I got a ticket for the 4 o'clock show,
and said

0: in the middle row. The movie is about a brave princess and a kind dragon. My favorite actor plays the hero. He was amazing.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It was exciting, but a little scary. If you like fantasy movies, I recommend this movie. I give it 4 out of 5 stars. Yay!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원어민 음성 듣고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1: Last weekend, I watched Dragon Kingdom. I got a ticket for the 4 o'clock show and sat in the middle row. The movie is about a brave princess and a kind dragon. My favorite actor plays the hero. He was amazing.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It was exciting, but a little scary. If you like fantasy movies, I recommend this movie. I give it 4 out of 5 stars.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영화 드래곤 킹덤의 리뷰를 쓰면서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을 쭉 복습해봤는데요. 친구들도 최근에 본 영화를 하나 골라보세요. 그래서 이 영화는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는지를 차례대로 써다보면은 아주 멋진 리뷰가 탄생할 거예요.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안녕하세요, 티처 줄리.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Guys, I brought a new topic for you. 자, 이번 주 주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expressing problems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자, problem은 문제이고요. expressing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표현하는 문장들을 이번 주에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우리가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를 듣고 와야겠죠? Let's listen to it!
1: Week 29. Expressing Problems. Monday. Something is wrong. I can

0: and say something is wrong.
1: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선생님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자, we have a boy and a girl. They're at a park.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데, what are they doing?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They're riding bicycles.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어? But look at the girl. 지금 여자의 표정을 잘 한번 봐주세요. 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인상을 팍 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떠한 것에 문제가 있는 이란 뜻은 wrong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wrong이라는 단어는 문제가 있는 이란 뜻도 있지만 무엇이 틀리다, 틀린 것을 얘기할 때도 사용이 돼요. 자, 이 단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rong. Wrong. 자, 지금 보니까 자전거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움직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움직이다 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Move. Move. Good. 왜 움직이지 않고 있을까요? 자, 자전거가 앞으로 가지 않다라는 것은 페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Let's take a closer look.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자의 운동화끈, 신발끈이 조금 풀려 있어요. 이게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신발끈이란 단어도 같이 읽어볼게요. Shoelace. Shoelace. Great. 자, 과연 선생님이 생각한 부분이 맞는 내용인지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2: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0: What's the problem?
2: I can't move at all. The pedal won't turn.
0: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edal.
2: Oh no. Can you help me get it out?
1: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오늘의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Something is wrong with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something은 어떤 뜻인가요? 무언가란 뜻이고요. 우리 wrong이라는 단어 선생님이랑 배웠죠.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 우리 대화를 잘 듣다 보면 틀린이란 뜻인지 혹은 문제가 있는 뜻인지 알 수 있는데 어떤 뜻이 더 올바른가요? 맞아요. 바로 문제가 있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something is wrong with라는 표현 뒤에 명사를 쓰게 되면 무엇무엇이 혹은 무엇무언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봐요. 내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내 자전거이죠. 자, 우리 나의 자전거, 내 자전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맞아요. My bicycle 혹은 my bike라 해도 괜찮아요.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내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있어.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Good. 자,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게요. 이 프린터에 뭔가 문제가 있어 입니다. 여기서는 이 프린터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바로 this printer 입니다. Let's read. 이 프린터에 뭔가 문제가 있어. Something is wrong with this printer. Something is wrong with this printer.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The pedal won't. 자, 페달은 우리 자전거에 있는 페달을 의미하고요. 우리 won't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를 축약한 건데 혹시 알까요? 맞아요. will not을 축약하면 won't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주어, 그리고 won't, 그리고 뒤에 동사원형이 들어가면 무엇무엇가 혹은 무엇무엇이 뭐뭐 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이 돌아가지 않아 라는 표현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돌아가다 라는 단어인데요. 기억이 안 난다면 오늘 다이얼로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바로 turn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페달이 돌아가지 않아. The pedal won't turn. 한 번 더. The pedal won't turn.

Good. 이번에는 창문이 닫히지 않아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창문은 window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닫히다라는 동사 바로 close를 써야겠죠? 읽어볼게요. 창문이 닫히지 않아. The window won't close. The window won't close. Good. 우리 마지막 표현이죠? Is caught in the 오늘은 빈칸이 두 개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빈칸을 A라고 선생님이 이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을 B라고 선생님이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is caught in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A가 혹은 A이 B에게 걸렸다 혹은 끼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 문장을 함께 볼까요? 너의 신발끈이 페달에 걸렸어 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너의 신발끈입니다. 우리 신발끈이란 단어는 배웠죠? shoelace이고요. 너의니까 your shoelace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페달에 걸렸어. 그래서 in the pedal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 이 문장 읽어볼게요. 너의 신발끈이 페달에 걸렸어.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addle.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addle. Good. 이번에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지퍼에 끼었어라는 문장입니다. 아, 우리 머리 긴 친구들은 공감할 수 있는 문장이죠. 자,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그녀의 머리카락이란 단어를 써야겠죠? 바로 her hair를 쓰면 되고요. 두 번째 빈칸에는 지퍼를 쓰면 되는데요. 우리 지퍼는 영어로 zipper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지퍼에 끼었어. Her hair is caught in the zipper. Her hair is caught in the zipper.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Let's hit the music.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The paddle won't turn. The paddle won't turn.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addle.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addle. Good work,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build-up time. Today's dialogue를 선생님이랑 한번더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입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지금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공원에서 한가롭게 자전거를 타다가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girl's bicycle. 이 여자의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있었죠. 자, 우리 문장을 처음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hing is wrong with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내 자전거에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my bicycle를 넣으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Something is wrong with my bicycle.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건데요. 거울을 써볼 거예요. 우리 거울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Mirror. Mirror. Good. 자, 거울에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문장인데 우리 빈칸에 단어 mirror를 넣어야겠죠? 읽어볼게요. Something is wrong with the mirror. One more time. Something is wrong with the mirror. Good. 자, 우리 남자아이의 답변 볼까요? What's the problem? 어떤 뜻이죠? 뭐가 문제야? 혹은 왜 그래?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Good. 자, 문제 설명 들어갑니다. I can't move at all. 자, 이 문장은 나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at all이 전혀 뭐뭐 할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돼요. 다음 문장 볼까요? The paddle won't.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맞아요. 페달이 돌아가지 않아라는 문장. 돌아가다 in turn이 들어가죠. 우리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I can't move at all. The paddle won't turn. 한번 더. I can't move at all. The paddle won't turn. 답변 볼까요? 아, 빈칸이 두개 있는 문장이었죠. is caught in the 자, 무엇이 어디에 걸렸어라는 문장이었어요. 우리 첫 번째 빈칸은 맞아요. 너의 신발끈 your shoelace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paddle이었습니다. 이 문장 읽어볼까요?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addle. 한번 더. Your shoelace is caught in the paddle. Good. 자, 우리 여자의 답변 볼까요? Oh no, 아, 안 돼입니다. Can you help me get it out? 어떤 뜻인가요? 아, 이 신발끈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줄래?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더 읽어볼게요. Oh no, can you help me get it out? Oh no, can you help me get it out? Great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오늘은 어땠나요? 자, 오늘은 something is wrong with. 아, 무언가가 문제가 있어 라고 쓸때 쓰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오면 이 표현 기억하고 있다가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또 내일 또 만나야겠죠? See you tomorrow.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아니면 I lost it!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 있나요? Very good! 오늘은 이렇게 when you lose something,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날까요? Let's go and listen!
1: Week 29. Expressing problems. Tuesday. I can't find it. I can say when I can't find something.

0: It's brain up time! Everybody,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아, we have a koala friend. 코알라 친구랑 그의 엄마가 보이는데요. Oh, what is he doing? 지금 이 코알라 친구가 하고 있는 행동을 잘 한번 봐주세요. 아, I think he's looking for something. 열심히 무엇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수납장을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자, 무엇을 잃어버린이란 뜻은 lost인데요. 가끔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도 쓰는 표현도 lost입니다. 자, 이 단어 함께 읽어볼까요? Lost. Lost. Good. 자, 여러분도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뭔가를 막 찾고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너 그거 어디 놨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기억나? 어디 놨는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자, 무엇을 기억하다 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Remember. Remember. Good. 자, 마지막 단어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주머니입니다. 어, 왜 주머니란 단어가 나왔을까요? 아, 우리 코알라 친구 바지 뒷주머니를 한번 봐주세요. 아, I think he was looking for his phone. 핸드폰을 지금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뒷주머니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머니도 읽어볼까요? Pocket. Pocket. Very good, everyone.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Mom, have you seen my phone? I think I lost it.
2: Did you check your room?
1: I did, but I can't find it.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2: Have you checked your pockets?
1: Oh, it was in my back pocket.
0: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우리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Have you seen? 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Have you seen은 무엇을 봤나요? 라고 쓸 때 쓰는 표현이고요. 뒤에 꼭 명사가 들어가야지 이거 이것을 봤나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문장 볼게요. 내 휴대폰을 봤나요? 인데요. 자,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내 휴대폰, 나의 휴대폰이란 단어겠죠.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바로 my phone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내 휴대폰 봤나요? Have you seen my phone? Have you seen my phone? Good. 자, 이번 문장은요. 내 안경 봤나요? 입니다. 안경 자주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안경을 봤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내 안경은 어떻게 쓸까요? 맞아요. My glasses입니다. 여러분 안경은 두 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수 형태로 꼭 써야 돼요. 그래서 glasses가 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내 안경 봤나요? Have you seen my glasses? Have you seen my glasses?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 can't find. 자, 여러분 여기서 find는 어떤 뜻인가요? 맞아요. 무엇을 찾 라는 뜻이고요. can't는 할 수 없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I can't find 그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찾을 수 없다 혹은 무엇을 못 찾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문장 볼게요. 나는 그걸 못 찾겠어 라는 문장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일까요? 그걸 혹은 그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it입니다. Let's read 읽어볼게요. 나는 그걸 못 찾겠어. I can't find it. I can't find it.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나는 내 물병을 못 찾겠어 입니다. 자, 내 물병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죠.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자, my는 이미 적혀 있고요. 물병만 쓰면 됩니다. 바로 water bottle이죠. Let's read. 나는 내 물병을 못 찾겠어. I can't find my water bottle. I can't find my water bottle.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I don't remember where. 자, 여러분 문장이 약간 긴데요. 우리 잘라서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부분 I don't remember만 보시면

나는 기억나지 않아 라는 의미고요. 뒤에 where, 그 다음에 주어 동사는 내가 혹은 주어가 무엇을 어디서 했는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 don't remember where 주어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무엇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문장 볼까요? 나는 내가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I don't remember는 기억이 안 나요 이고요. 뒷부분 where 뒤에 주어 동사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그것을 두었는지 이 부분을 주어 동사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이니까 I 그리고 두었는지 put 그것 it 그래서 I put it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한번 더.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Good. 자, 다른 단어를 우리 넣어볼까요? 나는 내가 그것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입니다. 자, where 뒤에 오는 주어는 똑같아요. I고요. 그것은 it 똑같아요. 동사만 다릅니다. 어떤 동사죠? 봤는지, 무엇을 보다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죠. 바로 see를 saw로 바꿔서 I saw it을 쓰면 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그것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I don't remember where I saw it. 한번 더. I don't remember where I saw it. Great,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You ready? Hit the music. Have you seen my phone? Have you seen my phone? I can't find it. I can't find it.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Good job, everyone. It's build-up tim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을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우리 코알라 친구가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집에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가 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상황이었죠.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봐요. Mom, have you seen? 엄마, 이것을 봤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무엇을 찾고 있었죠? 맞아요. 휴대폰. 내 휴대폰이란 단어를 쓰면 됩니다. 바로 my phone. 그래서 엄마, 제 휴대폰 봤나요? 라는 문장이고요. I think I lost it. 제 생각엔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Mom. Have you seen my phone? I think I lost it. Mom, have you seen my phone? I think I lost it. Good. 자, 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Did you check your room? 어떤 뜻이죠? 너 방 확인했어? 라고 질문을 하네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Did you check your room? Did you check your room? 우리 코알라 친구의 답변. I did, but I can't find.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부터 우리 찾아봅시다.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It. 그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맞아요. 잃어버린 코알라의 핸드폰을 의미합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은 저 방 체크했어요. 이게 I did라는 뜻이에요.
But

하지만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I did, but I can't find it. I did, but I can't find it.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지갑을 넣어볼 건데요. 지갑이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Wallet, wallet. Good. 우리 지갑 잃어버리는 친구들 많죠? 유용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세요. I can't find my wallet. 나는 나의 지갑을 찾을 수가 없어. 라는 문장이죠. One more time. I can't find my wallet. Good. 자, 다음 문장 볼게요. I don't remember where. 자, 이 문장에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어떤 단어들이 들어갔나요? 맞아요. I put it.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제가 그것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었죠. 한번더 읽어볼게요.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Very good. 자, 엄마의 답변입니다. Have you checked your pockets? 어떤 뜻인가요? 너 주머니 확인해 봤어?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더. Have you checked your pockets? 코알라 답변은 Oh, it was in my back pocket. 아, 내 뒷주머니에 있었네요. 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Oh, it was in my back pocket. 아, 결국엔 찾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what did we learn today?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맞아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자, 무엇을 찾을 수가 없어는 I can't find it. 이런 문장이었고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난다면 선생님 강의 한번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은 넘어진 적 있죠? 선생님도 넘어진 적 있는데요. 그 넘어지고 아플 때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그냥 help 이러나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졌을 때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잘 듣고 선생님하고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29. Express

0: Fixing problems. Wednesday. I accidentally tripped. I can say what happened when I accidentally trip.
1: It's brain up time, everyone. Time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볼 시간이죠.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what is happening in this picture? 자,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자, 우리 학생들이 지금 they're at a school cafeteria. 학교 급식실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음식을 받았는데 그것을 쏟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음식을 쏟다 혹은 무엇을 흘리다 라는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Spill. Spill. Good. 근데 이게 잘 보니까 이 여학생이 일부러 쏟았나요? 일부러 쏟은 것 같진 않아요. 표정이 좀 일그러져 있어요. 본인도 속상한가 봐요. 그죠? 실수로 이제 이게 쏟아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엇을 실수로 하다라고 쓸 때 쓰는 표현, 그리고 우연히라고 쓸 때 쓰는 표현도 읽어볼게요. Accidentally. Accidentally. Good. 자, 이렇게 넘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무릎이 빨개요. 그죠?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어디에 걸려 넘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발에 걸리다 혹은 발을 헛디디다 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Trip. Trip. 근데 선생님, trip은 여행 혹은 여행을 가다 라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은 발이 걸리다. 발을 헛디디다 라는 의미로 trip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단어들이고요. Today's dialogue를 들어보면서 오늘 단어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listen to it.
0: Jessica, are you okay? What happened?
2: I spilled my soup on the floor.
0: How did that happen?
2: I accidentally tripped. What should I do?
0: Let's tell the teacher and clean it up.
1: Welcome back.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우리 대화문 속에 배울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 I spilled on the floor 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spill 단어 기억하죠? 무엇을 쏟다, 흘리다 라는 단어인데요. 뒤에 ed가 들어가게 되면서 과거형이 됩니다. 주어, spilled, 물건, on, 그리고 장소나 사물을 쓰게 되면 누구누구는 어디에 무엇을 쏟았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on the floor가 장소를 의미하는 부분이죠.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나는 바닥에 수프를 쏟았어 인데요.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수프죠. 우리 영어로 soup이고요. 우리는 my soup으로 써볼 거예요. 자, 문장 읽어볼까요? I spilled my soup on the floor. I spilled my soup on the floor. Good.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 거예요. 그녀는 의자에 내 음료를 쏟았어 입니다. 여기서 의자에 라는 표현은 on the chair 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내 음료입니다. 자,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My drink를 쓰면 되겠죠? Let's read. 그녀는 의자에 내 음료를 쏟았어. She spilled my drink on the chair. She spilled my drink on the chair. Good.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accidentally. 자, 선생님이랑 단어 배웠을 때 accidentally 기억하나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실수로 혹은 우연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I accidentally 그리고 뒤에 과거 동사를 쓰게 되면 나는 실수로 혹은 우연히 무엇무엇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문장 볼게요. 나는 실수로 발이 걸려 넘어졌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한국어는 발이 걸려 넘어졌다.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영어로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바로 trip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과거 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trip 뒤에 p 하나를 더 쓰고 ed를 씁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나는 실수로 발이 걸려 넘어졌어.

I accidentally tripped. I accidentally tripped. Good. 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까요? 나는 실수로 그 파일을 삭제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파일은 the file 이라고 써져 있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삭제했다 입니다. 자, 무엇을 삭제하다 라는 단어 혹시 알까요? 맞아요. delete 이고요. 근데 삭제했어 니까 과거형 deleted를 사용하면 됩니다. Let's read. 나는 실수로 그 파일을 삭제했어. I accidentally deleted the file. I accidentally deleted the file. Good. 우리 마지막 표현이죠. What should 자, 이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should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게 되면 누구누구는 어떻게 혹은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볼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문장인데 선생님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나는 주어, I, 해야, 이거는 하다 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하다 라는 동사는 뭘까요? 맞아요. do입니다. 그래서 I do를 사용하면 됩니다. Let's read.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Good. 자, 이번 문장은 나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 입니다. 똑같이 나는 주어는 똑같이 I인데요. 입어야 할까? 무엇을 입다? 라는 동사를 써볼 거예요. 무엇을 입다는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wear입니다. 그래서 I wear를 넣어서 우리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I spilled my soup. I spilled my soup. I accidentally tripped. I accidentally tripped.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Good job!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and upgrade your English skills. 자, 오늘 배운 대화문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입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오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지금 학생들이 급식실에 있는데 여학생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수프를 바닥에 흘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한 번 더 선생님이랑 읽어봐요.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 볼까요? Jessica, are you okay? Jessica, 괜찮니? 아, 이 여학생 이름이 제시카입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Jessica, are you okay? What happened? Jessica, are you okay? What happened? 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시카의 답변이죠. I spilled on the floor. 아,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일단 먼저 맞춰봐야 돼요.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내 수프, my soup를 쓰면 되고요. 나는 바닥에 내 수프를 쏟았어 라는 문장이죠. 읽어볼까요? I spilled my soup on the floor. I spilled my soup on the floor. Good.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남학생의 답변입니다. How did that happen? 어떤 뜻인가요? 그게

풀을 쏟았어. 이런 설명이죠.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I accidentally tripped. I accidentally tripped.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떨어뜨리다 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Drop. Drop. Good. 자, 우리 빈칸에 drop을 쓸 건데 과거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dropped를 사용해서 읽어볼까요? I accidentally dropped your phone. 어떤 의미죠? 내가 실수로 너의 휴대폰을 떨어뜨렸어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I accidentally dropped your phone. I accidentally dropped your phone. Good. 자, 다음 문장 볼까요? What should,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문장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I do 입니다. 읽어볼까요? 나 어떻게 해야 할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Good. 우리 남학생의 답변 볼까요? Let's tell the teacher and clean it up. 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청소하자 라는 문장입니다. 아, 그래서 옆에 지금 선생님이 계시고 청소 도구가 보이네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Let's tell the teacher and clean it up. Very good, everyone. 자, 실수로 지금 수프를 흘린 거니까 혼나진 않겠죠? Well d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What did we learn? 오늘은 무엇을 배웠죠? 맞아요. 내가 실수로 넘어졌을 때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이었죠.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은 항상 remember to practice them. Okay? 연습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can you remember this week's topic? 이번 주 주제 기억하나요? 바로 expressing problems였죠. 문제점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이 그 마지막 표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어떠한 기계나 물건이 작동이 잘 안 됐을 때 쓰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Let's go and listen to it.
1: Week 29. Expressing problems. Thursday. It isn't working. I can say when something isn't working.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Time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울 시간이죠.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0: 자, 그림 속에 누가 있나요? Who are they? 보니까 할아버지랑 할아버지의 손녀딸이 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것을 잘 봐주세요. 아, 태블릿을 들고 계신데 이게 지금 뭔가 작동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표정이 좀안 좋아요. 자, 무엇을 작동하다라는 뜻은 work인데요. 우리가 work라는 단어는 작동하다, 그리고 일하다 이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작동하다라는 의미겠죠.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Work, work, good. 자, 할아버지를 한번더 자세히 봐주시면 이 태블릿이 작동하다 못해 약간 고장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right? I think he thinks this tablet is broken. 그래서 우리 무엇이 부러진, 고장난이란 단어도 같이 읽어볼까요? Broken, broken. Good. 자, 그래서 손녀딸이 좀 도와주려고 온것 같은데, what is she holding? 지금 잡고 있는 게 무엇이죠? 아, 충전 케이블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아, 태블릿이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충전하다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Charge. Charge. Very good, everyone.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1: My tablet isn't working. Can you help me?
2: Of course. What's the problem?
1: It keeps turning off. I think it's broken.
2: Let me see. Oh, the battery is dead. You need to charge it.
0: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오늘 배울 표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입니다. Isn't working 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isn't working 앞에 주어가 들어가고요. isn't나 aren't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우리 isn't는 주어가 하나, 단수일 때 aren't는 주어가 여러 개, 복수형일 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working을 쓰게 되면 무엇무엇이 혹은 무엇과 작동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문장을 함께 볼까요? 내 태블릿이 작동하지 않아 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 맞춰볼 수 있나요? 내 태블릿, 바로 my tablet 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내 태블릿이 작동하지 않아. My tablet isn't working. My tablet isn't working. Good. 자, 이번에는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 입니다. 아, TV를 볼때 리모컨이 잘 작동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 리모컨은 영어로 뭘까요? 리모컨 아닙니다. 바로 remote control 입니다. 앞에 덜을 써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문장 읽어볼까요?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 The remote control isn't working. 한 번 더. The remote control isn't working.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정보를 주자면 우리 remote라는 것은 거리가 먼, 떨어진 이런 뜻이고요. control은 무엇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멀리서 우리가 TV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 remote control이 리모컨이 됩니다. Great? 자, 다음 표현 볼까요? It keeps. 자, 이 표현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주어, 그 다음에 keep, 그 다음에 동사 ing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무엇은 계속 무엇무엇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문장 볼까요? 그것은 계속 꺼진다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꺼진다라는 동사인데 무엇을 끄다라는 표현 안 와요? 우리 두 단어가 같이 사용이 돼요. 여기서는 무엇을 끄다? turn off 인데요. 여기서 turn이라는 단어 뒤에 ing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turning off를 사용해서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것은 계속 꺼진다. It keeps turning off. It keeps turning off. Good. 자, 다른 단어를 바꿔서 사용해 볼 거예요. 아기가 계속 울어. 아기가 계속 운다 라는 표현이죠. 울다 라는 동사는 어떤 단어죠? cry입니다. 자, 근데 우리 규칙이 있었죠. keep 뒤에는 동사 ing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crying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볼게요. 아기가 계속 울어. The baby keeps crying. The baby keeps crying.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You need to it.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 그 다음에 need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누구누구는 무엇을 해야 한다 혹은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문장을 볼까요? 그거 충전해야 해요 라는 뜻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충전하다 라는 동사 기억하나요? 선생님이랑 단어 배울 때 나왔는데 바로 charge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그거 충전해야 해요. You need to charge it. You need to charge it. Good.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출발해야 해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출발하다 혹은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아, start라고 생각했으면 틀렸습니다. 어, go도 괜찮아요. go 말고 선생님은 다른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l로 시작하는 단어 있어요. 떠나다 라는 의미가 조금 더 있는 단어인데 leave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출발해야 해. We need to leave now. We need to leave now. Excellen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My tablet isn't working. My tablet isn't working. It keeps turning off. It keeps turning off. You need to charge it. You need to charge it. Charge it. Good job, everybody. Alright, everyone. It's build-up time. 우리 today's dialogue을 한 번 더 review 해보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grade 시킬 시간이죠. Let's look at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습니다. What was the story? 어떤 내용이었나요? 맞아요. 우리 할아버님이 갖고 있는 태블릿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고장 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녀딸이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해결책을 줬습니다. 맞아요. 충전해야 돼요 라고 이제 해결책을 줬죠. 우리 문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Our first sentence. Isn't working. 자, 무엇무엇이 작동하지 않아 라는 문장입니다. 어떤 게 작동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태블릿입니다. 내 태블릿이 작동되지 않아 라는 문장. 빈칸에는 my tablet.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까요? Can you help me? 나 도와줄 수 있니?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My tablet isn't working. Can you help me? 한 번 더. My tablet isn't working. Can you help me?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자판기인데요. 자, 자판기는 영어로 vending machine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Vending machine. Vending machine. Good. 자, 빈칸에 vending machine을 넣어서 이 자판기는 작동되지 않아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This vending machine isn't working. This vending machine isn't working. Good. 자, 손녀딸의 답변 볼까요? Of course. 물론이지요. What's the problem?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Of course. What's the problem? Of course. What's the problem? 자, 문제가 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까요? It keeps, 자, 계속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turning off.
嗯。

계속 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I think it's broken. 할아버지 생각에는 이 태블릿이 고장 났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합니다. 우리 broken이란 단어 배웠죠? 자,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It keeps turning off. I think it's broken. It keeps turning off. I think it's broken. 아, 고장 난것 같다라고 합니다. 정말 고장이 났을까요? 자, 우리 손녀딸이 좀 살펴본다라는 내용입니다. Let me see. 제가 한번 볼게요. Oh, the battery is dead. 아, 여러분 여기서 battery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 태블릿에 있는 배터리를 의미하고요. 그 배터리가 다 썼어. 다 닳았어요라는 의미죠. 우리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 배터리에 지금 빨간색 표시 하나가 있어요. 충전을 해야겠죠? 우리 다음 문장 you need to 충전을 해야 해. 그래서 charge를 쓰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Let me see. Oh, the battery is dead. You need to charge it. Let me see. Oh, the battery is dead. You need to charge it. 아, 고장 난게 아니라 충전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행입니다. Very good work.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어땠나요? 자, 이번 한주 동안 배웠던 표현들을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y? 왜 그러냐고요? 우리 내일 수업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더 practice 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can you remember what we've learned this week?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내용 기억하나요? 자, 내용은 다 기억 안 나지만 주제는 기억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What was our topic? 주제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expressing problems.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죠. 자, 이번 한 주 동안 그 표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라이팅으로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라이팅 주제 혹은 그리고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listen!
1: Week 29. Expressing Problems. Friday. Write a letter to a friend. I can write a letter to a friend about my problems.
0: Welcome back, everyone.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expressing problems에 관한 표현들을 배웠죠. 어떠한 것이 이상

때쓸수 있는 표현들부터 무엇이 작동이 안 됐을 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배웠는데요. 다 기억하죠? 기억하면서 우리 today's topic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today's topic is write a letter to a friend about my problems. 자, 문장은 길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writing 주제가 나왔나요? Write a letter. 어떤 뜻이죠? 맞아요. 편지를 쓰기인데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나요? To a friend. 맞아요. 친구에게 편지 쓰기인데 어떤 내용에 관한 편지일까요? About my problems.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친구에게 편지 쓰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re's today's picture. 자, 선생님이랑 그림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What's happening in this picture? 어떤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나요? 아, 이 남학생이 지금 친구에게 문자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Look at the boy. 이 학생이 지금 컴퓨터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되나 봐요. I think he's having a hard time.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컴퓨터 스크린을 잘 봐주세요. He has a folder. 근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is in it. 아무것도 없어서 하고 아쉬워합니다. 뭔가 저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파일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라면을 먹으려고 챙겨왔는데 쏟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 더 핸드폰을 봐주세요. 핸드폰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문장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How are you? 잘 지내니? I was doing my homework on the computer today. 나는 오늘 컴퓨터로 숙제를 하는 중이었어 라는 문장입니다. Let's do it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ow are you? I was doing my homework on the computer today.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합니다. With my keyboard. 뭐에 문제가 있었다? 키보드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는 뭐뭐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something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나요? 맞아요. Something was wrong with my keyboard. 내 키보드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어. 그 다음, so, 그래서 타자를 칠 수 없었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없었다는 I couldn't, 그리고 타자를 치다는 type입니다. 자,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omething was wrong with my keyboard, so I couldn't type. 다음 문장 볼게요. Then, 그리고 나서 내 숙제 파일을 찾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찾을 수 없었다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I couldn't find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무엇을 못 찾았다? 내 숙제 파일입니다. 그래서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까지 쓰면 되고요. 그 다음도 볼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어디 어디에 놓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 어디에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In the wrong folder. 우리가 처음에 그림만 봤을 때는 저장을 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파일에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부터 한번 써볼까요? 우리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because이고요. 내가 그것을 어디 어디에 놓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은 I left it을 쓰면 됩니다. 자, 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Then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 because I left it in the wrong folder.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en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 because I left it in the wrong folder. Good. Next sentence. 나는 실수로 무엇을 쏟았다 입니다. 무엇을 쏟았나요? 라면이죠. 영어로는 instant noodles라고 하고요.
On my desk. 책상 위에 실수로 라면을 쏟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실수로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 accidentally이고요. 아, spilled가 쏟았다라는 단어죠. 자, 그래서 I accidentally spilled로 시작하면 됩니다. Let's read. I accidentally spilled some instant noodles on my desk. Next sentence. Besides. 자, 여러분, besides라는 단어는 게다가 혹은 심지어 지금 앞에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 더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 휴대폰은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이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isn't 혹은 aren't working인데요. 있지 않았다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my phone wasn't working으로 써야 되고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Because the battery was dead. 아, 왜냐하면 배터리가 다 닳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Besides, my phone wasn't working because the battery was dead.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What a terrible homework day. 아, 정말 끔찍한 숙제 날이다 라고 끝납니다. Very good, everyone. 자, 이번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쓴 글을 한번더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편지를 친구한테 쓰기 때문에 처음에 Dear Emma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Dear Emma, Emma에게 How are you? 잘 지내니? I was doing my homework on the computer today. 나는 오늘 컴퓨터로 숙제를 하는 중이었어. 자, 여기까지 한번더 읽어볼까요? How are you? I was doing my homework on the computer today. 다음 문장. Something was wrong with my keyboard. 내 키보드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 So I couldn't type. 그래서 나는 타자를 칠 수가 없었어입니다. 이 문장도 같이 읽어봐요. Something was wrong with the keyboard, so I couldn't type. 다음 문장. Then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숙제 파일을 찾을 수가 없었어. Because I left it in the wrong folder.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잘못된 다른 파일에 넣었기 때문이야라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Then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 because I left it in the wrong folder. Very good. 자, 여러분, 이 부분 우리 dear부터 우리 folder까지 한번더쭉 멈추지 말고 같이 읽어봐요. Dear Emma, how are you? I was doing my homework on the computer today. Something was wrong with my keyboard, so I couldn't type. Then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 because I left it in the wrong folder. Very good. 자, 다음 넘어갈까요? I accidentally spilled some instant noodles on my desk. 나는 실수로 책상에 라면을 쏟았어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I accidentally spilled some instant noodles on my desk. 다음 문장. Besides, my phone wasn't working. 게다가 내 핸드폰은 작동이 되지 않았어. Because the battery was dead. 왜냐하면 배터리가 다 닳았기 때문이야. 읽어볼게요. Besides, my phone wasn't working because the battery was dead. 마지막 문장 가볼까요? What a terrible homework day. 자, 이 문장 무슨 뜻이었죠? 아, 정말 끔찍한 숙제의 날이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도 읽을게요. Your friend, Jake. 아, 너의 친구, 제이크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더 읽어볼까요? I accidentally spilled some instant noodles on my desk
besides my phone.

0: wasn't working because the battery was dead. What a terrible homework day! Your friend, Jake. Great work, everyone! 자,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 듣고 만날게요.
1: Dear Emma, how are you? I was doing my homework on the computer today. Something was wrong with my keyboard, so I couldn't type. Then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 because I left it in the wrong folder. I accidentally spilled some instant noodles on my desk. Besides, my phone wasn't working because the battery was dead. What a terrible homework day! Your friend, Jak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lesson. How was it?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어땠나요? 오늘은 제이크라는 친구가 그 정말 끔찍한 하루를 보냈던 내용을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날 겪어본 적 없나요? 계속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날이 있었죠. 그런 날에는 오늘 선생님 수업을 기억하면서 같이 글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루보카풀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로 만나는 필수 영단어, EBS랑 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클래스, 수업과 관련된 10개 단어들을 배워볼 건데요. 자, 먼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고 올게요.
1: Day 18. I have 5 classes. Class. Class. Class. Class. class. Art. Art. Art. Art. P.E.

0: 자, 오늘도 우리 주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day 18. I have five classes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다섯 개의 수업이 있어 라고 했죠? 자, 우리 오늘 주제가 바로 class, 수업입니다. 자, class라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class, 수업입니다. 자, 우리 바로 빈칸 채우면서 시간표 한번 볼게요. 자, 펭수가요, 월요일에 가져갈 교과서를 챙기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펭수가 지금 교과서를 챙기고 있죠? 자, 그런데 월요일에 5교시 수업이 있네요. 자, 시간표를 우리 한번 볼까요? 자, 5교시까지 5개의 수업이 있습니다. 자, 1교시에는요, 뭘 배우죠? 지구와 물질에 관해서 배우는 과학 수업을 듣네요. 자, 1교시 수업을 보니까 Science Class, 과학 수업이 있고요. 자, 2교시에는 무엇을 배우는지 볼까요? 덧셈과 뺄셈을 공부하는 과목, 뭐죠? 수학을 배웁니다. 자, 2교시 수업을 보니 math class가 들어있어요. 자, 이어서 보면요. 노래 연습을 하는 수업 시간, 뭐죠? 음악이 되겠죠? 자, 음악 시간 있나 한번 볼게요. 3교시에는 music class 있죠? music은 음악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4교시에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 무슨 시간이죠? 미술 수업 시간이 되겠네요. 자, 4교시 art class, 미술 수업 시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5교시 축구를 하는 무엇까지 체육까지 나와 있네요. 자, 5교시 수업 시간을 보니 PE class, 체육 수업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섯 개 말고도 다양한 과목들을 영어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단어를 쓰고 말하면서 연습하는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1: Class, class, class. Art, art, art. PE. PE, PE. Math, math, math.

0: Science. Science. Science. Music. Music. Music. History. History. History. Korean. Korean. Korean. English. English. English.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1: Now, step 3, let's handwrite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손으로 따라 쓰면서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class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class는 바로 수업이라는 뜻인데요. 자, 쓸 때는 어떻게 쓰죠? C, L, A, 그리고 SS라고 쓰고요. class, 수업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부터는 우리 다양한 과목들이 영어로 나오고 있어요. 자, art 하면요, 미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써보면 A-R-T, art, 미술입니다. 자, 다음 단어는 바로 PE인데요, 체육이라는 뜻이에요. 자, PE는요, 줄임말입니다. Physical Education의 줄임말인데요. 자, 바로 다음에 있는 이 math, 수학도 줄임말이에요. Mathematics의 줄임말인데요. 자, 우리 스펠링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오른쪽 말풍선을 보면 자, PE는 Physical Education의 줄임말이다. 그리고 Math, 수학은 Mathematics의 줄임말이다. 각각 줄여서 뭐라고 해요? PE 그리고 Math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단어 하나씩 한번 따라 써볼까요? 체육이라는 의미 PE 써보겠습니다. PE 그리고 E.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수학, math 한번 써볼게요. M, A, 그리고 T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다섯 번째 단어 볼게요. 자, 과학이라는 과목 나와 있는데요. science라고 읽습니다. 자, 써보면요. SC, IE, NCE, science 무슨 뜻이에요? 과학이란 뜻입니다. 자, 다음 단어는요, 음악 나와 있는데요. 음악은 music입니다. 자, 그럼 쓸 땐 M-U-S-I-C, music, 음악이고요. 다음 과목은 history, 역사입니다. 자, 써볼게요. H-I-S-T-O-R-Y, 역사, history라고 읽어요. 자, 다음 단어는요, 한국어 나와 있죠? 한국어 과목은 Korean, Korea 뒤에 N 붙여서 Korean인데요. 자, 이렇게 언어를 나타내는 과목은 맨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써볼까요? Korean, 대문자 K 써주시고 O-R-E-A-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단어는 영어인데요. 영어도 언어를 나타내는 과목이기 때문에 맨 첫 글자를 뭘로 써줘요? 대문자로 써주어야겠죠? 써볼게요. English, E-N-G-L-I-S-H, English, 영어입니다. 자, 다음 단어는요, interesting이고요. 재미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발음이 조금 복잡하죠? interesting, 재미있는 한번 써볼게요. 자, in, T-E-R, 그리고 E-S-T-I-N-G 하면요. Interesting, 재미있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문장 연습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면 I have an art class today. 나는 오늘 미술 수업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art class가 무슨 수업이에요? 미술 수업이니까 I have an art class라고 하면 나는 미술 수업이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써볼까요? I have 다음에 an art class. 나는 미술 수업이 있어. 그런데 언제 있어요? 오늘 있는 거죠? Today 뒤에 붙여주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0: I like Korean history라고 했는데요. 나는 어떤 역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Korean history니까 한국 역사를 좋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Korean이라고 하면요. 한국어라는 뜻도 되지만 한국의라는 뜻도 돼서 Korean history라고 하면 한국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써볼까요? I like. 나는 좋아해. 그런데 무엇을 좋아하죠? Korean. 한국의. history, 역사를.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good at math 나왔는데요. 나는 수학을 잘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표현. I am good at 입니다. 나는 뭐뭐를 잘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미술을 잘해 라고 하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I am good at art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math 나왔으니까 수학을 잘해가 됩니다. 써볼게요. I am good at 뭐뭐를 잘해. math, 수학을 잘해가 되겠죠? 다음 문장 볼까요? 자,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니? 인데요. Can you speak? 해서 너는 말할 수 있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English니까 영어를. 자, 한번 써볼게요. Can you speak? 너는 말할 수 있니? 그런데 무엇을 English, English에서 이는 대문자로 써줍니다. 자, 다음으로 그 책은 재미있어. The book is interesting. Interesting의 뜻이 뭐였어요? 재미있는 이란 뜻이죠? 자, 같이 써볼게요. The book, 그 책은 is interesting. 재미있어가 됩니다. Interest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Let's Practice로 넘어가서요. A번부터 들어볼게요.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이어서 빈칸에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1: Art, class, PE, interesting.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정답을 같이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들은 단어는 바로 art였습니다. art 하면 어떤 과목이었죠? 미술 과목이니까 미술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들은 단어는 바로 class, 수업이니까 수업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들은 단어는요, PE입니다. 체육이란 뜻이죠? 이어서 네 번째로 들은 단어는 바로 interesting으로 interesting이라고 하면 재미있는이라는 단어였죠. 자, 다음 우리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과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써서 그림 카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과목은 과학 나와 있어요. 우리 과학 어떻게 쓰죠? 네, 어떤 단어였냐면 science니까요. 여기 그대로 사실 나와 있긴 합니다. science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한국어라는 단어는 Korean이라고 쓰는데요. 이때 언어를 나타내는 과목이기 때문에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주세요. K-O-R-E-A-N. 자, 다음 단어는 수학이죠. 수학은 우리가 어떻게 써요? Math, M-A-T-H 이렇게 씁니다. 다음으로 음악 나와 있는데요. 음악은 music이니까 M-U-S-I-C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다음 10번 볼게요. 나열된 철자의 순서를 바로잡아서 과목과 관련된 단어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 떠올려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요. 대문자 K가 나와 있네요. 자, 대문자 K 어떤 과목일까요? 한국어라는 뜻의 Korean이 됩니다. 따라서 K-O-R-E-A-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어는 I-O-Y HRTS 나와 있는데요. 역사라는 뜻을 갖는 과목입니다. 바로 history가 되겠죠? HISTORY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3번은 EEICCNS 나와 있는데 과학입니다. 자, 과학은 영어로 science죠? SCIENC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대문자 E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어를 나타내는 과목. 어떤 단어였죠? 자, English니까 ENGLISH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D입니다. 그림을 알맞게 표현한 문장에 체크해 볼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남자아이가 그림을 들고 있네요. 자, I like math. 그리고 I am good at art. 이둘 중에 어떤 문장이 맞을까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I like math인데요. 나는 수학을 좋아해 라는 거고요. 두 번째에서 I am good at art. Be good at 나와서 나는 뭐뭐를 잘한다 라는 뜻이었죠. 자, 나는 미술을 잘해 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요. 여자가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웃고 있죠. 자, 이걸 맞게 나타낸 문장을 골라볼게요. The movie is interesting. 그리고 The movie is sad.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가 되겠죠? Sad라고 하면 슬픈입니다. 반면 interesting은 재미있는 이란 뜻이니까 첫 번째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단어 카드를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오늘 영어 수업이 없어 라는 문장인데요. 나는 오늘 영어 수업이 있어 라고 할 때는 I have an English class today 인데 수업이 없다잖아요. 따라서 I don't have 이렇게 have 앞에 don't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완성 문장 한번 볼까요? I don't have an English class today. 나는 오늘 영어 수업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나는 역사책을 읽고 있다. 나는 읽고 있다라고 하면 I am reading이 되는데 무슨 책을 읽고 있죠? 역사책이니까 a history book 들어가서 I am reading a history book. 나는 역사책을 읽고 있다라는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Let's Learn More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는요. 바로 timetable 그리고 subject입니다. 자, 시간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timetable이고요. 이어서 수학, 체육, 영어 등의 과목은 우리가 subjec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사람들이 버스 시간표를 보고 있어. 자, 시간표라는 단어 넣어볼까요? People are looking at the bus timetable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영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야인데요. 자, 과목 넣어서 한번 문장 완성해보면 English is my favorite subject가 되겠죠? 따라서 timetable과 subject까지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class,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열 단어도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만날게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벌써 얼마나 됐을까요? Day 18, 18일 차입니다.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So what is that?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은 저것은 무엇일까?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말 주로 언제 할까요?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자, 우리 주로 무언가를 관찰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요. 무언가 관찰할 때 쓸만한 혹은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을 통해 먼저 단어들 만나보겠습니다.
1: Day 18. What is that? Fine. Find. Find. Find. Here.

0: Here, here, here. Taste, taste, taste, taste. Smell, smell, smell, smell. Sound, sound, sound, sound. Rough, rough, rough, rough. Scared, scared, scared, scared. Strange, strange, strange, strange. Footprint, footprint, footprint, footprint. Planet, planet, planet, planet. Astronaut, astronaut, astronaut, astronaut. Spaceship, spaceship, spaceship, spaceship. Telescope, telescope, telescope, telescope. Shooting star, shooting star, shooting star, shooting star.
1: 잘 보고 오셨을까요? 또 재밌는 단어들 많이 있었는데요. 한번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 아래 보면요. 펭수가요. 우리 텔레스코프,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 밤하늘을 관측하고 혹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 창문 바깥에 보시면 하늘에 shooting star, 별똥별이 떨어진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우주 비행사, astronaut이 우리 펭수의 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면은 막 관찰하고 있어. 여러 가지 이제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로. 평소 우주에 관심이 많은 펭수가요. 빈칸으로 행성을 보고 있었어요. 자, 뭐로 보고 있었죠? Telescope. 망원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요. 또 빈칸이 펭수네 집 근처로 떨어졌어요. 자, 뭐가 떨어졌냐? 바로 별똥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shooting star라고 하는 단어 방금 나왔었죠. 그래서 펭수가 발견한 것은 운석일까요? 근처에 수상한 발자국이 있습니다. 설마 외계인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발자국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우주선, 스페이스쉽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배우는 표현들은 관찰과 관련된 표현들이다. 자, 이제 스텝 2이고요. 여러분들 펜 들고 귀자 열고 따라 듣고 말하면서 써보겠습니다.
0: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 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 번 써보세요.
0: Find, find, find. Here, here, here. Taste, taste, taste. Smell, smell, smell. Sound, sound, sound. Rough, rough, rough. scared, scared, scared. Strange, strange.

0: Astronaut, astronaut, astronaut. Spaceship, spaceship, spaceship. Telescope, telescope, telescope. Shooting star, shooting star, shooting star.
1: 잘 보고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따라 썼겠죠? 자, 이어서 이제 Let's Android 다시 한번 하나씩 정리하면서 저랑 따라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Find입니다. Find,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관찰할 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무언가 발견할 때 우리가 영어로 Find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볼게요. Find. 자, 이때 유사한 의미로 discover라고 하는 단어도 쓸 수 있는데요. 우리 discover는요, this와 cover라는 이 말이 합쳐졌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무언가 우리가 덮어져 있을 때 우리가 덮개의 의미로 cover다라고 얘기를 하죠. cov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this는 반대 의미를 나타내주곤 합니다. 그래서 discover는 뭔가 덮였던 걸 들춰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발견하다라는 뜻이 된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 hear입니다. 따라해볼까요? Hear, 듣다 라는 뜻이요. 근데 우리가 hear라는 단어를 공부하면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도 세트로 꼭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listen은요, 귀 기울여 듣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hear는 우리가 꼭 들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귀라는 신체기관이 있기 때문에 들렸을 때, 우리의 의지에 크게 상관없이 무언가 들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들었을 때 hear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가 주의 깊게 무언가 들으려고 할 때는 hear라고 얘기하지 않고 listen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나의 취미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listen은 뒤에 to라고 하는 말을 주로 붙여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taste. 우리 taste는요, 맛이 나다, 맛이란 뜻이고요. 같이 요 세 개를 또 세트로 볼까요? 네 개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관련된 단어들이요. So smell은 냄새가 나다, 혹은 냄새, 우리 후각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 다음 sound는 소리가 나다, 소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hear부터 sound까지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요. 일단 hear 적었죠. 그 다음 taste. 미각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 smell, 냄새가 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혹은 냄새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sound는 어떤 소리가 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된다 하면 hear로 가면 되겠죠. sound, 소리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단어들입니다. 우리 rough, 따라해볼까요? rough, 우리 rough는요, 표면이 거칠 때, 울퉁불퉁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R-O-U-G-H. So rough. 그 다음 단어 scared. Scared는요, 무서워하거나 겁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또 afraid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감정을 느낄 때 scared 혹은 afraid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단어 strange입니다. 따라해볼까요? strange. 이상한, 낯선, 우리가 뭔가 낯선 사람을 보거나 낯선 것을 봤을 때 느낄 감정이 있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거나 낯선, 영어로 strange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strange, 같이 따라 적고 계시죠 여러분들. stranger 하면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같이 또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footprint, 다시 한번 footprint. Footprint라고 할 때 이 foot은요, 발이죠. 그리고 여기서 print는요,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지면 발자국이겠죠. 적어보면요, footprint. 자, 그러면 손바닥 자국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Handprint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 단어 planet. 따라해볼까요? planet,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행성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our planet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our planet, 우리의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얘기할 때 our planet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남은 네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조금 철자가 어려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astronaut. 다시 한번, astronaut. 우주 비행사란 뜻입니다. 이때 이

0: 아스트로가요, 별과 관련된 혹은 천체와 관련된 단어들을 만들 때쓸수 있는 주로 붙는 말입니다. 적어볼게요. Astronaut. 자, 그 다음 단어 spaceship입니다. 따라해볼까요? Spaceship. 자,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려면 타야 하는 우주선이겠죠. 영어로 spaceship이고 이때 space가 우주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의미로 spacecraft라는 말도 쓸수 있어요. 적어볼게요. Spaceship. 자, 그 다음 단어, telescope입니다. 따라해볼까요? telescope. telescope는 망원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볼때 우리가 망원경을 쓰죠. 적어볼까요? telescope. 이때 tele가요? 뭔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기를 텔레폰이라고 하죠.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연락할 때그 텔레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다음 현미경은 반대로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합니다. 이때 마이크로가 굉장히 크기가 작은 걸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작은 걸 확대해서 들여다볼 때 우리 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마지막 단어 슈팅 스타입니다. 먼저 적고 설명을 해볼게요. 따라 적어볼까요? 슈팅 스타. 앞에서 그림에서 봤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 영어로는 shooting star이고요. 자, 그리고 falling star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떨어지는 별. 자, 이제 문장 3개 보고 그 다음 스텝 4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 I want to find a bluebird. 나는 파랑새를 찾고 싶어 라고 할 때, I want to find라는 표현 썼죠? 보겠습니다. 저거 보면요. I want to 뭐 하고 싶다? find. 나는 찾고 싶어요. 뭐를요? A blue bird. 파랑새를요. 자,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Wow, it tastes great. 와, 그것은 진짜 맛있어. 라고 얘기할 때 taste good, taste great 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Wow. 자, 뭘 먹었길래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걸까요? It tastes good, great.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great이죠.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장. Are you scared of spiders? 너는 거미를 무서워하니? 너 그거 무서운 거야? 라고 하면서 Are you scared?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자, 물어보고 있는 거죠. Are you scared? 자, 뭐가 무섭냐? 바로 spiders. 거미가 무서운 거야? 자, 이런 문장입니다. 물음표. 그래서 Be scared of 라고 하면 뭔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스텝 4, let's practice. 문제 풀어볼 텐데요. 역시나 A번은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1: Taste. Hear. Find. Smell.
0: 우리 감각과 관련된 표현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순서 찾고 단어 완성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1: Taste.
0: Taste. 어떤 맛이 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맛보고 있는 거리 네 가지 중에서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있죠. 1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 Hear.
0: hear. 자, 이번에는 듣는 겁니다. 자, 우리 듣는 거 어디 있죠? 우리 귀에 손을 갖다 대고 있는 여기에 두 번째 2번.
1: Find.
0: Find. 자, 이번에 열심히 관찰해서 찾는 겁니다. 우리 찾다 어디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3번. 자, 마지막 4번은
1: Smell.
0: smell. 냄새가 나다. 냄새를 맡고 있는 우리 여기에 4번. 자, 그래서 우리 단어 완성하면 저 이렇게 되겠죠? Taste, hear, find, 마지막 smell. 자, 이제 B번입니다. 단어 카드에 적힌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볼게요. 1번, 우리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할 때 영어로는 rough란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에 rough, 2번입니다. 이상한, 낯선 그런 느낌을 줄때 우리가 영어로 strange라는 말을 쓴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어떤 소리가 나다 혹은 소리, sound가 되겠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발자국, 발과 자국이란 말 합치면 돼요. footprint 마지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인데요. 철자의 순서를 바로잡아 우주와 관련된 단어를 완성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 첫 번째 보면요. 철자가 여섯 개입니다. 아하, our planet. 우리의 행성은 지구. 우리 planet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보이죠. 다시 배열하면 planet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부터 아주 급격히 길어집니다. 자, 잘 보면 E가 두개 있고 L이 있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잠깐 강의 멈추고 풀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보면 바로 telescope입니다. 망원경이고요. 다음 3번. 자, 3번은 바로 가볼까요? spaceship, 우주선. 마지막 4번은 다시 배열하면 astronaut, 우주비행사라는 뜻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와, 그것은 진짜 냄새 좋다. 자, 이번엔 냄새가 좋다. 냄새가 난다. smell이 되겠죠. 그다음 2번. Are you a frog? 너는 개구리를 무서워하니 scared란 말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다음 3번은 I want to see a 별똥별. 나는 뭘 보고 싶다. 별똥별이니까 shooting star. 자, 마지막 2입니다. 빈칸 채워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했더니 I want to be an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 astronaut 이라고 쓰면 될 거고요. 다음, These cookies look yummy. 이 쿠키들은 맛있어 보여. 라고 했더니 Right, 맞아. They great. 그것들이 진짜 맛있어. 뭐한 맛이나? 라고 할때 taste라는 표현 쓴다고 했습니다. 자,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 보고 마무리할게요. Half moon. 그리고 full moon이라고 되어 있어. 이때 moo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밤하늘을 뜨는 그 달입니다. 근데 half라고 하는 건요, 절반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반달이라고 할때 영어로 half moon이라고 하고요. 우리 full moon은 가득 찬 거죠. 그래서 보름달은 영어로 full moon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the moon tonight. 오늘 밤 달은 반달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is a half moon이라고 하면 되고요. The sky is clear and there is a bright moon. 하늘은 맑고 밝은 보름달이 있다. 가득 찬 달. 그래서 full moon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관찰할 때 쓰는 관찰과 관련된 표현들 공부해 봤습니다. 단어 핵심은 복습이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단어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The 20 days and 1 to 13 combine to make the 260 days cycle. The Cholkin. The 260 days Cholkin meets the 365 days calendar, making a 52-year cycle. It is similar to the Oriental sexagenary cycle. There is also another calendar apart from the 260 days Cholkin and the 265 day Hahab. At the end of 2012, there is a rumor about the end of the world due to this calendar.
1: 마야 달력이 오늘을 지구 종말일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해서 화제였죠. 지구촌 곳곳이 시끄러웠습니다.
2: 프랑스 남서부 부가라치산 근처가 북적거립니다. 지구 종말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Angma 마법사를 삼켰다는 이 산에도 종말론자들이 몰렸습니다. 터키 서부의 작은 마을도 신비한 에너지가 가득해서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0: We now go to Quirigua, Guatemala to find the calendar that became the source of the end of the world. Quirigua is a satellite town that appeared when Copan's king expanded his powers. The large monument protected by a thatched roof is the characteristic of this city. This is the monument that

13 Baktun, 0 Katun, 0 Dun, 0 Uinal, 0 Kin. This day is 13 Baktun.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꽃미남이란 말 많이 썼습니다. 그죠? Flower boy는 아닙니다. 그건 꽃을 배달하는 사람 같고요. 꽃미남이란 표현을 종종 썼죠. 특히 연예인 아이돌이나 또 10대나 20대 초반에 이제 그 배우들 같은 경우 종종 듣던 표현인데요. 중국에서는 소위 꽃미남이라고 불리는 여성처럼 예쁜 남자들은 다 퇴출시키겠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침을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자연 발생적인지 아니면 생물학 무기로 만들어진 건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번에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나름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고 재미있는 20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이야기를 Today's Topics에 담아냈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요 내용입니다. China bans effeminate man from media. effeminate 이란 단어가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여성 같은, 여자 같은 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중국이 여자 같은 남자들을 미디어, 모든 매체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이번에 결정을 했지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1: China bans effeminate men from media. China has banned effeminate males from all media in the nation. The new rules call for broadcasters to enforce a correct beauty standard and to boycott vulgar celebrities while promoting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socialist culture. It also bans all idol audition shows.
2: China bans effeminate men from media. China has banned effeminate males from all media in the nation. The new rules call for broadcasters to enforce a correct beauty standard and to boycott vulgar celebrities while promoting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socialist culture. It also bans all idol audition show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세 가지

0: 정도만 단어를 살펴보면 될것 같은데요. Use keywords 들어보시죠.
1: Effeminate.
2: Effeminate.
1: To enforce.
2: To enforce.
1: Vulgar.
2: Vulgar.
0: 첫 번째 단어는 effeminate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그 브랜드도 있습니다만 tomboy라고 하면 좀 말괄량이 같은 좀 남자같이 이렇게 뛰노는 여자아이를 생각한다면 요거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effeminate. 여성적인이라고 할때 종종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enforce. 법을 집행하다라고 할때 쓰죠. 동사로는 enforce, 명사로는 enforcement. 그래서 law enforcement이라고 하면 법 집행이라고 쓰기도 하죠. vulgar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봤던 단어인데요. 저속하고 좀 천박한, 질낮은 이란 느낌을 줍니다. 욕을 하든 아니면 행동을 하든 그 수준이 그냥 그럴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a has banned effeminate males from all media in the n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ffeminate. 요거 중요한 표현이죠. 중국의 모든 매체에서 여자 같은 남자들은 다 금지하겠다. 즉, 퇴출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퇴출했어요. 아예 그냥 금지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아이돌로 활동했던 중국 그 멤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중국에서 감옥에 간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The new rules call for broadcasters to enforce a quote, correct beauty standard and to boycott vulgar celebrit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new rules.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내놓은 규정을 보면 call for somebody to 누가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 촉구하다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all for를 조금 세게 얘기하면 urge. urge somebody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면 누가 뭐뭐 할 것을 촉구하다, 강하게 요구하다, 주장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에 따르면 broadcasters, TV 방송국들이 소위 올바른 미의 기준을 enforce, 시행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And to boycott vulgar celebrities. Celebrities는 사실은 이제 유명인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지 꼭 연예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유명 셰프들이 이제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셰프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요즘엔 남녀를 떠나서 다 잘생기고 예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오시는 분들 보면 다 얼굴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명 뭐 셰프라든가 아니면 의사라고 할 때, 그때 star란 말도 씁니다. star doctor, star chef란 말도 씁니다만, celebrity chef 아니면 celebrity doctors 이런 식으로도 의외로 많이 쓰니까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여기선 연예인 정도로 보죠. 소위 천박하고 저속한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boycott,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이번 새로운 규정에서는 촉구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while promoting quote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socialist cul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중국의 문화와 사회주의 문화를 promote, encourage, 계속 널리 알릴 것을 요구하고도 있죠. It also bans on idol audition show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영어로도 audition shows라고 쓰는데요. 더 많이 쓰는 표현이 talent예요. talent, 이게 T입니다. 조금 애매하게 쓰였는데, talent shows나 talent competition shows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America's Got Talent 이런 것들이 다 talent show가 됩니다. 물론 audition show라고 해도 괜찮긴 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소위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뭐 연예인에 대한 규제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동반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아빠 어디가? 아니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다안 됩니다. 그것도 다 이번에 금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1: China bans effeminate men from media. China has banned effeminate males from all media in the nation. The new rules call for broadcasters to enforce a correct beauty standard and to boycott vulgar celebrities while promoting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socialist culture. It also bans all idol audition shows.
2: China bans effeminate men from media. China has banned effeminate males from all media in the nation. The new rules call for broadcasters to enforce a correct beauty standard and to boycott vulgar celebrities while promoting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socialist culture.

0: culture. It also bans all Idol audition shows.
1: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Coronavirus was not created as bio weapon.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오 웨폰, 생물학 무기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그 내용이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봅니다.
2: Coronavirus was not created as bioweapon. U.S. intelligence agencies hav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novel coronavirus that has killed more than 4 million people globally was developed as a bioweapon by China. But the agencies failed to reach consensus on the virus origin, according to a classified report delivered to President Joe Biden this week.
0: Coronavirus was not created as bioweapon. U.S. intelligence agencies hav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novel coronavirus that has killed more than 4 million people globally was developed as a bioweapon by China, but the agencies failed to reach consensus on the virus origin, according to a classified report delivered to President Joe Biden this week.
1: 잘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여기에도 몇 가지 중요한 단어 표현들이 있지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To rule out.
0: To rule out.
2: Novel.
0: Novel.
2: Consensus.
0: Consensus.
2: Classified.
0: Classified.
1: 첫 번째 표현은 to rule out something. 뭔가를 배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 이건 아니야. 라고 배제하는 것.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게 부정과 함께 쓰여서 뭐뭐를 배제하지 않다, 못하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Novel. 새로운이라고 할 때는 new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consensus, 합의를 얘기합니다. 합의를 도출하다. 그때 동사는 뭐 쓰면 좋을까요? 네, 잠시 후에 나옵니다. classified, 기밀에 혹은 비밀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보통 이제 문건, 정부 문건 보면 이제 도장이 콱 찍혀 있잖아요. classified, 이 표현입니다. U.S. intelligence agencies hav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telligence가 지적인 거 아니죠? 이때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은 첩보 혹은 정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U.S. intelligence agencies라고 하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에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아, 이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That the novel coronavirus that has killed more than 4 million people global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novel이라는 말을 쓴 건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작년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원래 있던 것이 변형된 거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4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적으로 인명피해를 낳았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was developed as a bioweapon by China. 중국 측에서 만든 생물학 무기, 아, 그 가능성은 아니다. 라고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But the agencies failed to reach consensus. 그렇습니다. Reach consensus. 어이, 너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합의를 타결하다, 도달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여기에 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뭐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 이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무관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18개 정보기관이 그런데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습니다. 바로 on the virus origin.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는가? 그 진원지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18개 기관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According to a classified report delivered to President Joe Biden this wee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classified report이고요. Which was delivered to. 그죠? 바로 이번 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진 기밀 보고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석 달쯤 전에 저희가 했던 방송 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어딘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에피센터라고 하는 진원지를 90일 이내에 나한테 보고서로 제출해라라고 정보기관들에게 주문을 했거든요. 지금 거의 90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보고서에서는 그래 이거 생물학 무기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솔직히 어디서 비롯된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게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비롯된 건지 자연 발생인지는 모르겠다. 사실은 의견이 분분했다라고 합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0: coronavirus was not created as bioweapon. U.S. intelligence agencies hav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novel coronavirus that has killed more than 4 million people globally was developed as a bioweapon by China. But the agencies failed to reach consensus on the virus origin, according to a classified report delivered to President Joe Biden this week.
1: Coronavirus was not created as bioweapon. U.S. intelligence agencies hav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novel coronavirus that has killed more than 4 million people globally was developed as a bioweapon by China, but the agencies failed to reach consensus on the virus origin, according to a classified report delivered to President Joe Biden this week.
2: Today's patterns, 오늘 우리가 볼 패턴은 조금 전에 나왔던 to rule out something, 뭔가를 제외하다, 배제하다라고 했던 표현이고요. 보통 possibility라는 가능성과 함께 많이 쓰입니다. 예컨대 이번 공격은 ISIS의 소행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럴 때도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blah, blah, blah,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군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바로 방금 전에 했던 부분이고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다. 다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경기 침체는 recession이라고 합니다. recession. economic recession. 주어를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다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That the economy can fall into a recession ag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침체에 빠지다 라고 할 때 fall into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fall into a recession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다 라고 할 때 get out of the recession 이라고 쓰면 되겠죠. get out of the recession 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0: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economy can fall into a recession again.
1: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economy can fall into a recession again.
2: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는 appearance can be deceiving 조금 뒤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재밌는 표현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꽃미남 뭐 이런 그런 내용 많이 듣는데요. 뭐 한때 그 어릴 때 꽃미남 소리를 못 들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appearance can be deceiving이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그 속담 같은 느낌인데요. 속담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쓰이는 관용구입니다. 이 외모인데요. 외모가 deceive는 속이는 거잖아요. 속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얼굴 잘생겼다고 그 속까지 잘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드러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면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성경이 성행하는 데는 우리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외모를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표현이 있군요. 일단 갈수록 성경이 성행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내용이고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두 번째 외모를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형을 하다라고 할 때 성형, 정확히 이제 성형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plastic surgery 혹은 cosmetic surgery라고 합니다. 이때 하다라고 할 때는 동사 뭐 써야 될까요? 즉 여기 cosmetic surgery나 plastic surgery 앞에 동사는 뭘 써야 될까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환자인 경우에 그때는 on the go란 단어를 씁니다. 겪다란 개념이죠. undergo plastic surgery, undergo cosmetic surgery. 이것도 같이 세트맨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외모 지상주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lookism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lookism. 그리고 looks are everything phenomenon. 외모가 전부다라고 하는 현상.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Plastic surgery is increasingly popular in Korean society. 그렇습니다. increasingly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갈수록 뭐뭐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날이 갈수록 점점점 인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This is mainly because. 그렇습니다. 그냥 because보다 mainly가 들어가면 주된 이유, 가장 큰 이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That we are blank with looks. 외모 지상주의라는 얘기는 외모에 집착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집착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Be obsessed with. 그래서

0: We are obsessed with looks라고 하면 외모에 집착하고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And tend to believe, 이렇게 믿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죠. That good looks can lead to greater opportunities in life.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할때 appearance is competitiveness라고 쓰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글쎄요. 사실 외모가 훌륭하면 살면서 더큰 기회가 올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외모를 경쟁력이라고 할때 종종 쓰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Appearance can be deceiving. Plastic surgery is increasingly popular in Korean society, and this is mainly because we are obsessed with looks and tend to believe that good looks can lead to greater opportunities in life.
2: Appearance can be deceiving. Plastic surgery is increasingly popular in Korean society, and this is mainly because we are obsessed with looks and tend to believe that good looks can lead to greater opportunities in life.
0: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 나왔습니다. 그 중요한 표현들을 정리해 봤죠?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Effeminate.
2: Effeminate.
1: To rule out.
2: To rule out.
1: To reach consensus.
2: To reach consensus.
1: To be obsessed with.
2: To be obsessed with.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전에 나왔던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자료는 MP3 그리고 스크립트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혹시 스웨덴의 전설적인 그룹이죠? 아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요즘 뭐 10대나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맘마미아, 댄싱 퀸 이런 노래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위너 텍스 잇 올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노래도 유명했죠. 이랬던 아바가 사실은 그룹이 쪼개졌습니다. 1982년인데요. 40년 만에 이번에 다시 뭉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죠. 이탈리아의 베니스 국제 영화제가 이번에 개막을 했고요. 오늘 뭐 기사에는 안 나옵니다만 봉준호 감독이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베니스 영화제 어떤 상황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재미있고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이야기를 Today's Topics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Today's Topics' 그첫 번째 이야기는 아바에 관한 소식이죠. 아바 Delight Fans with New Alb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바라고 하는 그룹이 새로운 앨범으로 팬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ABBA delight fans with new album. One of the most anticipated comebacks in pop culture has finally come to pass. The return of ABBA. 40 years after the release of their last album, 1981's The Visitors, the Swedish pop quartet has reunited for Voyage, an album of brand new songs that will be released on November 5th. They split up in 1982.
2: ABBA delight fans with new album. One of the most anticipated comebacks in pop culture has finally come to pass, the return of ABBA. 40 years after the release of their last album, 1981's The Visitors, the Swedish pop quartet has reunited for Voyage, an album of brand new songs that will be released on November 5th. They split up in

0: 1982.
1: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죠. 고유명사가 나오는 것은 아, 앨범의 이름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어렵진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 표현만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2: To come to pass.
0: To come to pass.
2: Quartet.
0: Quartet.
1: 첫 번째 표현은 to come to pass라고 하는 수거가 되겠는데요. happen, 발생하다, 생기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Quartet, 4인조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아바가 이제 여성 두 명, 남성 두 명, 4인조 혼성 그룹인데요. Quartet,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One of the most anticipated comebacks in pop culture has finally come to pa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ticipated, 기대하고 고대하고 학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팝 문화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컴백이죠. 네, 컴백 가운데 한 건이 마침내 이번에 현실화되었습니다. 콜론이 나왔다는 얘기는 설명하는 거죠. 그게 뭔데? 그래서 콜론은 항상 앞에 나왔던 주절에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이 나오면 우리말로 즉이라고 얘기하면 한 90%. 예를 들면이라고 하면 나머지 10% 정도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즉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The Return of ABBA. 그렇습니다. 아바의 return, 복귀가 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그 이제 팝송으로 이제 영어를 풀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때 아바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 정말 흥겨운 그런 노래인데요. 아, 정말 40년이군요. 40 years after the release of their last album, 1981's The Visitors.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 앨범을 1981년에 냈군요. 마지막 앨범이었던 1981년 The Visitors라고 하는 앨범의 발매 이후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The Swedish Pop Quartet, 바로 이 스웨덴의 4인조, 혼성, 여기서 혼성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혼성 그룹이 has reunited for Voyage.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뭉쳤습니다. 왜 뭉쳤을까요? Voyage라고 하는 새로운 앨범을 내놓기 위함이었어요. An album, a brand new songs. 그렇습니다. Voyage라고 하는 이 앨범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노래를 담은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리메이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앨범은 will be released on November 5th, 11월 5일 날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They split up in 1982. 아, 그리고 이 아바는 81년에 마지막 앨범을 내고 활동하다가 82년에 그룹이 쪼개졌었다라고 합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2: ABBA delight fans with new album. One of the most anticipated comebacks in pop culture has finally come to pass. The return of ABBA. 40 years after the release of their last album, 1981's The Visitors, the Swedish pop quartet has reunited for Voyage, an album of brand new songs that will be released on November 5th. They split up in 1982.
0: ABBA delight fans with new album. One of the most anticipated comebacks in pop culture has finally come to pass, the return of ABBA. 40 years after the release of their last album, 1981's The Visitors, the Swedish pop quartet has reunited for Voyage, an album of brand new songs that will be released on November 5th. They split up in 1982.
1: 두 번째 소식입니다. With Masks, Stars return to Venice. 아, 스타들과 그리고 아바들 다 return을 하는 주간인가 봅니다. 자,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별들이, 스타들이 이제 베니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할리우드 스타들 상당수가 불참을 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올해는 상당히 많은 배우들이 다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2: With masks, stars return to Venice. The Venice Film Festival opened with a rich lineup and the return of Hollywood stars. Organizers are banking on a strict anti-COVID protocol to help keep the 11-day event trouble-free. Theaters are operating at half capacity. Face masks are required to attend screenings.
0: With masks, stars return to Venice. The Venice Film Festival opened with a rich lineup and the return of Hollywood stars. Organizers are banking on a strict anti-COVID protocol to help keep the 11-day event trouble-free. Theaters are operating at half capacity. Face masks are required to attend screenings.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 아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질 거예요. News Keywords

0: 들어보시죠.
1: To bank on.
2: To bank on.
1: Protocol.
2: Protocol.
1: Capacity.
2: Capacity.
0: 첫 번째 표현은 to bank on이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어딘가에 의존하다, 뭔가를 확신하다. 조금 같은 듯, 다른 듯,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의존하다라고 할 때 depend on 이런 느낌이고요. 확신하다라고 할 때 be confident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rotocol, 요거는 이제 지침이나 절차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외교상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외교상으로 지켜야 될 절차라든가 의전 같은 걸 얘기하죠. 심지어는 숟가락 하나 놓는 것까지 다 의전에 따라야 되는데요.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프로토콜이라는 얘기는 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이나 설명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Capacity, 수용력이라든가 능력을 얘기해요. 만약에 생산에 있어서 capacity라고 하면 생산 능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전체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극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고객들을 100%를 받을 것인지 50%를 받을 것인지 그때는 수용 능력이라든가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보면 The Venice Film Festival opened 일단 열렸죠. With a rich lineup and the return of Hollywood st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가 이번에 막을 올렸는데요. 이때 라인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Rich는 많다, 풍부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라인업은 크게 두 가지죠. 출연자들의 목록도 라인업이 되겠고요. 출품 작품들도 라인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는데요.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이 너무너무 다채롭고 많고요. 그리고 할리우드의 배우들도 이번에 다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Organizers are banking on a strict anti-COVID protocol to help keep the 11-day event trouble-fr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Keep something trouble-fre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트러블이 없는 거니까요. 자, 영화제 조직 위에서는 말입니다. 엄격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11일 동안 치러지는 국제영화제가 아무 탈 없이 문제 없이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바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bank on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믿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eaters are operating at half capacity. 무슨 뜻일까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At full이 아니고 half capacity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한 자리 띄워서 한 자리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상영이 되는 영화관에서는 관객들을 100%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50%만 받아들이게 되겠고요. Face masks are required to attend screenings. Screening이 상영이기 때문에 영화 상영 관람하시려면 꼭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조치가 더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백신을 접종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health pass라고 하죠. 보건 패스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음성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최신 결과를 갖고 와야 됩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With masks, stars return to Venice. The Venice Film Festival opened with a rich lineup and the return of Hollywood stars. Organizers are banking on a strict anti-COVID protocol to help keep the 11-day event trouble-free. Theaters are operating at half capacity. Face masks are required to attend screenings.
2: With masks, stars return to Venice. The Venice Film Festival opened with a rich lineup and the return of Hollywood stars. Organizers are banking on a strict anti-COVID protocol to help keep the 11-day event trouble-free. Theaters are operating at half capacity. Face masks are required to attend screenings.
0: 투데이 패런츠,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또 익숙하게 연습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To bank on, 어디에 의존하다, 뭔가를 확신하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문도 오늘은 짧게 두 종류를 준비해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저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단단히 믿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말은 길어 보입니다만 영어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Bank on 쓰면 전부니까요. The government is banking on vaccination 저지하기 위해서 to curb the pandemic 끝입니다. 그래서 is banking on vaccination to curb, to contain the pandemic.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government is banking on vaccination to curb the pandemic.
2: The government is banking on vaccination to curb the pandemic.
0: 오늘 두 번째 today's parents의 예문이 되겠는데요. 정부는 올해 6%의 경제 성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정부는 올해 6%의 경제 성장을 확신하다. 이럴 때도 bank on을 씁니다. 자, 6%의 경제 성장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The government is banking on the economy growing 6% this year. bank on 다음에 여기 명사 혹은 명사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phrase로 만든 거죠. The economy growing 6% this year. 만약에 이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꾼다면 is confident 말 쓰시면 돼요. The government is confident that the economy will grow 6% this year. 그 다음에 confident 다음에 절로 쓰면 되니까요. 그렇게 깔끔하게 쓸 수도 있는데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듣고 따라해봅니다.
1: The government is banking on the economy growing 6% this year.
2: The government is banking on the economy growing 6% this year.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Safety at film festivals. 영화제에서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입장할 때 체온을 재고요. 체온 측정하죠. 극장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모든 영화는 인터넷 예매를 하는 등의 안전 조치가 국제 영화제에서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세로 굳었습니다. 떠오르지 않나요? 대세가 되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Today's Parent에서 한번 봤던 표현인데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조치가 국제 영화제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다. 대세가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안전 조치의 대표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크게 뭐 우리가 expression을 알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바로 한번 approach를 해보겠습니다. Safety measures가 되겠죠. Safety measures have become the blank f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세가 되다, 일반적이 되다, 보편화되다. 뭐가 들어갈까요? 기억나야 되겠죠? become the norm. 그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혹은 8시간 근무가 뭐 다반사되고 있다, 대세가 되었다라고 할 때도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봤던 부분이니까요. 자, 안전조치가 국제 영화제에서는 뭐 이제는 이거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such as temperature checks upon entry. upon은 바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입장 시에 일단 temperature checks, 물론 목에 대진 않겠습니다만 체온 측정하고요. mask wearing and social distancing in theaters. 극장에 들어가면 이때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셔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취하다라고 할 때 take social distancing measures 라고 많이 쓰죠. take measures 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조치를 취하다기 때문에 take social distancing measures 그 표현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and online ticketing for every screening. screening은 상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매 영화가 상영될 때마다 그 상영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safety measures 혹은 precautions 라고 하는 안전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도 듣고요. 좀 길긴 합니다만 따라해 보시죠.
1: Safety at film festivals. Safety measures have become the norm f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uch as temperature checks upon entry, mask wearing and social distancing in theaters, and online ticketing for every screening.
2: Safety at film festivals. Safety measures have become the norm f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uch as temperature checks upon entry, mask wearing, and social distancing in theaters, and online ticketing for every screening.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이 있었죠?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today's expressions로 엮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정리합니다.
1: To come to pass.
2: to come to pass.
1: To split up.
2: To split up.
1: To bank on.
2: To bank on.
1: To become the norm.
2: To become the norm.
0: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EBS2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했던 모든 이전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사용되었던 모든 영어 내용들은 MP3와 스크립트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의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유엔 산하의 세계기상기구가 지난해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전 세계가 공기의 품질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라고 하는 발표를 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인데요. 도이치벨레라고 하는 방송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 그 위험도가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와 닮아있다라고 하는 방송을 내놨습니다. 과연 독일에서 진단한 한국 경제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Today's Topics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주제는 UN이 한 말이 되겠습니다. UN 다음에 이렇게 콜론이 나와 있는데요. 헤드라인에 콜론이 나오게 되면 says 혹은 according to, 누가 말했다 혹은 어디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이 내용의 출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UN에 따르면 gains in air quality in 2020, 2020년에 공기의 품질이 gain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죠. 네,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좋아졌을까요? 내용 들어보시죠.
1: UN gains in air quality in 2020. The UN Weather Agency says the world, and especially urban areas, experienced a sharp drop in emissions of air pollutants last year amid lockdown measures and related travel restrictions put in place over the coronavirus pandemic.
2: UN gains in air quality in 2020. The UN Weather Agency says the world, and especially urban areas, experienced a sharp drop in emissions of air pollutants last year amid lockdown measures and related travel restrictions put in place over the coronavirus pandemic.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올해는 다시 예전으로 좀 많이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작년은 우리가 상당히 좋은 품질의 공기 속에서 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단어 보면 좋겠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Urban.
2: Urban.
1: Pollutant.
2: Pollutant.
1: To put in place.
2: To put in place.
0: 첫 번째 단어는 urban이라고 하는 도시를 얘기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Urban. Pollutant라고 합니다. Pollutant. 오염물질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put something in place. 이때 가운데 들어오는 게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정책. 규정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법 등을 마련하다라고 할 때 put in place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The UN Weather Agency says 여기가 일단 누가 한 말이냐를 얘기해 줍니다. UN의 기상기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he world and especially urban areas 전 세계 특히 도시 지역이 experienced a sharp drop in emissions of air pollutants last yea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air pollutants, 공기 오염 물질이 배출된 양이 a sharp drop, 급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여기서는 경험하다라고 썼지만 또 많이 쓰는 표현이 see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과거니까 이제 saw가 되겠습니다만 전 세계 혹은 뭐 어느 국가, 지역이 나오거나 아니면 the year 2010 이렇게 연도가 나오거나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experience 혹은 see란 단어를 동사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 뭐뭐가 떨어졌다, drop, fall, decline 혹은 뭐뭐가 늘어났다, rise, increase, hike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 대상이 되는 명사 앞에는 전치사 in을 쓴다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었는데 요거 배출량 이런 식으로 전치사 in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냐면 Amid lockdown measures,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봉쇄 조치가 이루어졌죠. 두 번째로는 and related travel restrictions put in place,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하고 비동사가 생략된 과거 분사형의 PP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바로 봉쇄 조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관련된 여행 금지, 규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조치들은 뭐 때문에 부과가 되었냐면, CC가 되었냐면 over the coronavirus pandemic,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put in place가 여기 양쪽에 다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imposed, 마치 부과된 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대표적으로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PM2.5, PM2.5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작아서 호흡을 하게 되면 바로 코라든가 이런 데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초미세먼지가 4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1: UN gains in air quality in 2020. The UN Weather Agency says the world, and especially urban areas, experienced a sharp drop in emissions of air pollutants last year amid lockdown measures and related travel restrictions put in place over the coronavirus pandemic.
2: UN gains in air quality in 2020. The UN Weather Agency says the world, and especially urban areas, experienced a sharp drop in emissions of air pollutants last year amid lockdown measures and related travel restrictions put in place over the coronavirus pandemic.
0: 두 번째 이슈는 Is South Korea's economy in danger? In danger는 위기에 빠진이라는 얘기인데요. 과연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까요?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 내용이 조금 긴데요. 들어보시죠.
1: Is South Korea's economy in danger? German media have reported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soaring real estate prices and worsening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are combining to create an economic bubble, similar to that of Japan in the late 1980s, with the fear that when the bubble bursts, the whole Korean economy will also experience a comparable crash.
2: Is South Korea's economy in danger? German media have reported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soaring real estate prices and worsening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are combining to create an economic bubble, similar to that of Japan in the late 1980s, with the fear that when the bubble bursts, the whole Korean economy will also experience a comparable crash.
0: 잘 들어보셨습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표현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0: Real estate.
1: Real estate.
0: Household debt.
1: Household debt.
0: To burst.
1: To burst.
0: Comparable.
1: Comparable.
0: Crash.
1: Crash.
2: 첫 번째 표현은 부동산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Real estate. Household debt. 가계부채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Household debt. To burst, 터지다라고 할 때 쓰죠. 뭐 그게 거품이 터졌든 풍선이 터지든 뭔가 터질 때 burst. Comparable이라고 하죠. Comparable, 비슷한, 비견할 만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crash. 뭐 차량 같은 것들이 충돌하거나 혹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어딘가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망가질 때 crash 역시 쓰는 표현입니다. 자, 독일의 국영방송, 정확히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이 본 한국은 뭘까요? German media have reported there is growing concern.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 German media, 독일 언론이 have reported. 뭐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요. There is growing concern.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the soaring real estate prices and worsening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soaring이라고 하는 말, 네, 형용사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real estate prices, 이게 이제 명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worsening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household debt,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이 명사가 되죠. 이렇게 영어에서는 형용사와 명사로 짝을 자주, 거의 뭐 빈번하게 읽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걸 둘 다 형용사와 명사 쓰셔도 되겠고요. 예를 들면 급증하는 부동산 가격보다는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뭐 요 정도가 딱 좋겠는데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로 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가계부채 악화 이렇게 명사와 명사로 번역하셔도 깔끔합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깔끔해질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데 대체로 우리말은 명사 명사 쓸 때 깔끔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Rising oil prices도 올라가는 유가보다는 유가 상승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무난할 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 악화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인데요. 이것이 are combining to create an economic bub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합해져 지금 경제 거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경제 거품을 만들다라고 할 때 create a bubble 이란 말도 쓰고요. form a bubble 함께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Similar to that of Japan in the late 1980s. 이때 tha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받는 것은 bubble, economic bubble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 거품이 1980년대 말에 일본의 거품과 유사하다라고 일단 첨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십 년대 할 때 the 그리고 s를 쓴다 그랬죠. 왜냐면 80년대는 복수잖아요. 80년부터 89년. 그러니까 복수 쓰셔야 되겠고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를 써야 되죠. With the fear that 또한 어떤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요. When the bubble bursts 이 거품이 터지게 되면 the whole Korean economy 한국 전반적인 한국 경제가 will also experience a comparable crash. 이때 comparable 뭐예요? Comparable to Japan's crash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본의 80년대 말에 거품이 터졌을 때 나타난 그 충격과 비견할 수 있는 충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말 사실 부동산 거품이 가장 컸거든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10년, 그러다가 잃어버린 20년까지 사실 왔었습니다. 일본 금리는 사실 0%에 가까워서 뭐 and carry라는 말도 만들어질 정도로 문제였는데요. deflation이죠. 근데 그때와 비견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글쎄요. 독일의 생각이긴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3: Is South Korea's economy in danger? German media have reported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soaring real estate prices and worsening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are combining to create an economic bubble, similar to that of Japan in the late 1980s, with the fear that when the bubble bursts, the whole Korean economy will also experience a comparable crash.
4: Is South Korea's economy in danger? German media have reported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soaring real estate prices and worsening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1: a combined

0: Designing to create an economic bubble, similar to that of Japan in the late 1980s, with the fear that when the bubble bursts, the whole Korean economy will also experience a comparable crash.
1: Today's parents, 오늘 패턴은 버블과 함께 쓰이는 동사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 버블이라고 하는 거품과 함께 쓰인 동사가 최소한 두 가지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거품을 형성하다라고 할 때 create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거품이 터지다라고 할 때 the bubble burst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가지 동사를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요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거품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금 전에 했던 표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꾸 배운 것을 응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는데요. 암호화폐는 cryptocurrency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 되겠고요.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그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표현을 고선이 가져왔고요. The bubble blank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could burst at any time. 이때 암호화폐 시장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이라고 할 때 사실 이거 안 써도 됩니다. The bubble in the market 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좀 키워주면 좋겠죠? 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다 아신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inflate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inflating in the market이 되겠습니다만 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거품이 언제라도 burst,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동사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나왔던 create이란 말도 있지만 form이란 단어가 형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게 거품이 커지는 게 inflate예요. 그게 inflation에서 나온 말이죠. 반면에 거품이 줄어들면 다행입니다. 그건 deflation에서 나온 말로 deflate란 말을 쓰죠. 그래서 form, inflate, deflate. 근데 deflate 안 하고 계속 커지다가 터지면 bur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rm, inflate, deflate, burst. 요 네 가지 단어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다 쓴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요. 따라합니다.
2: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bubble inflating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could burst at any time.
0: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bubble inflating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could burst at any time.
1: 빙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household debt, 가계 부채가 되겠는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이제는 가계부채 팽창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딱 두 문장인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요거가 일단 핵심입니다. 예,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불어나는 게 설마는 아니라 그랬죠. 가계부채도 늘고 있고요.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요거는 뭐 사실 수고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제동이라는 게 브레이크를 밟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 고스란히 씁니다. 가계부채라고 할 때 household debt, 조금 전에 봤던 표현이고요. 제동을 걸다라고 할 때는 to put the brakes on something. 여기 있습니다. put the brakes on something. 자, blank household debt is the Korean economy's Achilles heel. 아킬레스 건이란 말 들어보셨죠? Achilles heel이라는 것이 약점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일리어드에 나오는, 그 우리로는 이제 트로이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일리어드에 나오는 그 신화 속의 얘기인데요. 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라고 할 때 문자 그대로 literally snowballing 이란 말 쓰시면 됩니다. snowballing 효과 있잖아요. snowball 효과 계속 진행될수록 커지는 거. snowballing household debt is the Korean economy's Achilles heel. 근데 이 표현을 뭐 항상 쓸 수는 없죠. 보편적으로 최대 위험 요인이라고 할 때 risk factor 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nowballing household debt is the Korean economy's 왜요? Biggest risk factor라고 하거나 아니면 one of the biggest risk factors for the Korean econom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Now is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put the brakes on the nation's mounting household debt.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snowball이라는 말도 쓰고요. mounting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고 ballooning이라고 해서 balloon, 풍선처럼 부풀어오는 거 그것도 ballooning이라는 말도 쓰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owball, mount, 그리고 put the brakes on 이런 것들이 문장과 합해지면 그 문장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맛깔나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순서에 대한 structure 이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단어 표현에 대한 이해 두 가지 측면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정리하죠.
2: Household debt. Snowballing household debt is the Korean economy's Achilles heel. Now is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put the brakes on the nation's mounting household debt.
0: Household debt. Snowballing household debt is the Korean economy's Achilles heel. Now is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put the brakes on

0: To put in place.
1: Real estate.
0: Real estate.
1: Household debt.
0: Household debt.
1: To put the brakes on.
0: To put the brakes on.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방송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찬, 반, 양론이 참 뜨겁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볼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발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인도네시아 발리라고 하는 유명한 휴양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원숭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민가를 깊습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재미있고 그리고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이야기를 Today's Topics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CCTVs to be mandated in operating rooms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이제 헤드라인에 나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를 얘기한다라고 했는데요. 법이 이제 통과돼도 이제 시행되기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mandate라는 단어는 뭐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의무화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술실에서 CCTV가 의무화가 되게 됩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CCTVs to be mandated in operating rooms. South Korea's lawmakers voted to require hospitals to place surveillance cameras in operating rooms after a series of medical accidents involving unqualified staff who stood in for surgeons. With the bill's passage, South Korea will be the first developed country to require CCTVs to record surgical procedures.
2: CCTVs to be mandated in operating rooms. South Korea's lawmakers voted to require hospitals to place surveillance cameras in operating rooms after a series of medical accidents involving unqualified staff who stood in for surgeons. With the bill's passage, South Korea will be the first developed country to require CCTVs to record surgical procedur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한국 얘기고 우리나라 이야기다 보니까 훨씬 듣기에 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background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청취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Use keywords 들어보시죠.
1: To mandate.
2: To mandate.
1: Surveillance camera.
2: Surveillance camera.
1: Unqualified.
2: Unqualified.
1: To stand in for.
2: To stand in for.
1: Procedure.
2: Procedure.
0: 첫 번째 단어는 헤드라인에 나왔던 to mandate란 말이 되겠습니다. 지시하다, 의무화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Surveillance camera. Surveillance가 감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감시 카메라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Unqualified. Qualified라는 얘기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이라는 얘기인데, 언이 붙으니까

0: 무자격자를 얘기할 때 쓰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o stand in for somebody, 누군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다라고 할 때 stand in for somebody 꼭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표현이죠. Procedure, 시술이라고 할 때 씁니다. 그 칼을 사용해서 그리고 꿰매야 되는 수술도 procedure고요. 보톡스처럼 그냥 주사 정도로 해결하는 시술도 procedure입니다. 조금 더 폭넓은 의미의 medical procedures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South Korea's lawmakers, 한국의 의원들이라고 되는데요. 영어에서 이제 사람을 복수 쓰게 되면 기관이나 조직을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해요. 그래서 한국의 의원들이라는 얘기는 국회가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국회가 voted to require hospitals to place surveillance cameras 어디에요? in operating room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require라는 단어 꼭 아셔야 되겠죠? require somebody to는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맞지만 법적인 내용이 나올 때 이게 의무사항이다, 의무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한국의 국회가 표결을 통해서라는 얘기니까 이걸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바로 병원으로 하여금 수술실에 감시 카메라, 즉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After a series of medical accidents. 자,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기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기존에 여러 차례 medical accidents, 의료 사고가 있었습니다. Involving unqualified staff who stood in for surgeons. 그렇습니다. Unqualified니까 무자격자가 외과 의사를 대신해서 대리 수술하는 등 여기에 관련된 여러 건의 의료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눈떠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종종 있곤 했잖아요. 일단 뭐 괴사 같은 느낌인데요. With the bill's passage,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South Korea will be the first developed country. 그렇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로는 최초로요. To require CCTVs to record surgical procedures. 그렇습니다. CCTV를 바로 이런 수술을 기록하는 용도로 의무화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선진국에서는 처음인가 봅니다. 역시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등등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죠.
1: CCTVs to be mandated in operating rooms. South Korea's lawmakers voted to require hospitals to place surveillance cameras in operating rooms after a series of medical accidents involving unqualified staff who stood in for surgeons. With the bill's passage, South Korea will be the first developed country to require CCTVs to record surgical procedures.
2: CCTVs to be mandated in operating rooms. South Korea's lawmakers voted to require hospitals to place surveillance cameras in operating rooms after a series of medical accidents involving unqualified staff who stood in for surgeons. With the bill's passage, South Korea will be the first developed country to require CCTVs to record surgical procedures.
0: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Hungry Bali monkeys raid homes. 그렇습니다. 굶주린 발리의 원숭이들이 민가를 급습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되겠는데요. 내용 들어봅니다.
1: Hungry Bali monkeys raid homes. Deprived of their food source, the bananas, peanuts, and other goodies brought in by tourists now kept away by the coronavirus. Hungry monkeys on the resort island of Bali have taken to raiding villagers' homes in their search for food.
2: Hungry Bali monkeys raid homes. Deprived of their food source, the bananas, peanuts, and other goodies brought in by tourists now kept away by the coronavirus, hungry monkeys on the resort island of Bali have taken to raiding villagers' homes in their search for food.
0: 발리에서 생긴 일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 가지 정도 단어를 알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deprive.
2: To deprive.
1: To take to.
2: To take to.
1: To raid.
2: To raid.
0: 첫 번째 표현은 to deprive라고 하는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빼앗다. 박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To deprive somebody, 그리고

0: of something이라고 해서 요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빼앗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특히 빼앗을 때 rob이란 동사와 함께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o take to,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고 할 때 쓰는데요. 이때 to를 쓴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to 부정사를 쓸 때 to를 쓰진 않잖아요. 여기 키워드에서요. 이때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take to,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때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사 혹은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To raid, 급습하다 혹은 기습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To raid. 근데 이 표현이 검찰과 경찰이 특정 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to raid the company's office, 이렇게 쓰면 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 역시 기억하시면 좋겠죠? 일단 딱 나오는 순간에 이게 아, 분사구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분사구문의 주어하고 앞에 접속사가 생략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도 같이 생략된 건데, 그렇다면 주어는 뭘까? 당연히 주어는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가 되겠죠. 살짝 엿보면 아, hungry monkeys, 요 녀석들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deprived of their food source.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the bananas, peanuts and other goodies brought in by tourists now kept away by the coronaviru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bring in은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유입했던 바나나라든가 땅콩이라든가 그 밖에 맛있는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옛날에는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 관광객들이 who are now kept away by the coronavirus.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kept away예요.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즉 발리에서 발을 끄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들을 지금 먹을 수 없는 hungry monkeys on the resort island of Bali, 이렇게 되어있네요. 발리라고 하는 뭐 너무나 유명한 휴양지인 섬인데요. 이 섬에 살고 있는 굶주린 원숭이들이 have taken to raiding villagers' homes.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take to 다음에 raid가 아니고 raiding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to가 전치사라는 거죠. 마을 주민들의 집을 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In their search for food. 먹을 것을 찾아서 말이죠. 그죠? 3일만 굶으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원숭이들도 이런 부대 피해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1: Hungry Bali monkeys raid homes. Deprived of their food source, the bananas, peanuts, and other goodies brought in by tourists now kept away by the coronavirus. Hungry monkeys on the resort island of Bali have taken to raiding villagers' homes in their search for food.
2: Hungry Bali monkeys raid homes. Deprived of their food source, the bananas, peanuts, and other goodies brought in by tourists now kept away by the coronavirus, hungry monkeys on the resort island of Bali have taken to raiding villagers' homes in their search for food.
0: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또 활용하도록 훈련해 보는 시간입니다. To deprive somebody of something,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빼앗다, 박탈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동물권 운동가들은 동물 학대를 하는 경우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동물권 운동가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 기억나야 될 텐데, 우리가 인권이라고 할 때 human rights, 그죠? 동물권은 animal rights. 어려울 거 없고요. 박탈하다는 deprive를 쓸 겁니다. 동물을 학대하다, animal abuse, 혹은 abusing animals, 이런 단어가 일단 떠올라야 되겠는데요. 아, 제가 답을 다 드렸군요. Animal rights campaigners, campaigners를 쓰셔도 되겠고요. Activists, 운동가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동물권 운동가들은 say, those who blank animals, 누굴까요? 사람이니까 those는 people이라는 얘기죠. People who blank animals, 동물을 학대하다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should be deprived of ownership. 그렇습니다. Be deprived of ownership.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군요. 당연히 소유권 박탈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abuse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때는 동사이기 때문에 z 발음이 나와야 되겠죠. abuse, animals.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물 학대를 하는 경우라고 할 때 자꾸

0: 케이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맥을 보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목적절의 주어는 those who abuse animals 아니면 animal abusers 이렇게 사람을 주어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 듣고요. 따라합니다.
1: Animal rights campaigners say those who abuse animals should be deprived of ownership.
2: Animal rights campaigners say those who abuse animals should be deprived of ownership.
0: 두 번째 예문입니다. 미국 성인의 3분의 1이 수면 부족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니, 수면 부족하고 빼앗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형편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ccording to statistics 3명 중에 1명이니까요. One in three Americans is sleep deprived. 이렇게 씁니다. Sleep deprived, 수면 부족인. 정말 많이 쓰는 편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chronically 예, sleep deprived라고 하면 L입니다. Chronically sleep deprived라고 하면 이거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함께 알아두시죠. 문장 듣고요. 따라합니다.
1: According to statistics, one in three Americans is sleep deprived.
2: According to statistics, one in three Americans is sleep deprived.
0: 빙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하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CCTVs in operating roo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실에 CCTV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 법안은 상당한 진통을 낳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얻고 있고요. 엇갈린 반응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실제로 제가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씁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많이 쓰는 것만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상당한 진통을 낳고 있다 할 때 pain은 좀 이상하죠, 문맥상.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산모들이 겪는 진통을 labor라고 하거든요. labor, 노동이 아니고 진통이에요. 이걸 쓸 수는 당연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진통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조금 더 문맥상 효과적이고 합리적일까를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거의 많이 쓰는 표현이죠. The newly passed medical bill, 그죠? passed. 이번에 새롭게 통과된 의료 법안은 is highly blank. C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is highly blank. 상당히 진통을 낳고 있다는 얘기는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is highly controversial. 요 정도 쓰면 문맥이 좀 무난할 것 같아요. 뒤에 이어지는 부분도 그렇고요. 환자와 의사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drawing blank reactions from both patients and doctors. 자, 이때 엇갈린 반응, 찬반 양론 이럴 때 역시 쓰는 표현인데요. 당연히 mixed reactions란 말입니다. mixed reactions. 이때 mixed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의미가 맞지만 단순히 뭐 좋은 것들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나 나쁜 것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혼재되어 있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I have mixed feelings about her 라고 한다면 I have mixed feelings about her. 내가 그 여자한테 느끼는 감정이 mixed야. 그 말은 뭘까요? 난 그 여자한테 애증이 엇갈린다, 교차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좋은 감정도 있는데요. 싫은 감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mixed reactions 이 표현 함께 꼭 좀 기억하시면 역시 도움이 될 겁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1: CCTVs in operating rooms. The newly passed medical bill is highly controversial, drawing mixed reactions from both patients and doctors.
2: CCTVs in operating rooms. The newly passed medical bill is highly controversial, drawing mixed reactions from both patients and doctors.
0: 오늘 여러 가지 다채로운 단어 그리고 표현 가운데 중요한 것을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봅니다.
1: To mandate.
2: To mandate.
1: Surveillance camera.
2: Surveillance camera.
1: To stand in for.
2: To stand in for.
1: To take to.
2: To take to.
1: To deprive somebody of.
2: To deprive somebody of.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했던 모든 이전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사용됐던 영어 모든 자료들은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고 있죠. 소위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런 고령화 시대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요. 유엔에서는 이 치매 환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바뀐 모습이 참 많은데요. 물론 마스크도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온라인 쇼핑이 활황입니다. 지난 7월에 온라인 쇼핑 규모가 이번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요.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그리고 재미있는 20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이야기를 Today's Topics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WHO라고 돼 있죠? 헤드라인에 이렇게 콜론이 나오면 says 혹은 according to라는 느낌으로 이 이야기가 누가 한 말인가 출처를 밝힐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dementia patients set to jump 40% by 2030. 참 많은 정보가 달려 있군요. 치매 환자가 2030년까지는 40% 껑충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내용 들어옵니다.
1: WHO, dementia patients set to jump 40% by 2030. According to a new WHO report, more than 55 million people worldwide are living with dementia, a disorder that robs them of their memory and costs the world $1.3 trillion a year. With populations aging, the number of sufferers is projected to rise to 78 million by 2030. And 139 million by 2050.
2: WHO. Dementia patients set to jump 40% by 2030. According to a new WHO report, more than 55 million people worldwide are living with dementia, a disorder that robs them of their memory and costs the world $1.3 trillion a year. With populations aging, the number of sufferers is projected to rise to 78 million by 2030 and 139 million by 2050.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New Skills 확인합니다.
1: Dementia.
2: Dementia.
1: To rob somebody of.
2: To rob somebody of.
1: Disorder.
2: Disorder.
1: To project.
2: To project.
0: 첫 번째 단어는 주제가 되겠죠? dementia라고 하는 치매가 되겠습니다. dementia. To rob somebody of. 바로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deprive와 거의 일맥상통하는데요.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빼앗다, 박탈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disorder. 장애 혹은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eating disorder라고 하면 섭식 장애라고 얘기하고 있죠. To project. 우리가 이제 명사로 project를 얘기할 때는 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만 지금은 project라고 해서 추정하다, 추산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염두에 두고요.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ccording to a new WHO report,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WHO,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more than 55 million people worldwide are living with dementia.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를 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5,500만 명에 달합니다라고 할 때, 환자라고 해서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이렇게 넘버를 줄여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처럼 사람들이 living with dementia.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암 환자가 됐든, 치매 환자가 됐든 쓰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이 병이 나오고 patients가 나오는 거예요. cancer patients, dementia patients. 두 번째는 people, 사람입니다. 그리고 with 병이 나오죠? 이건 아니고요. people with 병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patients나 people with cancer 혹은 dementia. 이때 with를 쓴 이유는 여기에 living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됐기 때문이에요. 즉, 이 질병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people living with 혹은 people with 질병 이렇게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dementia라고 하는 치매는 a disorder. 어떤 질환인가 봤더니 that robs them of their memory. 일단 환자들에게 일단 기억력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and cost the world $1.3 trillion a year. 연간 전 세계적으로 자그마치 1조 3천억 달러, 한화로는 거의 1,500조에 해당하는 비용을 안기게 되는 그러한 질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With populations aging. 전 세계적으로 population을 복수한 이유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여러 나라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the number of sufferers 혹은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이렇게 되는 거죠. 환자들의 수가 is projected to rise to 78 million by 2030. 그렇습니다. 보통 연도 앞에는 전치사의 in을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만약에 in 2030이라고 하면 2030년에 되는 거죠. 2029년도 아니고 2031년도 아니고 2030년이 되는 반면에 기준점을 잡는 바를 쓰게 되면 2030년까지는 2029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8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2030년까지는 숫자가 7,80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And 139 million by 2050. 2050년까지는 환자가 1억 3,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하나 보실 것은 project예요. expect하고 좀 다르죠? 물론 바꿔 쓸 수 있지만 조금 느낌이 달라요. expect는 구태여 뒤에 숫자가 꼭 나와야 되진 않아요. 그냥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라고만 할 때는 expect를 쓰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이지만 project는 조금 더 산술적이고 조금 더 전문적인데 이 project가 나오면 무조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WHO. Dementia patients set to jump 40% by 2030. According to a new WHO report, more than 55 million people worldwide are living with dementia, a disorder that robs them of their memory and costs the world $1.3 trillion a year. With populations aging, the number of sufferers is projected to rise to 78 million by 2030 and 139 million by 2050.
2: WHO. Dementia patients set to jump 40% by 2030. According to a new WHO report, more than 55 million people worldwide are living with dementia, a disorder that robs them of their memory and costs the world $1.3 trillion a year. With populations aging, the number of sufferers is projected to rise to 78 million by 2030 and 139 million by 2050.
0: 두 번째 주제가 되겠는데요. Online shopping hits record high in Ju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7월 달에 최고점을

0: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내용 들어봅니다.
1: Online shopping hits record high in July. South Koreans are shopping online more than ever. The total value of online shopping hit a record high of $14 billion in July, up near 25% on year. Online shopping is especially popular on smartphones, with mobile shopping making up near 72% of all online transactions.
2: Online shopping hits record high in July. South Koreans are shopping online more than ever. The total value of online shopping hit a record high of $14 billion in July, up nearly 25% on year. Online shopping is especially popular on smartphones, with mobile shopping making up near 72% of all online transactions.
0: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무래도 한국 얘기니까요. 그래도 몇 가지 단어는 꼭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hit a record high.
2: To hit a record high.
1: On year.
2: On year.
1: To make up.
2: To make up.
1: Transaction.
2: Transaction.
0: 첫 번째 표현은 to hit a record high. 역시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최고치를 기록하다, 최고치를 찍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이고요. high 대신에 low를 쓰게 되면 to hit a record low. 요거는 역대 최저점을 찍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입니다. on year. 경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전년도 대비, 정확히 전년도 동기간 대비라는 의미로 on year. 혹은 year on year라고 해서 앞에 year를 한 번 더 써주실 수도 있어요. year hyphen on year라고 해서 역시 전년 대비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make up, 뭔가를 이루다, 형성하다, 혹은 100% 가운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transaction, 거래를 얘기할 때 쓰죠. money transaction이라고 하면 돈 거래고요. business transaction이라고 하면 사업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부분부터 보니 South Koreans라고 해서 한국 국민들이 나와 있군요. 우리 한국인들은 shopping online more than ever. 이건 비교급이지만 의미는 최상급이죠. more than ever before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상급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The total value of online shopping. 자, 온라인 쇼핑에 들어간 전체 금액을 보면 hit a record high,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요. of $14 billion in Jul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of는 동격을 얘기하죠. 그게 얼만데?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점을 찍었는데요. 7월 달 미국 달러화로 14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16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up nearly 25% on year 라고 되어 있군요. 뭔가가 올랐을 때, up, 혹은 떨어졌을 때, down, 얼마, 바로 쓰는 구문인데요. year on year, 혹은 on year, 전년 동기간 대비, 다시 말하면 작년 7월 달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약 25%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Online shopping is especially popular on smartphones.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모바일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With mobile shopping, making up nearly 72% of all online transactions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만큼을 형성하다, 구성하다, 차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모바일 쇼핑의 경우에 전체 인터넷 쇼핑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모바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이 숫자를 한 번에 듣는 훈련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1: Online shopping hits record high in July. South Koreans are shopping online more than ever. The total value of online shopping hit a record high of $14 billion in July, up near 25% on year. Online shopping is especially popular on smartphones, with mobile shopping making up near 72% of all online transactions.
2: Online shopping hits record high in July. South Koreans are shopping online more than ever. The total value of online shopping hit a record high of $14 billion in July, up nearly 25% on year. Online shopping is especially popular on smartphones, with mobile shopping making up near 72% of all online transactions.
0: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고 또 활용해 보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To make up, 화장하다가 아니고요. 뭔가를 이루다, 형성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일본의 경우 50세에서 64세 연령대가 전체 노동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사회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자, 전체 노동인구의 30%를 구성하고 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In Japan, 50세에서 64세, those aged between 50 and 64. 그렇습니다. 5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already make up more than 30% of the blank.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이제 30% 이상인데, 요거 뭐 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Make up 30% 혹은 more than 30% of the blank. 전체 노동인구 혹은 한 나라의 전체 노동 역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말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이죠. The workforce.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전체 노동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Women make up more than 50% of the nation's workforce. 예컨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In Japan, those aged between 50 and 64 already make up more than 30% of the workforce.
2: In Japan, those aged between 50 and 64 already make up more than 30% of the workforce.
0: 빙어 앵커의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또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dementia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메인 이슈로 봤던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치매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약 40%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제 그 치매에는 Alzheimer's 혹은 이제 stroke이라고 하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치료약은 없습니다. 아직 치료약은 없다라고 할 때 조금 우리가 한 가지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생활습관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Lifestyle, 맞습니다.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춘다. 뭐 slow 같은 단어 떠오르긴 합니다만 어떤 내용일까요? 보죠. There is no known cure for dementia. 요거 중요합니다. 물론 요거 없어도 돼요. 근데 there is no treatment for dementia. 그죠? 치매 치료가 없습니다. There is no cure for dementia.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 꼭 dementia, 치매뿐만이 아니라 암이라든가 각종 질병에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사실은 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있지도 않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치료약은 없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But studies have shown that, 근데 연구에 따르면 according to studies, some 40% of cases could be avoided or delayed by a healthy lifestyle. 그렇습니다. 애초에 avoid, 피하거나 delay,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그리고 따라해 봅니다.
1: Dementia. There is no known treatment for dementia. But studies have shown that some 40% of cases could be avoided or delayed by a healthy lifestyle.
2: Dementia. There is no known treatment for dementia, but studies have shown that some 40% of cases could be avoided or delayed by a healthy lifestyle.
0: 오늘도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표현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한 자리에 묶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Dementia.
2: Dementia.
1: To rob somebody of.
2: To rob somebody of.
1: To hit a record high.
2: To hit a record high.
1: On year.
2: On year.
1: To make up.
2: To make up.
0: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이 안타깝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 자료는 항상 있으니까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 방송들 다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하시고요. 역시 방송 자료 모든 영어 표현과 내용들도 MP3 그리고 스크립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 언제라도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와 비슷하게 인사를 드릴까요? 다시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와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누군가에게 홀딱 반하는 거를 영어로는 crush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공에 있어서 필요한 건요, 이렇게 강렬하지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꾸준한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작심삼일의 고비는 넘겼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끝까지 완강까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개념 오늘 짧게 복습한 다음에 못다 푼 문제 이어서 풀려고 하거든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일단 개념 복습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명령문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제 명령문은 어떤 거였어요? 그치? 상대방한테 뭔가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문장, 그게 명령문이었고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는 빵, 동사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생략된 주어 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상대방한테 너 뭐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만약에 뭐 하지 마! 라고 이렇게 부정으로 명령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Don't나 never를 앞에다가 붙여주면 된다고요. 자, 명령문에 두어 부가 의문문을 붙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도 야, 너 그렇게 해.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 앞에가 이렇게 긍정의 명령문일 때에는 부가 의문문이 뭐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얘는 특이하게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will you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won't you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원래 부가의문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청개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긍정문이면 뒤에가 부정문, 앞에가 부정문이면 뒤에가 긍정문. 이게 이제 부가의문문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부정의 명령문일 때에는 원래 그 원칙에 따라서 뒤는 뭘로? 긍정으로. 그래서 will you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명령문의 부가의문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do라는 말을 붙이면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명령문 앞에도 do를 붙일 수 있어요? 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문 앞에 do를 붙이면 조금 더 뭔가 강력하게 요구할 때 아니면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 고를 때 do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문항 하나 남아 있거든요. 얼른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남았군요.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하고 박스 안에 주어진 문장이 있으니까 얘를 먼저 읽어볼게요. Answer the door. 문에 답하다니까 누가 이렇게 왔을 때 한번 나가봐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answer the door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be punctual. punctual이라고 하면 시간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ell us your diagnosis라고 해서 tell은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 이런 뜻이 있죠. 우리에게 diagnosis라고 하면 진단이에요. 당신의 진단을 말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take a map. take는 가져가는 거니까 지도를 가져가세요. 뭐 이런 뜻이겠네. 자, 그러면 누가 알맞나 한번 찾아봅시다. 1번, always 빈칸 for business meetings. 어? 전치사다. 그럼 어디까지 갈까? 명사까지 가서 묶으면 되겠죠. 자, 사업상의 meetings, 회의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이 넷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그치,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be punctual 이란 표현을 쓰면 되겠고, 아까 명령문은 뭘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치,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be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네. 당연히 옳은 형태입니다. 항상 시간을 잘 지키세요. 사업상의 회의에 있어서는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They are free for all visitors. 여러분, free라고 하면 어떤 뜻이 있어요? 그치, 맞아. 난 자유야 이럴 때 I'm free 이런 것도 되고요. 또 뭐뭐가 없는 이라고 할 때 free도 있었어요. sugar free, 무설탕이다, 설탕이 안 들었다 이럴 때. 또 뭐또 있습니까? 그치, 공짜다, 무료다 그럴 때도 free입니다. 여기서는 무료란 뜻인 것 같죠? They are free, 무료예요. 누구에게? 전치사 명사 묶어봅시다. For all visitors, 모든 방문객들에게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마음껏 가져가세요 했겠죠. 자, 그러면 가져가세요에 해당하는 표현 어디? 아, 예, 괜찮네. Do take a map. 지도를 가져가십시오. 어, 근데 얘는 좀 이상하다. 동사 원형으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앞에 do가 붙었죠. 어, 이런 거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Take a look at the patient. Patient가 누구예요? 환자예요, 환자. 그럼 환자랑 어울리는 내용이 두 개 중에 뭡니까? 그치, diagnosis, 진단 이런 이야기가 어울릴 테니까 얘한테 3번 이렇게 써놓고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Take a look at,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를 보래요? 그 환자를 좀 보세요. 그리고 tell us, 저희에게 말해주세요. 뭐를? 당신의 진단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아, 그냥 봐라 이러면 look at 이렇게 하면 되지 뭐를 take a look at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원어민들은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결정해 이럴 때 decide 하면 되죠? 근데 make a decision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 좋아한다고요? 얘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빵 시작하는 명령문이 지금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두 개가 and를 중심으로 걸려있죠? 그래서 첫 번째, take a look at the patient, 환자를 좀 보시고, 두 번째, tell us your diagnosis, 저희에게 귀하의 어떤 진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답이 저절로 나왔네. Somebody answer the door. 누가 현관문에 좀 나가 보세요. I just heard the doorbell ring. 요 구조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Hear, 듣다. 이런 거 우리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거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뭐라고 부르냐면 지각동사라고 불러요. 자, 그 뒤에 목적어, 보어 이렇게 오면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듣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oorbell, 초인종이 울리는 거를 제가 방금 들었거든요. 누가 현관문에 좀 나가보세요. 그래서 somebody answer the door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우리 명령문은 보통 you,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랬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딱 너가 아니라 아무라도 좋으니까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명령할 때에는 앞에 somebody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괜찮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C번 봅시다. C번은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서 대화를 완성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show도요, tell이랑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옵니다. 그래서 show me, 저에게
where the post office is. 포스트 오피스가 우체국이잖아요. 어디에 우체국이 있는지를 갖다가 좀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안내해달라는 이야기겠다. 그쵸? 저에게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안내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명령문에도 부가 의문문 붙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처럼 긍정의 명령문일 때에는 특이하게 뒤에 두 가지 다 와도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will you 해도 괜찮고, won't you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아무튼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랬더니 sure, 아유 그럼요. I can show you.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여준다는 얘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네.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 아닙니까? While we are out, 저희가 나가 있는 동안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가서 뭐 하는데요? At lunch, 점심 먹으러 나가 있는 동안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괜찮습니까? 어렵진 않죠? 자, 2번 가볼까요? 'Nobody 빈칸 or you may step on a mine' 그랬는데,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진짜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는 건데, or 얘 앞에 명령문이 오거나 아니면 should 표현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더라? 그치? 뭐뭐 해.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거야. 이런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자, 빈칸 해. 안 그러면 you may step on a mine. step이 이렇게 발을 딱 디디는 거잖아요. 그럼 step on은 그 위에다 발을 디디는 거니까 밟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mine은 뭘까요? 아, 쌤, 나의 것입니다. 아니지, 이상하잖아요. 나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뢰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안 그러면 너 지뢰를 밟을 수도 있어. 지금 지뢰밭에 무심코 들어왔나 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움직이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겠죠. 앞에 nobody의 no가 이미 부정이니까 그냥 여기서는 move란 표현만 쓰면 돼요. Nobody move. 아무도 움직이지 마. 안 그러면 you may step on a mine. 지뢰를 밟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듣던 사람이 okay, I won't. 알았어. 안 그럴게. 뭘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I won't move. 안 움직일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죠? 어머, 쌤! 무슨 마인이 지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의미 세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좀 유치하지만. 자, 얘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뜻은요, 광산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땅을 막판 거예요. 파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아래에 있는 보석은 다 나의 것이야. 그래서 여기 나의 것이란 뜻도 있죠. 근데 막상 파봤더니 뭐만 나왔어요? 지뢰만 나왔어요. 그래서 지뢰란 뜻도 있어요. 마인이 갖고 있는 뜻세 가지 뭐라고요? 그렇지. 광산, 나의 것, 지뢰.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자, 3번 갑시다. To text me. 텍스트가 문자를 보내다란 뜻도 있거든요. When you get home. When이 뭐뭐 할 때, 이런 뜻이니까. When you get home. 네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 나한테 잊지 말고 문자 메시지 보내. 그랬더니 I won't forget. 안 잊어버릴게. 그러면 보나마나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잊지 마. 이런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잊지 마. 아, 부정의 명령문이네. 앞에 don't나 never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don't forge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ill text you. 아, 내가 문자 메시지 보낼게. As soon as I get there.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이겁니다. 내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너한테 문자 보낼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부정의 명령문까지 잘 채웠어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봅시다. How do I find you? 제가 당신을 어떻게 찾을까요? 전치사 명사 묶어 봅시다. In your office. 당신 사무실에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랬더니 The receptionist my name 그랬네. Receptionist가 누구예요? 막큰 회사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데스크가 딱 있고요. 거기 이제 단정하게 옷을 딱 입으신 그 안내원이 이렇게 있죠. 그분이 receptionist예요. 안내 직원입니다. 안내 직원에게 제 이름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구조고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이럴 때 쓰는 동사가 뭐였습니까? tell이었죠. 그러면 he will escort you. 에스코트하다 우리말로도 그냥 이렇게 쓰는데 안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will escort you. 당신을 안내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말해라 라고 하는 tell로 시작하는 명령문까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에 이어서 명령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명령문에 부가 의문문이 어떻게 붙는지, 그리고 명령문을 조금

네, 이번에는 감탄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사람이 더 이상 놀라거나 감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 나이가 든다라는 증거다라고 하던데, 진짜 꼬마 아이들은 별거 아닌 거 보고도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와!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이 감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탄문 잘 알아둬야 되겠다. 그죠? 자, 하우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습니다. 얘는 일단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아, 하우가 누구를 강화해서 표현해 주는구나, 누구를 꾸며 주는구나,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 주는구나. 뭐라고? 형용사나 부사. 그래서 하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형용사나 부사를 얘가 강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필요에 따라서 뭐 명사구가 오고 싶어요? 어플러스 명사 오고 싶어요? 에 쓰세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오고 싶어요? 아, 쓰세요. 필요에 따라서 뒤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뭐 중학교 때 what, 혁명, 주동 막 이렇게 노래처럼 외우기도 했겠지만, what은요, 명사구 전체를 강화시켜줍니다. what은 명사구 전체를 꾸며줘요. 그럼 일단 what을 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사구는 뭐예요? 맨 앞에 쓰고, 형용사 쓰고, 명사 쓰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조 그대로잖아요. A tall boy, a rich man, a pretty girl. 그죠? 여러분이 아는 그 순서대로 그냥 써주면 돼요. 원만 앞에다 붙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요, 주어 동사가 필요하다면 주어 동사의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엄청 머리 아프게 외워야 돼? 아니, 여러분 영어에서 원래 어순이 주어 동사예요.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뭐 주동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얘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꿨어야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문문이 예외적인 경우로, 아, 맞아, 맞아. 의문문은 의문사가 앞에 오고, 그다음에 동사 주어의 순서로 도치가 일어나고, 뒤에 물음표를 찍어주고, 이게 의문문이었지. 야, 물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지만. 근데 감탄문은 도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어순대로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우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구나. 워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절 앞에다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진짜 이렇게 쉽나?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A번 문제는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T, 틀리면 F로 표시하세요 그랬는데, 1번은 볼 것도 없다? 바로 틀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끝에 느낌표 찍힌 거 보니까 이거 의문문 아니잖아요. 의문문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순서로 써주면 되죠. 영어의 정상적인 순서가 뭔데요? 주어, 동사.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썼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It is. 그냥 정상적인 순서로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순서가 어떻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의 순서를 그냥 써주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가 뭔데? 형용사, 명사 이거잖아요. 그럼 해석해 보세요. What a wonderful program it is. 얼마나 멋진 프로그램인가. 그것이 얼마나 멋진 프로그램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자, 2번. How superb the food is. 그랬어요. 뭐야. 지금 느낌표 들어간 거 보니까 얘 감탄문인데. 그런데 감탄문은 그냥 원래 주어 동사 순서대로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은 잘쓴 거고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누구를 강화시켜준다 그랬어요. 아, 형용사나 부사? 그래서 뒤에 이렇게 형용사 꾸며준 거 완전 잘했죠. Superb. 얘는 몰라도 알겠다. 막 super 이런 게 붙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How superb the food is. 그 음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훌륭한가 이렇게 감탄하는 말이라고요.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How heartbreaking the story did he write? 이랬습니다. 지금 뭐예요? 아직 감탄문 하고 있잖아요. 감탄문은 어떻다고요?

주면 되겠어요? wrote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감탄문 중에서도 뭐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에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에요. 그쵸? how는 뭐를 꾸며준다 그랬습니까? 형용사나 부사. 얘는 지금 뭘 꾸며주고 있어요? heartbreaking. 이게 정말 내 마음을 갖다가 쪼개놓는 것 같은 거니까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how가 형용사 꾸며주고 있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awesome. 그 뒤에요. the story 이렇게 명사구 형태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how 형용사나 부사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명사구, 주어, 동사 그냥 필요한 만큼 갖다 쓰시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렇게 쓴 것도 이상 없죠. 해석해볼까요? How heartbreaking the story he wrote. 그가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를 썼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하나 더 해볼까? 4번. What a fantastic day we had in Hawaii. 그랬습니다. 어, 지금 얘도 느낌표 됐으니까 무슨 문? 감탄문. 감탄문은 어떻다고요? 의문문도 아니니까 주어 동사 도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어 동사 정상적인 순서대로 썼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잖아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 아, 뒤에 명사구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명사 이렇게 써줬어요. What a fantastic day we had. 우리가 얼마나 환상적인 날을,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던가. 어디에서? 하와이에서. 이렇게 감탄하는 말이라고요. 이제 구조가 조금 익숙해졌어요. 자, B번 한번 해볼게요. 더 쉽네, 더 쉬워. 이번에는 what이나 how를 적절하게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봤더니 a great idea. 완전 익숙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사구의 형태 그대로잖아요. 형용사, 명사 이렇게 썼다고요. 그럼 그 앞에다가 누구만 띡 넣어주면 돼요? what을 넣어주면 감탄문이 돼요. What a great idea that is. 그것이 얼마나 멋진 생각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감탄문이니까 주어 동사 도치 같은 거 안 하고 정상적으로 잘 썼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Interesting games they are. 요거는 살짝 헷갈렸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Interesting games. 이거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명사구의 모습 그대로 아니에요? 없다고? 아니, 뭐 어가 꼭 있어야 되나? 예를 들면 a tall boy 할 수도 있지만 tall boy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아니, 여럿이면 어가 안 붙는 거잖아. 원래 다 아는 거잖아요. 왜 이래요? 보세요. 그럼 interesting games, 흥미로운 게임들. 복수니까 어는 안 쓴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의 형태 그대로예요. 아, 쌤, 그럼 앞에다 원만 띡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 그래서 what interesting games they are. 그것들이 얼마나 흥미로운 게임인가 이렇게 된다고요. 자, 3번 가봅시다. generous a donor he is. 그랬는데 generous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관대한, 후한, 관대한 우리말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퍼주는 사람. 이게 generous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onor는 뭐냐면 기부자. 기증자, 남한테 주는 사람을 dono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후한 그런 기부자인가 이렇게 된다고요. 잠깐, generous라고 하는 거는 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를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강화시켜주고 꾸며주는 게 누구라 그랬지? how. 그래서 how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뒤에 a 플러스 명사, 주어, 동사, 이거는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그 어순대로 그냥 갖다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ow generous a donor he is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고. 자, 4번 봅시다. tall you've become. 와, 네가 키가 얼마나 많이 컸니? 이렇게 감탄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얘도 잘 보세요. tall, 키가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잖아요. 그럼 앞에서 누가 얘를 강화시켜줄 수 있겠어? how요. 그럼 그대로 쓰시면 돼요. How tall you've become. 그래서 역시 감탄문이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주어 동사가 뒤에 와서 붙었다고요. 아, 그래. 별거 아니죠. 형용사랑 how랑 친한 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C번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배열을 해보랍니다. 얘는 살짝 어려우려나?
Unusual smell, what on the bread head?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unusual은 뭡니까? usually라고 하면 보통의란 뜻이고 un이 붙으면 반대말이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빵이 얼마나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지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얘는 감탄문이고요. 뭘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에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에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순서가 어떻다 그랬지? what 띡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 그대로 쓰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가 뭔데요? on나 on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그리고 명사 오는 거잖아요. 알고 싶다. 그래서 what an unusual smell the bread has. 얼마나 특이한 냄새를 그 빵이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2번도 보세요. Successful a dry cleaning store how he runs 이랬는데 뭐 우리가 잘 몰라도 dry cleaning 하는 곳이니까 세탁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가 갑자기 달려요? 아 세탁이 급했나? 에이 그럴 리 없지. 이때 run은 뛰다란 뜻이 아니고요. 경영하다, 운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거나 얘도 감탄문이고 이번에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how는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이렇게 꾸며준다 그랬으니까 형용사, 아 여기 있다. 그럼 얘 바로 뒤에 써주면 되죠. How successful.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명사구 쓰면 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 그대로 a dry cleaning store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의문문도 아니니까 주어, 동사, 도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주어, 동사 원래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How successful a dry cleaning store he runs. 얼마나 성공적인 세탁소를 그가 운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3번. 이건 좀 어려웠어요. 이거 만약에 제 도움 없이 잘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진짜 성장한 겁니다. 자, 일단은 hassle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죠. hassle이 뭐냐면 너무 귀찮고 성가신 일 이런 거를 hassle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거나 얘가 명사입니다. It is to remember all the passwords. 패스워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비번 패스워드.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얘도 뭡니까? 감탄문이고요. 뭘로 시작해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에요. 아쌤,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요. 뒤에 그냥 명사구 갖다 쓰면 된다면서요.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에 그냥 보통의 순서가요. 어 플러스 명사니까 what a hass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당연하지. 그래서 what a hassle 얼마나 성가신 일인가. It is. 자, 그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가 성가시다는 거지? 얘는 별로 해석도 안 됐죠. 아이고 너는 형식적으로 자리만 차지했구나.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가짜 주어, 우리 책에서는 형식상의 주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진짜 이렇게 귀찮은 일이냐. 진짜 주어는 요 뒤에 나오고 있어요. 다른 책에서는 진주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고 우리 교재에서는 내용상 얘가 진짜 주어야. 그래서 내용상 주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어쨌거나 to remember all the passwords. 모든 그 온갖 비밀번호를 기억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다시 붙여볼까? 어려워요? What a hassle it is. 얼마나 성가신 일입니까? 뭐가요? To remember all the passwords. 그 온갖 비밀번호를 기억한다는 것이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더니 어떤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아, 쌤. What a 혁명 주동. 형용사 없으니까 이거 틀린 문장 아닙니까? 아이, 누가 그래요? 이 명사구라고 했을 때 형용사 명사도 쓸 수 있지만 플러스 명사만 있어도 그래도 명사구잖아요. 제가 그냥 이 뒤에 명사구가 오면 됩니다. 그랬지. 꼭 형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 빠져도 괜찮아요. 자, 4번 봅시다. Perfect. How a working mother she is. 그랬는데 working mother가 누군지 알죠? 일하는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도 하고 또 집에 와서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는 working mother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얘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잖아요. 그럼 how 쓰고 how는 누구를 꾸며준다 그랬지? 형용사나 부사 있어요? 여기 있네. Perfect. 자, 그 뒤에 뭐 써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사구의 형태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a working mother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뒤에는
주어, 동사, 도...

고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How perfect a working mother she is. 그녀는 얼마나 완벽한 일하는 어머니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감탄하는 문장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 감탄문이라고 하는 게 How로 시작하면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더라. What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 그게 어형명이던 어명사던 아니면 명사만 오던 어쨌든 명사구가 오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의문문이 아니니까 쓸데없이 주어동사 자리 도치시키고 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배웠거든요. 마저 좀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도 우리 너무 달렸죠?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꿈꾼다라고 하는 우리 강의 함께 하고 있는 정수정 친구가 추천해 준 곡을 같이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노래 가사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와 걱정 사이를 12번 더 오간다라고 하는데, 진짜 수험생활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어느 날은 내가 막 대학생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막 캠퍼스에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봐야지 막 이렇게 들떴다가, 또 어떤 날은 아, 내가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게 이제 시험이 가까울수록 막 정말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 몇십 번씩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최고의 순간은요, 아직 살지 않은 날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훨씬 더 좋은 날들이 많이 펼쳐져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자, 그럼 좋은 노래 좀 듣고 숙제도 확인하시고 올게요.

네, 이제는 본격적인 연습 문제 풀이 follow-up exercise 같이 풀 겁니다. 자, 문제만 풀지 마시고 배웠던 개념 하나씩 다시 떠올리면서 풀어봅시다. 자, A번입니다. 가장 어울리는 애들끼리 한번 연결을 해보래요. 같이 찾아볼게요. 1번, does anyone have any idea? 자, 누가 어떤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거니까 아는 분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of, 어머, 쌤, 얘 전치사잖아요. 그치? 전치사는 혼자는 못 써 있죠.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에 해당하는 말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명사에 해당하는 어구가 있는 걸 찾아봅시다. 어, 쌤, 혹시 얘입니까? 그렇지. 우리 what, 의문사이고 의문사가 이끄는 절, 이렇게 주어, 서술어를 다 갖추고 있는 걸 절이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아,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명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우리 공부할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났더니 투부정사가 남아 돌죠. 남아 도는 투부정사 뭐라고 해석될 때가 많았어요? 위에서. 그래서 to fix this situation. 원래 fix라고 하면 고장난 걸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잡는 거겠다. 이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번 봅시다. Nicholas just left for the day. Left가 왼쪽 아니고요. 여기서는 leave의 과거형이죠. 그러면 leave for the day가 무슨 뜻이에요? 어, 그 날을 위해서 떠난다? 그러니까 그날 일은 다 했으니까 가는 거지. 퇴근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정 시간보다 일찍 leave for the day 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네, 그거는 조퇴를 하는 거겠죠. 자, 니콜라스가요. 방금 조퇴를 했어요? 아니면 퇴근을 했어요?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요. 자, 그러면 확인하는 부가 의문문이 오면 좋겠다. 맞죠? 부가 의문문은 어떻게 쓴다 그랬더라? 청개구리. 그럼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가 부정이 와야 맞아요. 어, left의 부정은 뭐예요? 쌤, 과거 시제니까 didn't leave 아닙니까? 그렇네. 근데 뭘 똑같은 말을 이렇게 두 번 쓰겠습니까? 그러면 leave는 그냥 생략해버리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니콜라스가 남자니까 대명사 he로 받으면 좋겠네? 그럼 뒤에 didn't he 이런 말이 붙어야 될 거라고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아이고, A번에 딱 있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가의문문 할 때 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한테 내가 그냥 진짜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동의를 구하기 위한 거죠. 어, 야, 너무 덥지, 그치? 덥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냥 나 너무 더운데 그렇지?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억양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내려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너무 덥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끝으로 내려가는 억양은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Didn't he?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때로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부가 의문문을 쓸 때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 수요일날 만나기로 했지, 맞지? 내 생각에 수요일인 것 같은데 맞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럴 땐 억양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didn't he? 이런 식이 된다고요. 뭐 그냥 참고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어요. 자, 계속 가봅시다. 3번입니다. The new convention center was. 새 컨벤션 센터가 was였습니다. 아이고, 비동사네. 비동사 뒤에는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죠. 보어가 필요해요. 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가 누가 있어요?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명사나 형용사 중에 말 되는 거 찾아볼까? 아유, 여기 있네. B번 괜찮네. More expensive. 더 비싸요. 근데 뭐 하기에 더 비쌌어요? To build. 건축하기에 더 돈이 많이 들었어요. 뭐보다? Than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컨벤션 센터가 뭔지 알아요? 요즘은 그냥 우리말로 컨벤션 센터 이렇게 많이 써놓거든요. 그게 막 회의 시설 같은 게 많이 갖춰져 있는 건물 그런 거 우리 이제 컨벤션 센터라고 부르죠. 그 새 컨벤션 센터가요. 예상했던 것보다 건설을 하기에 more expensive, 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봅시다.
Don't let your dog relieve himself here. 그랬습니다. 자, let 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 허락하다. 그래서 let은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면 목적어가 보호하게끔 허락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don't가 붙었네. 그러니까 부정의 명령문이에요.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표현. relieve oneself라는 게 뭘까? 원래 relieve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같은 걸 덜어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거. 그게 relieve예요. 그러면 relieve oneself는 여기서 이 개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 얘가 너무 볼 일이 보고 싶었던 거죠. 이럴 때 얘한테 relieve oneself라는 표현을 쓰면 아, 볼 일을 보게 해줬구나. 얘 화장실 가게 해줬구나. 라는 뜻을 이렇게 좀 돌려서 예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개가 relieve himself here. 여기서 볼 일을 보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부정의 명령문 뒤에 아시겠죠? 라는 부가 의문문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부정이니까 뒤에는 긍정으로. 그래서 will you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번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B번 한번 가볼까? 자, 이번에는요. 알맞은 걸 골라서 대화를 완성해보랍니다. 일단 박스 안에 있는 애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What a great voice Fred has. 얘는 지금 느낌표로 끝났으니까 무슨 문? 감탄문. 뭘로 시작하는 감탄문?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그러면 뒤에 어떤 순서가 온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갱 명사구의 순서,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영어의 어순, 주어, 동사 이렇게 오면 된다 그랬어요. 자, 프레드가 얼마나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omebody lend me $5. 그랬어요. 이게 lend가 빌려주다죠. 그래서 나에게 $5를 좀 빌려주세요. 얘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아닌데요, 쌤. Somebody 붙었는데요. 자, 이거는 내가 콕 집어 너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무라도 좋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누구 중에 한 명 저한테 좀 $5 좀 빌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그냥 앞에 somebody를 붙인 거예요. Somebody lend me $5. 자, 그 다음에 no, I haven't. 이거는 뭘까? 이렇게 대답한 거 보니까 물어봤구만. 그죠? 그래서 yes, I have. 아니면 no, I haven't.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마지막 보세요. I didn't have enough time.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명사 뒤에 to 부정사 붙었죠. 얘 어떻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고요? To study. 공부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1번. Sure, here you go. 여기 너 가. 이거 아니에요. Here you go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뭔가를 건네면서 아우 여기 있어 이렇게 할 때 here you go 이런 표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어 했겠구만. 답은 뭐예요? 여기 있네. Somebody, 누구? Lend me $5. 저 $5만 좀 빌려주세요. Sure, 아 물론이죠.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지금 돈을 내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2번 봅시다. Have you decided? 당신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뒤에 yet, 아직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Have you decided yet? 아직 결정 못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뭘? 아이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를 목적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Where you will go on vacation. 와, 쌤, 목적어 자리면 명사 자리인데 의문사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까? 아, 그렇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어디로 you will go on vacation. Go on vacation이 휴가를 가다 이런 뜻이니까 어디로 휴가를 갈지 아직 결정 못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못했어요. Have you로 물어봤으니까 Yes, I have. No, I haven't로 대답하는 게 맞겠죠. 그럼 답 바로 나왔네. 아직 결정 못했어요. I will 할 거예요. 뭘 할 거란 얘기예요? I will decide. 결정을 내릴 겁니다. 언제요? When I have more time. 시간이 더 있을 때 제가 결정을 내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묶어볼까? After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시간이 더 있을 때 그때 결정할 겁니다. 괜찮죠? 3번. 자, 빈칸이 나오고요. Yes, he does. I was amazed.
Amazed라고 하면 놀란 이런 뜻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The whole time. The whole time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내내라고 할때 the whole time을 써요. 근데 whole time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내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죠? The whole time he was singing. 그가 노래하는 내내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러면 앞에 아유 뭐 노래 잘하더라라든지 뭐 목소리가 좋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와야 어울리는 거죠. 여기 있었는데 얘네. What a great voice Fred has. Fred가 얼마나 멋진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Yes, he does. 네, 그가 진짜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군데? Fred. 그렇다라고 하는 건 어떻다라는 건데요. Has a great voice. 멋진 목소리를 가졌다. 이걸 지금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한 거죠. 아, 진짜 그래요. 그가 노래하는 내내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자, 4번 봅시다. Why did you fail the test?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에서 왜 떨어졌어요? 왜 실패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문장에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고요. 하나 더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C번. 자,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T, 틀리면 F로 한번 표시를 해보랍니다. 아이고, 얘 느낌표로 끝났으니까 무슨 문? 감탄문. 워스로 시작했네. 그럼 뒤에 어떤 순서 온다고요? 우리가 아는 명사구의 순서. 형용사, 명사 너무 잘 썼죠. 그럼 오케이, 맞았어요. T. What a wonderful husband Alice has. 앨리스는 얼마나 멋진 남편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감탄하는 이야기이고요.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감탄문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2번 봅시다. Ivan has gone skydiving. 우리 go ing란 표현 상권에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요? 특히 어떤 여가 활동을 하러 가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Ivan이요.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간 적이 있었대요.

few times, a few times. 몇 번이나 스카이다이빙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려고요. 그렇죠. 이거 부가 의문문인데. 맞죠? 쌤, 부가 의문문은 청개구리니까요. 앞에가 긍정이면 뒤를 부정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맞아요. Has gone의 부정은 뭔데요? Hasn't gone. 근데 뭘 두 번이나 써요. 그럼 얘를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남자니까 대명사 뭐로 받으면 돼요? He로 받으면 돼요. 아, 그럼 이거 틀렸구만. Doesn't he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Hasn't he가 돼야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3번 가봅시다. Drink a lot of water. 지금 뭘로 시작했어요? 동사로 빵, 명령문입니다. 우리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You, 너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A lot of water. 많은 물을 마시세요. You will be a lot healthier. 많다, 건강하다 또 이러지 말고. 비교급 앞에 a lot이 붙으면 훨씬 더 이런 뜻입니다.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 이 문장 괜찮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요. 앞에 you라는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봤을 때 주어 동사를 감히 콤마가 이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이 콤마한테는 그렇게 강한 힘은 없어요. 주어 동사를 이으려면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접속사 넣어볼까? 뭐가 좋겠어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해지기 위한 조건이죠. 조건의 접속사? 아, if 괜찮겠다. 그래서 앞에 if를 붙이고 얘네들은 첫 글자가 아니니까 소문자로도 바꿔주면 되겠네? 그래서 if you drink a lot of water, 당신이 물을 많이 마시면요, you will be a lot healthier,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봅시다. Do be a good citizen and a good neighbor. Good citizen이니까 좋은 시민이고, good neighbor니까 좋은 이웃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쌤, be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빵 시작하는 건 이건 명령문인데요. 앞에 do가 붙은 거 이상한데요? 이상해요? 아니지. do는 앞에 붙어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민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정말로.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명령문 앞에 do 붙은 것까지 보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A, B, C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봤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0: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 남은 문항들 마저 풀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어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명사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거니까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Q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노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증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신흥특강 영어독해에서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활기찬 긍정 주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오늘의 긍정 주문은요. 내 삶은 내 손으로. 이건 어떤 긍정 주문이냐면은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면서 비교를 하죠. 내 친구랑 비교를 하고요. 우리 엄마의 아는 사람이랑도 비교를 하고, SNS나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가 모르는 사람과도 심지어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비교는 그만하고요. 어쨌든 내 삶은 내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끔은요, 나 자신을 이내 삶의 중심에 딱 두고 가만히 살펴보는 때도 필요하답니다. 우리 예전 긍정 주문에 나만의 빛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빛을 가진 사람인지 좀 들여다보자. 이거 밤하늘의 별도 쳐다보지 않으면 거기 별이 있었는지 얼마나 반짝였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가진 나만의 빛도 내가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내 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임을 꼭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빛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놓고 삶을 살아 나가자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주체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챕터 3 함께 하고 계십니다. 빈칸 추론과 함축 의미 추론 9번에서 12번까지 함께 할 건데, 오늘도 어려운 문제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소중한 깨달음 얻으러 가보자고요. 9번 들어왔습니다. 자, 빈칸 문제입니다. 교재 38쪽에 해당하고요. 일단 첫 문장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자, culture. 문화와 civilization, 문명이라고 해서 문화와 문명. 그러니까 사실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다른 건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르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우리 저번 시간에 만난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감정, 느낌, emotion, feeling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친숙하게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영어 지문에서는 이두 소재를 대비시켜 놓고 있다고요. 이게 최근 수능 출제 경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익숙한 소재를 조금은 낯선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는 연습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또 은유적으로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If culture finds its metaphorical basis in agriculture, 만약 문화가 그것의 은유적 기반을 농업에서 찾는다면 Civilization, 문명은 finds it in exchange. 그 은유적 기반을 어디서 찾을 겁니까? 교류에서 찾을 겁니다. 자, 결국 문화는 무엇이고, 문화는 농업이고, 문명은 교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아직 뭔 소린지 한 개도 모르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자고. 좋아요. 문화는 농업이고요. 문명은 교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무슨 은유를 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문장으로 조금 더 내용을 구체화를 해봅시다. When our societies connected to other societies, 우리의 사회가 다른 사회랑 연결될 때, we're connected to other people,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We can suddenly, 우리는 갑자기 뭐할수 있게 됩니까? Compare things. 물건들을 갖다가 사물들을 갖다가 비교할 수 있게 되고요. Judge them in relation to each other.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 우리의 사회가 다른 사회랑 연결이 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또 연결되는 것이고 사물들을 갖다가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 관련지어 판단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해요. 자, as a result, 그 결과, 내용의 뻗어나감, 우리 많이 배웠던 표현입니다. 자, 그 결과, we have a choice. 우리는 선택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더 나은 거, 더 저렴한 선택지 사이에서 선택도 할수 있게 된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거, 그리고 이전에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또 내용 이어받으면서 확장됩니다. 내용 뻗어나가요. 뭐도 해준답니까? Broaden our horizons, 우리의 시야를 넓혀도 주고요. Improve our lives,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도 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지금 뒤에서 이야기한 것은 어떤 얘기겠니? 지금 봤을 때 다른 사회랑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면서 비교하고 선택지도 생기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죠. 다른 사회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이야기, 즉 문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연결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시야도 넓어지고 우리의 삶도 개선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그러면 이와 대비되는 농업이라고 하는 건 어떠합니까? 우리 농업사회,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곳에 계속 정착해 사는 거예요. 그치? 한 곳에 정착해 살면서 농사 짓는 방식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이제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만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농업이고 그게 문화겠구나라는 깨달음도 요즘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내용 조금 더 읽어나가 볼게요. 자, this is why, 그래서. 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존합니까? Unencumbered라고 해서 방해받지 않는 이란 뜻이래. 방해받지 않는 circulation, 순환에 의존합니다. 오케이, 문명의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순환에 의존을 한답니다. 자, 무엇의 순환이냐면 어떤 재화라든지 사람들, 사상, 신념, 그리고 삶의 방식에 순환에 의존을 한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엔 교류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연결되면서 교류하는 거, 그게 순환 아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 이러한 순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maybe unsettling, 불안감을 줄 수도 있어요. 불안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또한 뭐도 할수 있습니까? liberating,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데, 즉 그런 순환, 그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뭘줄수 있어요? 우리한테 해방감을 줄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덩어리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좀 캐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아직 빈칸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빈칸은 이 마지막 부분에 뚫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남은 내용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또 채워줘야 돼. 그치? 빈칸까지 가는 여정이 아직 길다고요. 근데 이 추가적인 정보를 채워 나감에 있어서 이 반복되는 표현이 참 눈에 띕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no longer 해서 어떻게 하지요? 더 이상 뭐뭐 안타. 해서 어떻게 한다고? 더 이상 뭐뭐 안타. 부정문으로 끝내주셔야 된다고요. 요 반복을 통해서 글쓴이가 또 강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추가적으로 얻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자, 우리는 더 이상 뭐할 필요가 없습니까? Be confined to라고 해서 뭐뭐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carry the burden of라고 해서 여기 전치사 of 또 나오는데 공통 목적어는 지금 얘입니다. 문화예요, 문화. 우린 더 이상 뭐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carry the burden of라고 해서 문화라는 짐을 짊어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we no longer 또 반복됩니다.

자, 우린 더 이상 뭐할 필요도 없냐면, be who we are. 지금의 우리로 남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노론과의 반복을 통해서 또 어떤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문화에 갇혀있을 필요도 없고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용도 추가해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문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치? 좋아요. 우리는 더 이상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필요도 없고요. 넌 문화라는 짐을 짊어진다든지 문화에 갇혀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내용도 쭉쭉 뻗어나갑니다. Civilization, 문명은요. 제공한답니다. Provide A with B라고 해서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뭐를 제공하냐면, The means of escape, 탈출의 수단을 제공합니다. 민디에 S가 붙으면 이건 수단이라는 뜻이지. 탈출 수단을 제공을 한대. 우리 아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감을 준다라고 했잖아. 걔랑 비슷한 의미의 표현 되겠습니다. 탈출의 수단을 제공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앞선 내용을 고려를 해봤을 때 뭐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뭐로부터 탈출시켜준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문화인 것 같지, 그치? 지금의 우리, 굳어진 현재 우리의 모습,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구나. 응? 이제 노론과라는 반복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조금 그림이 잡힙니다. Or differently put. 아니면 달리 말하자면, exchange,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은 as the enemy of culture, 문화의 적입니다. 왜? 지금 교류, 즉 문명을 통해서 문화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니까 결국 문화의 적이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겠구나. 좋습니다. When presented with alternatives, 우리가 대안을 제공받을 때 우리는 give up, 포기합니다. Our old ways, 우리의 오래된 방식, 기존의 방식을 포기한다고요. 오케이,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부정 표현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방식을 포기하는구나. 더 이상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좋아요. 기존 방식, 오래된 방식, 거기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또 내용 뻗어나갑니다. We no longer 또 나왔어요. 자,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 used to 부정사라고 해서 이전에 해오던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요. We are no longer 또 나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뭐가 또 아닙니까?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결국 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제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기존 방식을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습니다. This is how 빈칸, 이것이 바로 빈칸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니? 교류에 해당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로부터 해방하게끔, 탈출하게끔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기존의 문화에서 벗어나게끔 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 얘기를 갖다가 빈칸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분석할게요. 1번 왔어요. Strong cultural boundaries emerge globally. 강력한 문화적 경계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화적 경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문명이 문화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고 있는데, 문화적 경계가 등장한다? 이런 건 틀린 말이에요. 그쵸? 2번 갈게요. Civilization, 문명이 undermines, 약화시키고 destroys, 파괴한답니다. 무엇을? Culture, 문화를. 어때요? 지금 문명이 문화를 약화시키고 파괴합니까? 약화시키고 파괴합니다. 여기에서 해방할 수 있게끔,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자, 이 단어 알았어야 되겠네요. Undermine은 약화시키다라는 뜻이고, destroy는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답몇 번?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3번 갑니다. Cultural exchange, 문화적 교류는 encourages, 장려한답니다. 촉진한대요. Local uniqueness, 지역의 고유성을 갖다가 촉진한다고? 지금 문화적 교류가 지역의 고유성을 촉진한다라고 하는데, 지역의 고유성을 촉진한다? 그 지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성질을 갖다가 더 강화시킵니까? 아니죠. 문화적 교류라고 하는 말도 지금 짝꿍 짓기에는 어색합니다. 자, 4번 갈게요. 문명이라고 하는 건 문화를 확산시킨답니다. 바로 탈락이지. 문화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아니, 약화시키는 거잖아. 그치? 뭐 하지 않고 핵심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고 탈락. 5번 갈게요. 문화적 정체성이 강화된답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화적 정체성이 강화된다?
그런 얘기도 맞지 않죠.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쓰인트 정리하자면은 우리 일단 빈칸 문장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반복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롱거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 자체는 어쨌든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반복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반복을 통해서 글쓴이가 분명히 강조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이것이 빈칸으로 직결되었고요. 그치요? 좋습니다. 자, 문명이 교류를 통해서 인간이 기존의 문화적 틀과 정체성에서 벗어나 변화하게 만든다. 다양한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문화를 포기하게 만들고 새로운 정체성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것이 문명이 문화를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방식이다. 자, 문명, 문화. 우리가 평소에 구분해서 생각하던 개념은 아니었지만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접근하는 연습도 해주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이 농업이라고 하는 거, 문화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나 맨날 벼농사만 짓고 살았어. 벼농사만 짓고 때가 되면은 막 모내기를 하고 뭐 하고 하다가 그 수확을 하며 쌀로 밥을 지어서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교류를 합니다. 장터 같은 데에 나가서 이제 교류를 해요. 문명을 만나게 되는 거지. 갔더니 거기에 생선도 팔고 소금도 팔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 내가 벼농사만 짓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물고기 잡이도 할수 있고 소금 같은 걸로 어떤 염장 음식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도 살수 있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그치? 그것이 문명이 문화를 약화시키는 방식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10번 빙상 가는데 아, 얘도 참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3강에서 만나는 많은 지문이 두 개의 소재를 계속 등장시키고 있었는데, 우리 앞서 9번 문제에서는 문명과 문화를 좀 대비되는 개념 개념으로 보고 있었더라면, 10번 문제에서는 Science and Democracy, 과학과 민주주의,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을 때는 상관없는 개념 같은데 이것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소재를 좀 낯선 관점, 신선한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는 그 연습을 이번 교재가 정말 확실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눈에 띄는 점이었거든요. 좋은 연습이 됐을 겁니다. 자, 10번 문제 넘어오셔서요. Science and Democracy, 과학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share, 공유를 한답니다. 중요한 원칙과 이상을 공유를 하는데, 자, 글쎄, 그것은 반대하는 것이랍니다. 어떤 지식과 권력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자, 지금 과학과 민주주의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그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뭔가 지식이나 권력에 대해서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 볼게요. legitimate이라고 해서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정당한이란 뜻인데, 앞에 il이 붙어서 반의어를 만들어줬죠. 부당한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치? 자, 뭐에 관한 글이다? 과학과 민주주의에 관한 글이다. 그리고 그것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 같다. 정리 한번 하고 가셔야죠. 과학과 민주주의. 과학과 민주주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The authority, 권위입니다. 권위. Both A and B 나오면서 A와 B 둘 다라고 해서 가져가셔야죠. 과학적 지식과 민주적 통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is legitimated. 여기에선 얘가 동사로 쓰여서 정당화하다. 지금 수동태니까 정당화가 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권위는 정당화가 되는데 뭐에 의해서? Representation, 대표성에 의해서 정당화가 된대요. 읽으면서 해석은 하는데 뭔 소린지 막 감이 오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괜찮아요. 나와 있는 정보로만 어쨌든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과학적 지식과 민주적 통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에 의해서 정당화가 된답니다. 계속 내용 추가하면서 가셔요. 다시. 이것의 권위는 대표성에 의해서 정당화가 되는구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보시면은 it is that이라고 해서 이거 강조 구문이거든. 그냥 없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쭉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할 때만
이러한 대표성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에만 여기에서 또다시 legitimate 형용사로 쓰여서 정당한이라고 해석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치? 이러한 대표성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에만 이것은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권위요. 무엇의 권위? 제시된,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인 거예요. 제시된 지식 주장의 권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무슨 권위? 특정 형태의 통치의 권위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이 권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결국 이거네. 오케이. 과학과 민주주의가 권위를 가지려면 그 대표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소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갔어도 괜찮았을 것이, 뒤에 however로 뒤집으면서 대표성을 주어로 하며 빈칸이 뚫려 있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아, 다행이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에 대한 근거는 앞이 아니라 뒤에 있겠다. 왜? however로 뒤집으면서 빈칸 뚫려 있잖아요? 그럼 빈칸에 대한 근거, 단서는 뒤에 있다고. 뒤에 내용을 더 확실하게 잡아주면 되겠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봤더니, 결국 과학에 있어서도 이 복잡한 현실을 갖다가 어떤 대표적인 이론, 모형으로 나타내지요. 그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이 국민들의 의견을 결국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 대표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론이나 모형,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결국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이때 권위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내용으로만 간단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잡아야 하는 내용은 사실 이 뒷부분부터 전개가 된다고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빈칸 문장이요. However, 그러나, 너무 고마운 뒤집 표현이지요. 그러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입니다. 빈칸에 대한 근거는 뒤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성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단서 잡는 거지. 자, 볼게요. 자, since. 모이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실천, 활동과 민주적인 통치라고 하는 것이 둘다 in principle 원칙적으로는 admit 인정을 한답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자,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기 시작하거든. 눈 크게 뜨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Potential tenet representations 잠재적인 대안적인 대표성을 인정을 한대. 자, 어렵지만 잘 따라오세요. 결국 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니? 대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대표성에는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갈등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엇이 대표되고 무엇이 대표되지 않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갈등은 can be foreseen, 예측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 어려운데 핵심만 잡아보자고. 대표성에 뭐가 존재해? Alternative representations라고 했으니까 대안이 존재해. 대안이 존재하다 보니까 무엇을 대표하고 있니? 무엇은 대표되지 않고 있니?에 대한 지속적인 갈등도 예측될 수밖에 없다고. 왜? 대안이 있으니까, 야, 이 대표성으로 괜찮은 거 맞아? 얘는 어때? 얘가 혹시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얘는 또 어떠니? 대안이 존재하다 보니까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좋습니다. 대표성에 대한 부연 설명이요. 단서죠. 뭐라고? 대표성에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무엇이 대표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갈등도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치? 대표성이 딱 하나. 어떤 과학적 현상에 대한 대표 이론이 딱 하나. 이렇게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쭉쭉 따라 붙습니다. 뒤에서도 단서를 계속 잡아줄 거예요. To represent, 대표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To simplify, 단순화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것은 또 암시하는데, the existence of alternatives, 반복이지? 뭐가 또 존재한다니? 대안이 존재한대. 대안의 존재를 암시를 한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존재한다고요. 내용이 반복입니다. 대표성에는 대안이 존재하는구나. 좋아요. 자, 이것은 추가적으로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과학과 민주주의 둘다 가지고 있어요. Inbuilt mechanism, 어떤 내재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내용 장난 아니죠? 어렵죠?
자, 내재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한 improvement, 개선을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을 또 의미를 한답니다. 근데 자, 이 내재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비판적인 평가입니다. 기존 대표성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개선을 위한 내재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또 의미를 한다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뭔 얘기했니? 대표성에는 대안이 존재해. 그래서 무엇이 대표되고 있는가에 대한 갈등이 계속 있단 말이야. 그치? 다른 대안을 찾아 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의 대표성이 괜찮은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더 괜찮은가를 또 평가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뭐가 존재해? 기존 대표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결국 기존 대표성을 비판해서 개선할 수 있어. 개선도 가능하다고. 개선해서 다른 대안이 대표하게끔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괜찮죠? 그리고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예언이에요. 대표성에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거. 기존의 대표성을 비판함으로써 더 나은 새로운 대표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가능하다. 이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시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이 뒷내용의 압축입니다.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건지. 근데 당장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진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객관식임을 기억을 해서 선택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요.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행인 건 선택지의 길이가 길지 않거든요. 비교적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free from controversy. 논쟁의 여지가 없답니다. 대표성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까? 아니, 계속 갈등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치? 대안 때문에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건 틀렸어요. 그쵸? 2번 갈게요. Never perfect or complete.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 없다. 어떠합니까? 대안이 존재해요. 기존 대표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다른 것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 없는 것이구나. 다른 대안으로. 대안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구나. 답 2번으로 골라주시는 겁니다. 그치? 이 과정을 거치는 문제였어요. 3번 갈게요. Valid. 유효한데, 과학적 맥락 안에서만 유효합니까? 지금 과학적 맥락 안에서만 유효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지. 지금 민주주의도 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쵸? 4번 갈게요. Fixed. 고정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resistant to change, 변화에 저항을 한답니다.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 변화에 저항이요. 다 틀렸지?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다른 대안으로, 다른 대표성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치? 5번 갈게요. Not subjective, 주관적이지도 않고, nor universally rejected, 보편적으로 거부당하지도 않는답니다. 주관적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거부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딱 해석했을 때, 아,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막 아예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입니다. 지금, 주관적이지 않다. 보편적으로 거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치? 답몇 번? 2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히 도움되는 문제였네. 그치?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자, 스윈트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다행인 거는 이거였죠. 앞에서 뭔 얘기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however로 뒤집어요. however로 뒤집은 다음에 빈칸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서가 뒤에 있다. 이 뒷내용을 좀잘 읽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읽었는데도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무엇의 도움을 받자? 선택지의 도움을 받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문이 너무 어려우면 선택지를 좀 괜찮게 구성을 해 놓습니다. 선택지의 도움 잘 받아보시고, 내용 정리할게요. 과학과 민주주의가 공유하는 대표성의 원칙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항상 대안의 여지가 있다. 대표한다는 것은 단순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성은 주장이나 통치를 정당화하는 핵심 기반이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단순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대표성은 불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대표성은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다. 자,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독감. 이 독감의 상황을 갖다가 좀 대표해서 보여주고자 해요. 그랬을 때, 과학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가. 이 독감의 확진자 수로 대표할 것인가? 근데 독감의 확진자 수로만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는가? 그건

이 예시를 조금 더 이해를 도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려움 함께 하셨는데, 이 11번도 또 어려워요. 이건 심지어 소재조차 좀 생소한데, 단어도 어렵지요. 그치? 할수 있어. 다 우리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어렵더라도 연습이다. 지금 맞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안도에 좀 한숨을 쉬면서, 가자고 할수 있습니다. 자, 11번 넘어오셔서요. 이거는 한 현상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상을 딱 주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단서가 막 보이지가 않거든. 그냥 현상을 막 나열한 듯한 설명하는 듯한 설명문의 느낌이 강해. 이런 설명문에서 우리가 뭘또 찾아줘야 되냐면은 인과입니다. 인과. 그 현상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잡아주시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결과 쪽이거든요. 이 결과의 무게를 좀 주면서 빈칸에 대한 단서를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Differences in geology and climate. 아, 벌써 어렵네. 지질과 기후의 차이는. Geology, 지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땅의 성질, 토양의 성질을 가리키는 거거든. 근데 지질과 기후의 차이는요? Make soils in different regions. 다양한 지역의 토양을 갖다가 뭐 하게끔 하냐면, 지금 more or less capable of 라고 해서 더할수 있다, 덜할수 있다니까, 능력을 더 크게 만들거나 더 작게 만드는 거거든. 뭘할수 있네. Sustained agriculture, 지속 가능한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지질이라든지 기후라고 하는 것이 그 토양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잘할수 있는가? 아니면 잘할수 없는가를 갖다가 결정한다. 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렇구나. 근데 또 다행인 거는 두 번째 문장에서 찐 소재를 등장시켜요. 소재의 구체화가 일어난다고요. In particular, 특히 구체적으로라고 하면서 진짜 소재. 소재의 구체화가 일어나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특히 구체적으로. 자, 근데 이 다음 문장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The abundant rainfall and high weather and rains on the gentle slope of many tropical landscape. 여기서 한번 끊기죠, 그치? 그리고 동사됩니다. mean that, 의미합니다라고 하면서 문장이 여기에서 끝나요. 길고 긴 문장에서, 이 문장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또 핵심 잡기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자, 일단 앞에 주어 덩어리 한번 봅시다. 봤더니요, 이렇게 두 개의 명사 덩어리가 묶이는데, 뒤에 전치사 덩어리가 또 따라 붙고 있습니다. 직역을 한번 해보자면, 많은 열대 지형에서의 완만한 경사면에 풍부한 강우량과 높은 풍화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게 지금 주어입니다. 핵심만 잡아보면 어떤 얘들아? 일단 어느 지역인 것 같아? 열대 지역인 것 같아. 열대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 비가 많이 오고요. 풍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요 정도만 동그라미 치면 어떨까? 괜찮죠? 다시. 많은 열대 지형에 완만한 경사면이 있어요. 즉, 열대 지역에 있는 땅이야. 근데 거기에 비도 많이 옵니다. 풍부한 강우량, 그리고 높은 풍화 속도, 풍화도 높은 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럼 풍화가 뭡니까? 풍화는요, 암석이 어떤 햇빛이나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의 작용에 의해서 깎이고 분해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 몰랐어도, 얘가 뭔지 몰랐어도 답은 찾을 수 있었거든. 나온 김에 알아가면 물론 좋고, 어쨌든 풍부한 강우량과 높은 풍화 속도는 mean that,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After enough time, 충분한 시간,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글쎄, 이 빗물입니다. 근데 빗물이 어떤 빗물인가 봤더니, seeping into, 스며들었답니다. 땅에 스며들었대요. 땅 속에 스며든 빗물이 뭐 했어요? leaches out이라고 해서 침출시키다, 스며 나오게 하다. 아, 되게 어렵다. 근데 다 줬잖아요. 그치? 해석할 수 있잖아요. 침출시키는 거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요 해석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땅 속에 스며든 빗물이 스며 나오게 합니다. 빠져나오게 한다고. 무엇을? All of the nutrients. 아, 반가운 단어 나왔다. 이 단어 무게 있는 단어거든요. 잡아주셔야 됩니다. 거의 모든 영양분을 갖다가 빠져나오게 한대. 어디로부터? Both A and B, 병렬구조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어디로부터? The soil, 토양으로부터. 그리고 the weathered rocks beneath the soil, 토양 밑에 있는 그 풍화된 암석으로부터 거의 모든 영양분이 스며나오게끔, 빠져나오게끔 한다. 그럼 결국 이거네. 열대 지역에
비도 많이 오고

되었고요. 풍화도 빠른 속도로 일어나요. 그래서 땅 속에 스며든 빗물이 결국 뭐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땅에서 영양분이 빠져나가게끔 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길고 긴 문장, 어려운 문장에서 동그라미 치기로 핵심 잡아보았는데, 사실 동그라미 친 단어들만 따로 떼어놓고 보자면은 쉬운 단어들이거든요. 어려운 단어들 다 가지치기로 없애버리고 쉬운 단어들로 핵심 내용 조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 지역의 땅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토양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비도 많이 오고요. 풍화도 빠른 속도로 일어나요. 그치? 그래서 빗물이 땅 속에 스며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있었던 영양분이 스며 나오게끔, 빠져나가게끔 한다고요. 요런 얘기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치?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잘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once this happens,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금 내용이 또 넘어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치?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the lush vegetation, 울창한 vegetation이라고 해서 초목, 풀과 나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해설지에는 식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식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 집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울창한 식생은,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한 거잖아. 내용도 중요합니다. 또눈 크게 뜨고 봐주셔야 된다고요. 자, 이 울창한 식생은요, 본질적으로 feeds on itself라고 해서 feed on, 의존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의존하여 산답니다. 근데 feeds on itself가 문제 풀때딱 와닿는 표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되니? 또 뒤에 나오는 내용 덩어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울창한 식생, 식물 집단은 뭘 해야만 되냐면 retaining, 보존하는 거죠. recycling, 재활용하는 겁니다. 보존하고 재활용을 한답니다. nutrients 또 나왔네. 영양분을 갖다가 보존하고 재활용하며 살게 되는데, 이때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물려받은 겁니까? 오래전 풍화된 암석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다시 내용 뻗어나갔어요. 그치? 자, 이 토양에서 자라는 식생, 식물 집단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면, 오래전에 풍화된 암석이 영양분을 물려줬어. 이 영양분을 갖다가 잘 보존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지금 토양에 영양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암석이 막 빠른 속도로 풍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어. 그리기 편하게 나무 한 그루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 토양 속에서 암석이 풍화될 때 영양분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영양분을 갖다가 얘가 흡수를 한 거야. 영양분을 물려받은 거야. 그치? 그리고 이 물려받은 영양분을 계속 보존하고 재활용하는 방법만이 이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치? 아하, 여기에만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왜? 이 토양에는 더 이상 영양분이 남아있지 않거든. 왜? 비가 계속 와가지고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게끔 했거든. 그쵸? 괜찮습니다. 즉, 오래전에 암석이 풍화될 때 얘가 그 영양분을 물려받았어. 여기에만 의존해서 지금 이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토양에는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이 없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게끔 침출시켰거든. 그 얘기까지 지금 잘 오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as, 뭐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지역에 대부분의 영양분은요, reside,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not a, but b의 구조죠. 어디에 존재하지 않아요? 토양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in the plants themselves, 식물 그 자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방금 했던 얘기야, 그치? 토양에는 영양분이 더 이상 없고, 식물에만 영양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고유 식생이 사라져 버리면, so does, 뭐 또한 사라집니까?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soil, 토양의 생식 능력입니다. 토양의 생산력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토양에는 더 이상 영양분이 없어요. 이 식물, 식생 자체에만 영양분이 존재하는데, 만약
얘가 사라져 버리면은 더 이상 이 영양분을 가진 존재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니 결국 이 토양 자체도 생산력을 잃어버리겠구나. 그치? 얘가 사라지면 토양의 생산력도 당연히 사라지겠구나. 더 이상 토양에 남아있는 영양분이 없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좋습니다. Often too few nutrients remain to support either crops or livestock within decades of deforestation. 자, 아직 내용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흔하답니다. 흔한데 지금 few nutrient라고 했으니까 사실 거의 없다는 거거든. 언제? 우리 deforestation이라고 하는 건 얘가 산림을 조성하는 건데 de가 붙어서 반대 행위가 됐으니 산림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 산림을 파괴하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랬을 때 더 이상 농작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즉 살게 할 수 있는 영양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다고요. 왜? 지금 산림을 파괴했잖아. 식생을 없앴잖아. 이 나무 같은 걸 다 없애다 보니까 더 이상 토양은 생산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작물이나 가축을 살아가게 할 뒷받침할 영양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드디어 빈칸 문장까지 오셨어요. Nutrient poor tropical soils, 영양분이 부족한 열대 지역의 토양은요. 보여준답니다. The general rule, 일반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빈칸이라는 법칙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영양분이 부족한 열대지역의 토양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얘 보여주고 있어요. 그치? 식생은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어. 풍화된 암석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양분을 보존하고 재활용함으로써만 살아남을 수 있어. 왜? 토양에는 더 이상 영양분이 남아있지 않거든. 그래서 이 식생이 없어지면 토양도 더 이상 생산력을 가지지 못할 거야 라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 찾아서 또 선택지의 도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왔어요. Not all growth leads to change. 모든 성장이 변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약간 좀 말장난 같지? 아,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이거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모든 성장이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장이 변화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치? 2번 갈게요. Life, 생명체는 depends on, 의존하는데 recycling past life, 과거의 생명체를 재활용하는 것에 의존을 한답니다. 자, 뭔가 확 답이다 라는 느낌은 안 들었겠지만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체는 과거의 생명체를 재활용하는 것에 의존합니까? 맞지. 왜? 더 이상 토양에는 영양분이 없어요. 토양에 의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생명체, 이 식생이 가진 영양분을 계속 재활용하면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 나무가 자라요. 낙엽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집니다. 자, 그것이 다시 영양분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요. 그런 재활용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왜? 더 이상 토양에는 영양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 내용이 2번처럼 표현이 된 겁니다. 그치? 2번이 확 와닿지 않았더라면 3, 4, 5번을 소거시키는 방법도 고려를 해봤어야 됩니다. 3번이요. 농업은 번성합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는 곳에서 농업이 번성합니까? 지금 뿌리가 깊게 내려야 농업이 번성한다 이런 얘기 아니었으니까 탈락. 4번, 풍부한 식생은 항상 비옥한 토양을 나타냅니까? 완전 반대죠. 그치? 지금 식생, 풀과 나무가 잘 자란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토양이 비옥함을 나타냅니까? 아니죠. 지금 토양에 영양분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면서 식생이 살아남고 있었으니까 X입니다. 5번 갈게요. 토양은 항상 농업을 위한 풍부한 영양분을 지니고 있대. 항상 풍부한 영양분을 지니고 있어요. 아니, 더 이상 토양엔 남은 영양분이 없어요. 그치? 나머지 선택지를 소거시키는 방법도 고려를 해봤어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스윈트 정리하면 어떻게 가냐면은 요거는 현상이었죠. 이 현상을 설명문의 형식으로 쭉쭉 설명만 하고 있었어. 이 안에서 무엇을? 인과관계를. 자, 인과관계를 잘 살폈어야 하는데 특히 이 결과. 자,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많은 비가 영양분을 다 빠져나가게 해서 그 결과 식생은 자기 자신의 영양분에만 의존을 했었어야만 됐지요. 그치? 그 결과에 주목을 했어야 됐구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대 지역의 토양은 자연적으로 영양분이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식생이 자라며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이 토양에서 자라는 생명체인 식생이 과거에 풍화된 암석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양분을 보존하고 재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영양분이 부족한 열대 토양은 생명체는 과거 생명체의 재활용에 의존한다는 일반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열대 지역의 바나나 농장에서도 바나나 줄기를 이렇게 뺀 다음에 이걸 치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썩게 둡니다. 즉 과거의 바나나가 다음 바나나를 계속 먹여 살리는 거지. 그치? 그게 과거 생명체의 재활용에 의존을 하는 것이겠죠. 그치? 그 정도로 바나나 농장. 바나나 줄기, 요 예시를 떠올려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2번인데요. 요거는 함축, 의미, 추론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 쫙 나왔습니다. 얘도 지금 사실은 그냥 한 문장 전체인 거거든. 그래서 주제 찾으면 답이 보이는 문제였고요. 주제가 앞에 딱 하고 등장합니다. 그치? 앞에서 주제문 잡고요.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우리가 또 강약 조절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시간 관리 연습까지 같이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볼게요. Knowledge is power. 지식은 힘입니다. 그리고 one way to measure the amount of trust in a team. 그 팀에서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요. 뭐 하는 겁니까?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무엇을 들여다보면 그 팀에서 신뢰의 정도를 알 수가 있냐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가. 이 경우에는 신뢰가 낮은 거예요. 아니면 share openly. 공개적으로 공유하는가? 이 경우에는 신뢰가 높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 잡아주셨어야 됩니다. 어떤 팀에서 신뢰 정도를 측정하려면 뭘 살피면 된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있으면 신뢰가 낮은 것이고 공개적으로 공유하면 신뢰가 높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치? 정리 갑니다. 저 어떤 팀에서의 신뢰의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를 많이 하는 경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쵸? 자, 이 얘기를 다음 문장에서 또 반복을 해줄 겁니다. 자, 팀 리더들은요,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이 자기 팀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언제, 뭐 할 때겠습니까? 정보를 공유할 때겠죠. 그치? 구체적으로 그들이 privileged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밀 정보예요. 기밀 정보가 뭐예요? 정말 중요한 비밀 같은 정보지. 그 기밀 정보를 갖다가 팀이랑 공유할 때 팀을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치? 기밀 정보를 공유한다면 그 팀을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내용 한 개만 더 뻗어 나갈게요. 뭐 하고 있을 때? 기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이때 그 팀을 신뢰하고 있다는 높은 신뢰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제가 다 나왔거든. 이제 부연 설명만 붙여줄 겁니다. 자, 근데 이 부연 설명을 붙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치? 이 강약 조절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This could be. 이것은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어지는 문장에 could also be. 이것은 또한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it could even be. 이것은 심지어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자, could be의 구조로 예시가 쫙쫙쫙 붙습니다. 빠르게 읽어주셔야죠. 그치? 어떤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가의 예시라고요. 자,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this could be. 이거는 뭐일 수도 있냐면 sharing the team's finances. 팀의 재정을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the budget, 예산인데요. handed down from higher ups.
위로부터, 즉 상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팀이 뭐할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What they are working with,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where the priorities are,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They could also be, 이것은 또 어떤 상황일 수도 있냐면, competitive data, 경쟁사의 데이터라든지, customer trends, 고객의 트렌드, 동향에 관한 정보가 될수 있겠구나. 자, 이것은 널리 이용 가능하지만 거의 공유되지 않는 그러한 정보입니다. 이런 것까지 공유해주다니. 신뢰의 정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심지어 또 뭐일 수도 있겠냐면, 패스오는 전달하는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정보냐면, 다른 팀에 의해 공유된 정보,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다고요. 자, 이 내용 덩어리, 지금 슬라이드가 보여주고 있는 덩어리, could be, could also be, could even be의 구조를 통해서 상황의 예시였습니다.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연습해 주셨어야 된다고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밑줄 문장 등장합니다. In a meeting, 한 회의에서, anytime someone says, 누군가가 이러한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뭐라고 말합니까? This day is here라고 해서, 사실 딱 봤을 때, 직역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이런 말을 할 때, the atmosphere changes, 분위기가 변하는구나. 근데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떤 말? 지금 뒤에 나오는 걸쫙 보시면은, 결국,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보답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겠어? 내가 우리 팀 신뢰하니까 여기서 기밀 정보, 중요한 비밀 하나 공유할게. 그말 아니겠어? 그치? 그럼 여기에서 This day is here의 직역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서만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만 공유하는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쵸? 결국 뭐라고요? 내가 기밀 정보를 여기서 공유함으로써 높은 신뢰를 보여줄게. 나 신뢰하니까 중요한 정보 하나 공유해줄게. 요게 되는 거라고요. 그치? 좋습니다. 어쨌든요. 한 회의에서 누군가가 여기에서만 말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는 언제든지 The atmosphere changes. 분위기가 변화합니다. 자,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Whatever follows. 다음에 따르는 말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It's spoken in trust. 이거는 신뢰에 기반하여 말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반응을 합니다. The feeling of being trusted. 신뢰받는 느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어떤 행동으로 trustworthy behavior,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중요한 비밀 하나 공유해 줄게. 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우리 팀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군. 나도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보답하겠어. 가 되는 거라고요.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people begin to feel like 사람들은 이러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They are in the inner circle. The inner circle이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즉, 조직 내부의 핵심 집단. 아, 나도 이제 이 조직의 핵심 집단에 속하는 것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답니다. When, 뭐할 때? They receive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받을 때죠. 그치? 그들의 일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때, 언제보다 그들이 평소에 받는 것보다 more than의 비교급 구조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들이 평소에 받는 것보다 일이나 환경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때, 아, 나도 이제 이 조직의 핵심 집단에 속하게 되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그치? They start to see. 그들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How their work fits into는 딱 들어맞는 거니까. 어떻게 그들의 일이 들어맞는지. 어디에? The larger organizational whole, 더큰 조직 전체에 내 일이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결국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이제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도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조직 전체에 이렇게 들어맞는 일이구나. 신뢰를 받으니까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보답을 하고 이러한 생각도 갖길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그러면 This day is here. 나 여기에서만 말하는 거야. 지금 요거 가리킨다라고 했죠. 자, 근데 선택지가 굉장히 길어요. 이 선택지 분석에 시간 할애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I am setting boundaries out of caution, not out of trust. 내가 지금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야. Out of caution, 뭐 때문에? 신중함 때문에. 뭐 때문이 아니라 out of trust, 신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out of 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신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신중함 때문에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지. 지금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 나 여기 믿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 공유하는 거야? 였잖아요. 그치?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 이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I

0: this is way too sensitive to discuss openly right now. 그래서 지금 too 구문입니다. 자, 뭐 하기에?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 아 이거 너무 민감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민감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논의 못하겠어 라는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자, 너무 민감해서 공개적으로 논의 못해 이런 얘기 아니죠. 그치? 그것도 반대 상황 같습니다. 자, 3번 갈게요. I feel uncomfortable. 나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네요. What I about to say? Be about to 부정사는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말하려고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so forget it. 이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나 지금 말하려는 거 불편하니까 잊으세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쵸? 4번 갈게요. I'm unsure. 확신이 없답니다. If I should speak freely, 내가 자유롭게 말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So, 그래서 I will keep this vague. 나 이거 그냥 모호하게 남겨두겠답니다. 자, 확신이 없어서 vague, 모호하게 남겨주겠다? 이것도 아니지. 그럼 5번인가 봅니다. I will disclose,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자, close가 닫고 덮어두는 거예요. This는 그 반대 행위를 가리키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여는 거지. 드러내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sensitive information. 민감한 정보입니다. 우리 아까는 기밀정보라고 표현이 되었었는데 선택지에서는 sensitive information이라고도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자,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거예요.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무엇을 기반으로? Mutual trust.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요거네 그치? 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어요. 여러분 믿으니까 여기에서만 말하는 거예요가 되는 겁니다.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스윙트 정리 갑니다. 자 일단 앞에 주제문 꽉 잡아주셨어야 됩니다. 앞에 등장했던 주제문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길었지만 우리 강약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기억하십니까? 자 could be 이 표현의 반복을 통해서 상황의 예시를 나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읽어가는 연습해 주셨어야 되겠어요. 자, 정보 공유와 신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팀 내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정보를 얼마나 공유하는지를 보는 것이며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리더가 팀을 신뢰한다는 신호이다. 회의 중 팀이 신뢰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려면 리더가 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자,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의 직역은 이것은 여기서만 하는 말입니다. 였는데 그거 삼축음이 뭐였습니까? 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내가 너네 아끼니까 너네 믿으니까 너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번 체육대회에서 우승하면 글쎄 교장 선생님이 소고기 파티를 해주신대 하면 애들이 막 와 선생님이 우리를 믿으니까 저런 정보까지 공유를 해주셨겠구나. 그럼 체육대회를 더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겠어.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지문이었어요. 자, 구강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은 내 손으로 긍정주문 기억하시죠? 그치? 나를 삶의 중심에 놓고 오늘 하루도 주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윙트와 어휘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3강 어려운 질문들 참 많았습니다. 내용 정리 잘 해주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다가오는 4강도 열심히 풀어서 우리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기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함께 풀어볼 텐데요. 조금 길고 또 문제가 어렵다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실전 모의고사 2회 읽기 부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19번과 20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문제는 문맥을 파악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차라리, 게다가, 오히려, 반면에 라는 이 자주 나오는 부사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많은 기업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할인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인 마케팅을 활용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러한 전략, 여러분 뭔가요? 할인 마케팅 전략인 것이죠.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네, 이런 할인 마케팅 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또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 다음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자, 차라리, 게다가, 오히려, 반면에 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뒤에 있는 내용을 더 읽어봐야지만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할인 행사나 한정 기간 세일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할인 행사 이야기 나와 있고요. 또 한정 기간 세일, 어떤 기간을 정해서 어떤 기간에만 살 수 있게끔 세일을 하는 그런 것인데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한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런 할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고 뒤에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한다 라고 해서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되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뒷부분에서, 그죠? 하지만이 나오면서 뒷부분에서야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라리, 게다가, 오히려, 반면에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흐름을 받으면서 특히 강조하거나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요? 게다가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차라리 라고 하는 표현은 선택의 대안이나 비교 상황에서 보통 쓰는 표현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정답으로 체크했던 게다가는 앞 문장의 내용을 덧붙여서 더 강조하는 표현일 때, 강조해서 쓰고 싶을 때 게다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히려는 반대 상황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반면에는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상황에서 반면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게다가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안에서,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주제를 찾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할인 마케팅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하지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보통 이러한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하지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죠. 자,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제품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면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소비자들 중에는 품질에 대한 실망으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격을 좀 낮춰서 혹은 세일해서 이런 할인 마케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런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면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할인된 제품은 품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여러분, 소비자들은 품질보다 저렴한 가격에 관심이 많다? 아니죠. 그다음 행사나 마케팅도 필요하지만 제품의 품질 관리가 더 중요하다. 네, 역시 이 글의 주제 3번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 할인 마케팅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품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분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2번인데요. 자, 여러분 선택지를 보시면 이렇게 담을 쌓고 앞뒤를 재고 바람을 넣고 진땀을 흘리고 이런 표현들은 바로 관용 표현과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반드시 문제에서 꼭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관용 표현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보시면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개인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거나 감정을 털어놓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도 뭐뭐하는 사는 경우가 많아 혼자 우울함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가까운 사람과 어떻게 해서 우울함이나, 근데 여기에도 혼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혼자 우울함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심리 상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는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는 사실 뒷부분까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지만, 특히 가까운 사람과도 뭐뭐하는, 그래서 우울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앞뒤를 재고 진땀을 흘리고 담을 쌓고 바람을 넣고 중에 어떤 것이 적절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이런 담을 쌓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번의 정답은 담을 쌓다라고 하는 담을 쌓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요. 담을 쌓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거나 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절된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앞뒤를 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따지거나 계산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바람을 넣다,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드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진땀을 흘리다. 여러분, 땀을 흘리는데 진땀이라고 하는 거라서 곤란하거나 긴장된 상황에서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2번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울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리 상담 지원 사업으로 외로움을 겪는 사람이 줄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심리 상담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은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다음에 이는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겪는 사람이 줄고 있다라고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급격한 사회 변화로 여러분 어딘가요?
사회가 빠르게 변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한 감정을 느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혼자 우울함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3번, 2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떤 짧은 어떤 스피를 보면서 그 스피에서 나타나는 나의 심정을 우리가 등장인물의 심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서 유형 13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밑줄 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네, 작은 꽃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일단 읽어보고, 자, 등장인물의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대사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분위기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며칠 전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던 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다가 우연히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보게 되었다. 작은 틈을 비집고 피어난 작고 하얀 꽃이었다. 문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틈새에서 피어나 꿋꿋하게 자라는 모습이 내 모습처럼 보였다. 평소 같았으면 바쁘게 걸어가느라 보지 못했을 작은 꽃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러분, 문득 그 아주 그 작은 꽃을 보면서 이렇게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선 것도 꽃을 바라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다.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그 꽃이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약간 뭔가 감동을 받은 것 같지요. 뭔가 가슴에서 울림을 준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꽃을 왜 한참 바라봤느냐? 마치 내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한 것이죠. 묵묵하게 혼자 피어 있는 그 꽃을 보면서. 자, 그렇다면 나의 심정으로 우리가 가장 알맞은 것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걱정스럽다. 감동스럽다, 의심스럽다, 만족스럽다. 뭔가요? 네, 지금 우리가 내 모습처럼 아주 단단하게 그 아주 작은 꽃 피어 있다라고 했고, 큰 울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요? 정답은 감동스러운 것이죠. 보면서 감동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꽃은 작았지만 화려한 모습이었다. 맞나요, 여러분? 네. 작은 꽃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고 하얀 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틈새 피어나서 꿋꿋하게 자라는 모습이 내 모습처럼 보였다. 화려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는 꽃이 핀 것을 보고 급하게 지나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은 평소 같았으면 바쁘게 걸어가느라 보지 못했을 작은 꽃을 여러분 어떡하나요?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한참을 보고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작은 꽃을 보며 나와 닮았다고 느꼈다. 어디 있나요, 여러분? 마치 자라난 모습이 내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꽃은 사람들의 눈길이 잘 닿는 곳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여기 보시면 문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틈새에서 피어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부터 27번 문제는 우리가 매회 지금 풀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설명 잘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신문 기사의 제목에 자주 나오는 이런 비유 표현과 의성어, 의태어들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류스타 미나. 네. 건강 적신호로 스케줄 전면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신호라고 하는 것은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을 보시면 빨간불 어떤가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아주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은 전면 모두 다 취소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류스타 미나가 건강한 모습을 팬들에게 공개했나요? 아니죠. 자, 한류스타 미나가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여러분, 어떤가요? 네, 2번의 내용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입니다. 자, 불황 속에 웃는 중고 거래. 중고 시장 활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불황, 여러분, 이런 단어들 우리 읽기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불황,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거래, 우리 뭐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중고시장, 그러니까 중고거래를 하는 그 시장이 활활,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불이 잘 타는 모습이 보통 우리가 활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 잘 된다라는 상황에서 이런 활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불황 속,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덕분에 그 중고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고거래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불안해졌다. 아니죠. 여러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중고거래가 활발해졌다. 어떤가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정부 지원 확대, 출산율 반등, 기대감 솔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출산율이 반등을 하고 그 기대감이 아주 솔솔 기대할 수 있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나 시세가 떨어졌다가 오를 때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아주 솔솔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1번. 출산율이 쉽게 오르지 않아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네, 이 내용과 맞지 않지요. 그다음 출산율이 반등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여러분 아직 뭔가 반등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반등의 기대감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되는 정부의 지원에도 출산율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니죠. 반등 기대감이라고 했기도 조금씩 조금씩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는 소식에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어떤가요? 이 제목과 이 4번의 풀이가 아주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9번 문제는요, 빈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 조금 더 문장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질문하거나 발표를 하면서 실수할 때가 있다. 자, 그럴 때마다 다른 학생들이 웃거나 지적하면 말하는 사람은 위축되고 점점 입을 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 막 킥킥 웃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게 잘못됐어라고 하면 점점 뭔가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반대로 실수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환경에서는 말하는 사람도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자, 실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뭔가 결론을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

할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빈칸이 있고요. 자, 배움의 일부로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질문 발표하면서 실수하는 거 누구나도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보통 그럴 때 실수를 지적하고 계속해서 뭔가 웃거나 하게 되면 입을 열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실수를 하더라도 또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환경에서는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발표를 준비하는 배움의 일부로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아니죠? 실수를 줄이려는 배움의 일부로 보는 태도가, 네, 자연스럽지 않죠? 발표를 피하기보다 배움의 일부로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발표를 피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태도 속에서 더 자신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답 4번. 실수를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잘못처럼 느껴지게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실수가 배움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46번입니다. 46번과 47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굉장히 긴 지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플랫폼 조금 더 어려운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번 같은 경우에는 한 6급 정도, 5급 이상 수준의 학습자들이 이제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뒷부분에 갈수록 점점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선택을 정답을 이렇게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함께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그다음 47번은 이제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데, 필자의 인물의 태도 심정, 필자의 태도,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는 우리가 종합서 유형 13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자가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필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런 따라서나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다면 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필자의 태도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선택지 뒤에 나와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경고하는 것인지, 혹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또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뒷부분을 먼저 좀 보면서 이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플랫폼은 사용자의 검색 기록이나 클릭한 콘텐츠를 분석하여 그와 유사한 정보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보여준다. 이러한 알고리즘 나왔습니다. 정보를 빠르게 찾는 데 유용하지만 사용자가 다양한 시각을 접할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 특히 사용자가 기존에 가진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확증 편향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이 있는 이슈에서 상반된 의견을 접하지 못하게 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될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러한 편향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자유롭게 정보를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에 의해 제한된 정보만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 제공 플랫폼이 사용자의 선호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정보의 편향성이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이나 여론의

0: 여론의 분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런 알고리즘의 형태,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의 어떤 정보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확증 편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 있는 정보들의 그 정보들 외에는 약간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러한 편향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다음 이런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경고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선호 정보에 근거한 정보 편향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사용자들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다양한 정보를 접한다? 여러분, 아니죠.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는 이런 알고리즘이 정보를 빠르게 찾는데 유용하지만 사용자가 다양한 시각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진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확증 편향에 빠질 위험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접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 정보 편향 문제에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상반된 의견을 접하지 못하게 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될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러한 편향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사회적 갈등이 있는 이슈를 자주 접하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보시면 자유롭게 정보를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에 의한 제한된 정보만 소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정보 제공 플랫폼이 사용자의 선호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정보 편향성이 심화되어서 사회적 갈등이나 여론의 분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3번도 정답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이전 행동을 분석해 유사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윗글의 내용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기 문제들 뒷부분에 있는 내용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답노트 정리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세영입니다. 이번 시간 실전 모의고사 3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면서 특히나 메모 같은 것들을 같이 하면서 연습해 보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36강은요, 실전 모의고사 3회 첫 번째 시간인데요. 듣기 영역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우리가 인물과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또 누가 등장을 하고 또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림을 먼저 좀 볼까요? 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짐을 들고 택시 타는 곳에 있고요. 그다음에 2번 그림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공항에 가면 짐을 찾을 때 보는 장면입니다. 자, 그다음 3번은요, 여러분, 뭔가 남자와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면서 뭔가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 다음에 4번은 네, 공항에서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출구라고 해서 남자가 짐을 찾아서 나오는 상황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의 어떤 공통된 장소에서 주로 그림이 제시되기 때문에 아마도 짐을 찾고 이런 출구나 택시 타는 곳, 또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짐 찾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2: 조금 더 기다려 봐요.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근데 가방이 무슨 색이었죠?
1: 제 가방은 빨간색이에요.
0: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는데요. 자, 짐 찾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남자가 조금 더 기다려봐요.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근데 가방이 무슨 색이었죠? 네, 여자가 제 가방은 빨간색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흑백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인지는 잘 보이진 않지만 짐 찾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또 조금 가방이 무슨 색이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짐을 찾고 난 다음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쇼핑하는 것은 이 대화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적절한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지금 남자와 여자가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2번은 잠깐 쉬고 있는 것 같고요. 3번은 실내에서 이 기계 위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고 4번은 TV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달리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번, 2번, 3번, 4번의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원에 나와서 달리기를 하니까 훨씬 상쾌하지 않아요?
1: 네, 날씨도 좋고 따라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2: 그럼 조금 더 달리고 나서 쉴까요? 가다가 보면 벤치가 있을 거예요.
0: 네,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달리고 있지요. 자, 공원에 나와서 달리기를 하니까 훨씬 상쾌하지 않아요? 네, 날씨도 좋고 따라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라고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남자가 그럼 조금 더 달리고 나서 쉴까요? 우리 한번 쉽시다 라고 하는 거 제안하는데요. 가다가 보면 벤치가 있을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3번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에 나와서 달리기를 한다는 내용과 또 맞지 않지요. 둘이 달리기를 직접 하고 있는 것이니까 4번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그래프 도표 보는 문제인데요. 자, 제목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치의 변화, 순위의 변화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연도별 교통사고 수를

0: 1번, 2번에서 제시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종류에 대해서 3번, 4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1번은 증가하다가 감소했고 다시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 자, 그다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쭉 증가한 것도 아니고 쭉 감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교통사고의 종류에서도 이 3번은 무단횡단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4번은 졸음운전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1: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사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종류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면서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0: 네, 여러분, 남자가 2019년부터 24년까지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림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3번, 4번 중에 어떤 것인가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자, 교통사고 종류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졸음운전.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4번에서 졸음운전이 가장 50% 나타났고요. 그리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면서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자, 일단 응, 파란색도 괜찮아. 아니, 볼펜을 못 샀어. 응, 네가 먼저 쓰고 줘. 아니, 무슨 색인지 몰라. 네, 어떤 색깔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볼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수야, 볼펜 잠깐 빌려줄래?
1: 근데 파란색 볼펜밖에 없는데 괜찮아?
0: 네, 여러분, 여자가 민수야, 볼펜 잠깐 빌려줄래?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자가 근데 파란색 볼펜밖에 없는데 괜찮아?라고 했죠? 자, 이어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여자가 이어서 응, 파란색도 괜찮아. 여러분 어떤가요? 아주 자연스럽죠? 자, 응, 아니, 볼펜을 못 샀어. 2번. 좀 이상하죠? 그다음, 응, 네가 먼저 쓰고 줘라고 하는 거. 빌려줄래?라고 여자가 이야기했고 남자가 이거 파란색인데 쓸래? 괜찮아?라고 했는데 네가 먼저 쓰고 줘. 이상하지요? 자, 그다음에 아니 무슨 색인지 몰라. 이것도 역시나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네, 파란색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 자, 제가 전화해 볼게요. 오늘 버스가 일찍 왔어요. 같이 갈수 있어 다행이에요. 이번에는 늦는 사람이 없네요. 늦은 사람이 없네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수미 씨가 늦네요.
1: 그러게요. 한 번도 약속에 늦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0: 네, 여러분, 여자가 수미 씨가 늦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늦네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남자는 그러게요. 한 번도 약속에 늦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뭔가 늦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한번 늦으면 사람들이 좀 걱정하게 되지요. 자, 그랬을 때 한

0: 번도 약속에 늦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자, 여자가 할수 있는 말 제가 전화해 볼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왜 늦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니까 제가 전화해 볼게요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버스가 일찍 왔어요. 같이 갈수 있어 다행이에요. 이번에는 늦은 사람이 없네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내용과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 자, 다행히 빨리 할수 있겠어요. 아마 과제를 내주실 거예요. 벌써 선생님께 제출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2: 그러게요.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여자가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남자도 동의합니다. 그러게요.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혼자 하기 힘들다는 남자의 말에 여자가 할수 있는 말? 다행히 빨리 할수 있겠어요? 이상하지요? 아마 이미 과제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벌써 선생님께 제출한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런 말도 적절하지 않겠죠. 자, 그럼 우리 같이 하는 건 어때요? 네, 과제가 많고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같이 하자라는 대화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부터는요, 우리가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남자의 행동이 아니라 여자의 행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라마를 본다, 사과를 깎는다, 남자를 부른다, 이메일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민수야, 뭐해? 사과 깎아왔어. 같이 먹자.
2: 아, 좀 이따 주말 드라마 시작하잖아. 그거 기다리는 중이야.
1: 나도 봐야 되는데. 그럼 나 이메일 하나만 보내고 올게. 드라마 시작하면 불러줘.
2: 알았어, 누나. 빨리 다녀와.
0: 자, 여러분, 민수, 그리고 누나 나오는 걸 보니까요. 누나와 동생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여자가, 민수야, 뭐해? 사과 깎아왔어. 같이 먹자. 벌써 사과를 깎아서 왔습니다. 같이 먹자고 했는데, 좀 이따 주말 드라마 시작하잖아. 그거 기다리는 중이야. 그러니까 뭐 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민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자가, 나도 봐야 되는데, 그럼 나 이메일 하나만 보내고 올게. 드라마 시작하면 불러줘. 라고 이야기하고, 장소를 떠나겠지요. 자, 남자가, 알았어, 누나, 빨리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본다? 정답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과를 깎는다? 아니죠. 벌써 사과를 깎아서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남자를 부른다? 아니죠. 여러분, 이메일을 하나만 보내고 올게라고 여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자가 이메일을 보내러 가고 드라마를 시작하면 남자가 아마도 여자를 부를 것입니다. 누나, 드라마 시작했어. 이렇게 부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9번의 정답은 이메일을 보낸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사진을 찍는다, 한복을 입는다, 그다음에 자신의 한복을 고른다, 남자의 한복을 골라준다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지금 한복이라고 하는 키워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이라고 하는 키워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0: 신의 한복을 고른다는 것인지, 남자의 한복을 골라준다라고 하는 것인지, 약간 좀 헷갈리는 선택지가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누가,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 한복 어때요? 전 이걸로 입어보려고요. 사진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2: 예쁘네요. 저는 가게에 한복이 너무 많아서 뭐로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1: 그래요? 그럼 제가 골라줄게요.
2: 고마워요. 그럼 이쪽으로 와주세요.
0: 자, 여자와 남자가 한복을 입으러 간것 같습니다. 그쵸? 자, 여자가 이 한복 어때요? 전 이걸로 입어보려고요. 자, 여자는 이미 한복을 골라서, 아, 이걸로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예쁘네요. 남자도 보면서, 맞아요. 예뻐요. 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가게에 한복이 너무 많아서 뭐로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자는 한복을 고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고민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그래요? 그럼 제가 골라줄게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쁜 걸로 골라줄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 고마워요. 그럼 이쪽으로 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는다? 맞지 않지요? 그 다음에 한복을 입는다? 한복을 입어보려고 했지만, 남자가 한복을 고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골라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한복을 입는다? 아니고요. 자신의 한복을 고른다? 이미 골랐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 남자의 한복을 골라준다.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역시나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1번 사진을 고른다. 2번 홍보팀에 연락한다. 3번 남자에게 보고한다. 4번 세미나에 참석한다입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미나 씨, 우리 지난번 세미나 때 찍은 사진 받았어요? 홍보팀에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1: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홍보팀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겠습니다.
2: 좋아요. 그리고 통화할 때 사진 몇 장이 홍보 자료에 들어가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자, 남자와 여자, 뭐 회사에서 직장 동료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나 씨, 우리 지난번 세미나 때 찍은 사진 받았어요? 홍보팀에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홍보팀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겠습니다. 라고 여자가 이야기했고요. 자, 남자가 추가로 통화할 때 사진 몇 장이 홍보 자료에 들어가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자가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진을 고른다 아니지요? 홍보팀에 연락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미리 선택지를 읽어보고 핵심어, 자주 등장하는 핵심어들을 표시하고 또 들으면서 메모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날씨가 맑을 것이다. 여자는 혼자 가는 여행을 좋아한다. 주말에 책을 읽으려고 한다. 남자는 주말 내내 집에 있을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민수 씨, 이번 주말에도 캠핑 가요? 비가 온다고 하던데요.
2: 많이 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요.
1: 혼자 캠핑하면 심심하지 않아요? 저는 혼자서는 어디 잘 못 가겠더라고요.
2: 전 조용하고 여유로워서

0: 잘못 가겠더라고요. 전 조용하고 여유로워서 좋아해요. 이번에는 소설책 한권 들고 가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날씨가 맑을 것이다. 아니죠.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하던데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자는 혼자 가는 여행을 좋아하나요? 아닙니다. 어디 잘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남자는 주말에 책을 읽으려고 한다. 여러분, 소설책 한 권을 들고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다음 남자는 주말 내내 집에 있을 계획이다. 아니죠. 캠핑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3번의 정답은 남자는 주말에 책을 읽으려고 한다. 소설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마트는 오늘 9시 50분에 문을 닫는다. 자, 그다음에 오늘 행복마트의 생선은 오전에 다 판매되었다. 행복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은 평일과 주말이 다르다. 오늘 행복마트는 모든 상품을 30% 할인하여 판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마트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오늘도 행복마트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인 오늘은 평일보다 1시간 늦은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마지막 할인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선식품 코너에 모든 생선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은 밤 9시 50분까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여러분, 행복마트에서 나오는 안내 멘트였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마트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인 오늘은 평일보다 1시간 늦은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마지막 할인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신선식품 코너의 모든 생선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고요. 계산은 밤 9시 50분까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멘트였습니다. 자, 행복만트는 오늘 9시 50분에 문을 닫나요? 아닙니다. 9시 50분까지 계산을 맞춰 달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행복마트의 생선은 오전에 다 판매되었나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용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행복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은 평일과 주말이 다르다. 여러분, 평일보다 1시간 늦은 밤 10시에 문을 닫는다. 주말에는 10시에 문을 닫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든 상품을 30% 할인하나요? 아닙니다. 생선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수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러분, 17번입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자, 이 문제는 대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2: 수미 씨, 또 커피 마셔요?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커피 대신 물을 마시는 건 어때요?
1: 물은 특별한 맛이 안 나서 잘안 마시게 돼요.
2: 건강 생각해서 마시는 거죠. 수미 씨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0: 자, 남자와 여자가 이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남자가 수미 씨, 또 커피 마셔요?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커피 대신 물을 마시는 건 어때요? 네, 수미 씨가 커피를 좀 자주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으니까 물을 마시는 건 어때요? 라고 남자가 제안했고요. 여자가 물은 특별한 맛이

0: 만나서 잘안 마시게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남자가 건강을 생각해서 마시는 거죠. 수미 씨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럼 보통 우리가 커피 자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도 건강 생각해서 물을 마시는 거죠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물은 맛을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 여러분, 아니죠. 여자가 물은 특별한 맛이 안 나서 잘안 마시게 돼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1번은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볼 수가 없겠고요. 2번, 건강을 위해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여러분, 맞죠? 건강을 생각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수미 씨도 조금씩 이 커피 대신에 물을 드셔보세요. 물을 마시세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답은 2번, 남자의 중심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물은 여러 번 나눠서 마시는 게 좋다? 아니죠. 여러분, 그냥 물을 건강 생각해서 마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번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하루에 마실 물의 양을 정해놔야 한다? 아직 커피 대신 물을 마셔보라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루에 마실 물의 양을 정해놔야 한다? 이런 내용은 대화문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실전 모의고사 3회 듣기 영역에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또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풀어봤습니다. 자,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좀 쉬워 보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간혹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또 틀린 내용들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뭔가 새롭고 신선한 것을 도전해 보기에 늦은 때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원하면 언제나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 문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이자 환경운동가죠. 제인 폰다 씨가 말한 명언입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It's never too late to be happy. 한번 더 읽어볼까요? It's never too late to be happy. 자, 행복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뜻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복해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좋은 문장인데 과연 어떤 문법 요소가 쓰였기에 이 문장이 그렇게 해석되는 걸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볼 문법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oo late to be happy. Too late to be happy.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사실 이거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뭐 학원에서 아니면 많은 교재에서 한 번쯤은 만난 적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먼저 앞에 too가 들어가요. 이 too는 too죠. 너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too가 쓰이는데 이 too는 그냥 to예요.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붙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지막 그 t 그리고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역시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요 to 부정사 우리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것을 좀 활용하는 표현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너무 형용사 해서 이 to 부정사에서 말하는 동작을 내가 할 수가 없다란 뜻으로서 부정의 의미로서 이 표현이 해석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만큼 우리가 조금 이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분명히 오해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해서 오늘의 연습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쉬운 거를 준비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It is too cold to go outside. It is too cold to go outside. 참고로 이거를 우리나라 말의 뜻, 지금 제가 적어놓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가 없다. 요거에 꼭 딱 그대로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그 영어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 순서대로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It is too cold. 너무 추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너무 추워요. To go outside, 밖에 나가기에요. 이 정도로만 해석해 주셔도 사실은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못 나가겠다,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읽고 꼭 그 우리말 뜻을 너무 추워서 나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와 같이 해석하실 어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요, 밖에 나가기에요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팁이에요. 이거 참고해서 다음 문장도 우리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와, 이런 날 우리가 그냥 거의 매일 하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m too tired to work anymore. 한번 더 시작! I'm too tired to work anymore. 자, 이거를 읽고 우리나라 말의 어순에 딱 맞게 나는 너무 피곤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어 문장 읽으시면서 I'm too tired. 나는 너무 피곤해요. 뭐 하기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To work anymore. 더 이상 일하기에. 난 너무 피곤해요. 더 일하기에. 정도로서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을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이런 자연스러운 해석 방법에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초점 맞춰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 자,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It's never too late to be happy 라고 적혀있죠. 자, 먼저 It's never too late. 절대로 너무 늦은 때라는 없다는 거죠. 절대로 너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겁니까? To be happy. 행복해지기에.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오늘부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뭐랄까요?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을 잃지 말자고요. 라는 굉장히 문장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긍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오늘의 문장이었습니다. 이 안에 사용된 too late to be happy.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해주면 되는지 여기에 집중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들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아, 이 책은 내 가방에 넣기에 너무 커요. 책을 내가 찾는데 내 가방은 요만한데 책은 이만한 거예요. 너무 커. 이거 어떻게 말할까?

사실 이렇게 되면요, 주어를 뭘로 가져가야 되지? 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 책, 이 책을 주어로 삼아보도록 하자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책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니까. 자, 해서 this book is 이 책은요, 이 책은요. 자, 어떤 거예요?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니까 to 붙여서 too big 이렇게 이어가 주시면 돼요. This book is too big. This book is too big. 이 책은 너무 커요. 그리고 나서 뭐 하기에 큰지를 말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서 우리가 영작을 해줘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투투 용법을 쉽게 쉽게 문장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too big, 너무 커요. 뭐 하기에? To fit, to fit. 사이즈 맞게 넣기에. 사이즈 맞게 넣기에. To fit으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어디에 넣는 겁니까? 이게 마지막에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In my bag, in my bag. 문장이 완성됐죠. 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영어 문장 자체 보면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나름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두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his book is too big to fit in my bag. 한번 더. 시작. This book is too big to fit in my bag. 좋아요. 한 문장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우리 계획이 적중했는지, 계획대로 됐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성급해요. 이거 좀 뭐랄까요? 영화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인공들이 편 먹고서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막 이제 막 그거를 잘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제 겪어요. 그리고서는 와 성공한 것 같아. 그럴 때 누군가 한마디가 꼭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직 일러. 아직 성급히 판단하기는 일러.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It's too early. 너무 이른 거예요. 너무 일러요. 뭐 하기에? 판단하기에. 자, 판단하다. 이때 동사 tell 쓸게요. tell이 말하다가 아니라 판단하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It's too early to tell. 판단하기에 너무 일러요. 그렇죠? 뭘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 계획이 적중했는지 아닌지. 자, 뭐뭐인지 아닌지 if를 쓰고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적중했다. 이런 식으로. Our plan has worked. Our plan has worked. 문장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s too early to tell if our plan has worked.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의 메시지, 정말 그 의미가 뜻깊은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해지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린 동안 아까 배웠던 자세 복습하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you might as well 이라는 표현입니다. He might as well, she might as well, they might as well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영어 표현이에요. 차라리 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혹시 모르셨었죠? 차라리 you might as well. 제가 아까 전에 if you want more twist, you might as well thread the arm throug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더 깊은 스트레칭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안고 계시지 말고 thread the arm through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차라리 어떻게 차라리 뭐뭐 하지 그래 이렇게 할 때 you might as well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화문 보시면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화문 보러 갈게요.
1: I'm so hungry I can't concentrate. So eat something. No, I'm doing this intermittent fasting thing. You might as well just eat and work efficiently.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1: I'm so hungry I can't concentrate.
0: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eat something. 그럼 뭐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 No, I'm doing this intermittent fasting thing까지
0: 얘기를 했어요. 아, 싫어요. 안 돼요.
1: I'm doing this intermittent.

0: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간헐적 단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Intermittent fasting. thing까지 붙였습니다. thing.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인가 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 뭔가 그거 아무튼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Oh, well, you might as well just eat.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You might as well just eat. 그냥 차라리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You might as well just eat and work efficiently.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Efficiently, 효율적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드시고 일하시는 게좀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w is he getting to Boston from New York? He's taking the train. It's a waste of money. I agree. He might as well have taken the bus. It's so much cheaper. That's what I told him. Bus and train both take about 5 hours.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How is he getting to Boston? 어떻게 보스턴으로 가고 있니에요? So how is he getting to Boston? 어디서? From New York.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He's taking the train. Taking the train. 기차를 탄대요, 글쎄. He's taking the train. It's a waste of money. Waste. 낭비라는 뜻이죠. 완전 돈 낭비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t's a waste of money. 이러니까. I agree. 나도 동의를 합니다. He might as well have taken the bus. 오늘의 표현 나왔죠. He might as well have taken the bus. 차라리, 버스를 타지 그랬어요. He might as well. 이렇게 왜 버스를 안 타고? It's so much cheaper. 훨씬 더 저렴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That's what I told him. 그게 내가 딱 걔한테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That's what I told him. Bus and train both take about 5 hours. 버스나 기차나 둘다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왜 그렇게 비싼 기차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화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you might as well, he might as well 이런 표현 배워봤습니다. 마무리할게요. So we did a spinal twist with our butts on the floor. Seated spinal twist. Great job. Next time we will do a forward fold but with a bent leg. That's also seated. 그래서 오늘 우리 앉아서 하는 척추 트위스트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리 접어 전굴이라는 자세 할 겁니다. 역시 바닥에서 하는 자세이고요. 영어 표현 you might as well 차라리란 뜻이었어요. you 뿐만이 아니라 he might as well, she might as well, I might as well 이렇게 다 넣어서 쓸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볼 때까지 맛있는 거잘 챙겨 드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Eat well, okay? Bye.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 김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 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 김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진행자가 해발 몇 미터를 걷고 있다고 하는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지 곧 숫자 캐치 해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1: Residents of the island greet travelers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do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Mate.
1: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I can walk just fine.

0: even at 3,800 meters above sea level.
1: 네, 캐치캐치 잘하셨어요. 3,800 meters, 해발 3,800m, 거기까지 그런 높이에서 걷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Alright,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내가 섬을 둘러보는 동안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현지인들의 말은요, 여행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좀 길죠, 여러분. 자, 과연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이어서서 들리게 되는지 집중해서 들어봅니다.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1: 네, 잘 캐치하셨죠? 자, 그럼 뜻 함께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자, 내가 섬을 둘러보는 동안 그가 저와 동행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모습 보이셨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때때로 현지인들의 말이요, 여행객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전체 문장 속에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들었고 내용 파악이 되셨는데, 자, 이번엔 자막 보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0: Residents of the island greet travelers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do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3: 맞대.
0: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I can walk just fine, even at 3,800 meters above sea level.
1: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time? All right, let's give it a shot. 첫 번째 listening point입니다.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또박또박 발음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말할 때 들리는 소리는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이렇게 들리거든요. While이 빨리 발음되는 경우 while 이런 식으로 훅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While I, while 그리고 뭐뭐 동안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접속사 그리고 주어동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접속사 인칭대명사는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예요. 그래서 덩어리 청크로 연결돼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While I look around에서도 look의 크 자음 around의 모음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look around 그리고 island 앞에 I 앞에 더는 D로 아시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네, Google listening 2,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고, Google listening 3,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There you go. 자, 문장에서도 give a shot.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He, 붙여서 발음하시고요. Come, 이 부분에 강세 있어서 he accompanies 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기입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기능어 뽑아보세요. 내용어에 힘을 준다라는 준비를 하시고, the words of the local, 로컬 아니고 local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can be a big comfort. come, 이 부분에 강세 주시고요. 전치사 for는 약하게 comfort for travelers 강세 주시면서 억양 느끼면서 연습해 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words of the local

0: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너무 길죠? 그래도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to.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네, 잘하고 계십니다. Google listening 3.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네, 잘하셨어요. 문장에서도 give a shot.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0: 비교 잘 하시면서 들었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Residents of the island, 섬의 거주자들, 사는 사람들이죠. Blank travelers, 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greet이라는 동사죠. 반기다, 뭐 맞이하다, 환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행객들을 환영하는데 어떤 여행객들? Who traveled for 3 hours. Blank from 우로제스입니다. 빈칸 두 번째 들어갈 말들이 by boat, 배로라고 말하게 되는데 전치사 by 뒤에 교통,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붙여서 말을 하면 뭐뭐로, 배로, 자동차로, 뭐 버스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죠.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ros. 우로에서 배로 3시간 여행 온 그 여행객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제가 섬을 둘러보는 동안 he blank me. 앞에서 연습하셨죠? 들어갈 한 단어 accompanies. 강세가 come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를 받지 않은 어가 he와 연결되어져서 he accompanies me. He accompanies me. 이렇게 들리셨을 거예요. 의미는요. 동행하다, 동반하다. 섬을 제가 둘러보는 동안 그가 저와 동행을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Blank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했는데 빈칸에 at times 때때로 말 누구의 말 현지인들의 말이 어떻게 될 수 있대요 can be a big comfort 위안이 될 수 있대요 아주 큰 위안 누구에게 for travelers 여행객들에게요 I can walk just fine 저 잘 걸을 수 있어요 잘 아무렇지 않습니다 뭐뭐조차에서도 even at 3,800 meters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above sea level 해서 여기 해발을 뜻하죠. 해발 3,800m에서조차도 저는 잘 괜찮게 걸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Residents of the island greet travelers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ro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3: 맞대.
2: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I can walk just fine, even at 3,800 meters above sea level.
0: Well, how was the story? Hope you guys understood by now. Don't forget to review, please.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Study versus learn.

study versus learn. study 그리고 learn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정확히 뭘까요? Let's find out. 네, study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외래어로도 study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어 발음이 아니에요. 영어 발음은 이음절로 sta 그래서 stu까지 같이 연결을 하셔야 돼요. study study study. Okay? 그래서 강세가 첫 음절에 들어갑니다. study, study. 공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study는 책을 읽거나 사실 관계를 암기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배우기 위한 뭔가 과정의 일환을 study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Okay, so study often means to learn something academically, especially through books or some sort of curriculu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Study가 아니고요. Study. 공부하다. Stud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학부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어. 그래서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What about you? What did you study? I studied linguistics and communications. Okay? 그래서 여기서는 study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학부에서 뭐를 공부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교육적인 거는 study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Have to. Have to라고 할 때는 뭔가 해야 해. I have to study. 나는 공부를 해야 해. 자, 뭐를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내일 시험 보는 것 공부를 해야 해.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Sorry, I can't go out.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Okay, study abroad. 무슨 말이죠? 네, 이거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학이겠죠? 너는 외국에서 공부한 적 있어?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Very good.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다음은 learn으로 넘어갈게요. 네, learn. 여기서는 중간에 R 발음, 그리고 앞에 L 발음도 있죠. 그래서 learn. 그래서 R까지 가실 때는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learn. 아닙니다. Okay? learn. learn. Very good. Okay. learn.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때 learn라고 합니다. So more than like studying with books, it's about acquiring knowledge, okay? 그리고 공부나 연습을 통해서 얻은 그런 배움의 결과를 또 learn이라고 또 합니다. Okay, so learn is used not just in academics, but in all aspects of life, whenever you are acquiring something new.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Learn. 배우다. Lear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나는 아버지께 수영하는 법을 배웠어.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그래서 특히나 이런 뭔가

뭔가 스포츠 아니면 어떤 다른 기술, 꼭 공부 아니라도 이런 거 뭐를 배웠을 때, 습득했을 때 그런 거를 learn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Oh boy, 이런 거는 감탄사처럼. 오, 이런, 넌 아직 배울 게 많구나.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보다는 뭔가 인생 교육이죠.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네, 이 문장은 약간 나때 말이야, 그쵸? 너는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거야. 그럴 때 이것도 뭔가 인생 교육. 꼭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런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learn.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study는 공부하다. 그렇죠? 뭔가 느낌이 책이나 교재랑 책상에다 앉아서 이렇게 막 교육적인 거,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study라고 하고요. 그리고 learn은 배우다. learn은 좀더 자유롭죠? 그래서 물론 공부도 learn 사용해도 돼요. Like, I'm learning English. 괜찮아요. 근데 뭔가 좀 앉아서 공부를 하다. 이럴 때는 stud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earn 같은 경우는 교육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뭔가 인생 교육 그리고 뭐 지식 그리고 꼭 기술 다양하게 뭔가 learn 할수 있어요. 오케이? Okay? So study 그리고 learn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Great work,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검진 관련된 이야기 이제 이어가 볼 텐데요. 건강검진의 목적에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기본적인 단어들과 표현들을 갖고 문장 연습을 좀 해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검사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내시경 쪽으로 가면 이제 사진을 찍는다든가 약간 이런 쪽의 단어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스캔이란 단어라든가 오늘은 이제 기본 검사 쪽이다 보니까 measured, checked 약간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뭔가 좀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말들 혹은 뭐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혈액 검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있죠? 테스트란 단어도 좀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기본 검사 얘기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신체의 어떤 그 신장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시력 검사, 청력 검사

뭐 다죠? 자, 그거부터 해볼게요. 측정이란 단어가 있고 검사란 단어가 있는데 뭐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measure인데 measure 그러면 검사하다란 동사니까 내가 재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측정을 받는 거고 그래서 get 동사를 넣었으니까

0: measured.
1: 이 단어를 바꿔서 weight로 바꿔주면 체중이 되겠죠? Get one's weight measured. 이것도 들어볼게요.
0: Get one's weight measured. Get one's weight measured.
1: 자, 그래서 실제 키와 체중은 수치로 이렇게 측정을 많이 하니까 measured 이렇게 많이 쓰고 시력은 또 쓰는 단어가 measured 써도 상관없는데 이건 약간 수치나 무게 이런 어떤 수치 환산을 할 때 많이 나오고 시력 검사는 check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Get one's eyesight checked. 살짝 다르죠? 단어가. Measure에서 이건 checked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시력이나 청력은 checked라고 많이 합니다. Get one's eyesight checked. 자, 시력 검사도 받았다 할 때 들어보세요.
0: Get one's eyesight checked. Get one's eyesight checked.
1: 자, 그래서 기본 검사 중에 정말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신체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 가장 먼저 키와 체중 측정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요. 내가 내 키와 내 체중, my height and weight을 measured 받았다. I first, 가장 먼저니까 여기죠. I first, 자, 요 자리 위치 보세요. First의 위치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요. 어순이.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간단하죠? 임팩트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0: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1: 오케이. 자, 기본적인 검사에다 이제 추가 기본 검사들. 혈압 측정, 혈액 검사, 혈액 샘플 채취. 그렇죠? 여기까지 먼저 해 볼까요? 혈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blood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겠죠? blood. 혈압이니까 이건 pressure란 말도 같이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걸 또 측정하는 거니까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여긴 measured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Get one's blood pressure measured 해도 되고 checked 해도 되고요. 자, 혈압을 측정하다 혹은 혈압을 측정받다. 자, 영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자, 이거 들어볼게요.
0: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1: 혈압 측정을 받고 혈액 검사는 이제 검사란 단어가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테스트란 단어가 나올 텐데 blood 중간에 뭐가 살짝 들어가요. blood sample test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요 샘플이란 건 혈액 표본이죠. 그거를 표본을 이제 받아서 검사라는 거죠. blood sample test. blood sample test. 다시 한번요.
0: blood sample test. blood sample test.
1: very good. 그다음에 혈액 샘플을 채취하다라는 말도 이제 샘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taken. 이게 단어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장의 배열이나 어순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저쪽에서 나의 혈액을 채취해 가다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기능을 하는 동사입니다. I had my blood sample taken.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혈액 검사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혈액 샘플을 그쪽에서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I had my blood sample taken. 그렇게 문장이 될 때는 과거 시제로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원형 동사 have로 갈게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들어보세요.
0: Have a blood sample taken. Have a blood sample taken.
1: Very good. 자, 그럼 혈액 쪽의 검사들인데 난 혈압 측정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아까 blood pressure measured 혹은 checked 하면 되겠죠? I를 주로 I also 특정도니까 also 넣어주고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measured. 둘 다 가능해요? 자, 들어보세요.
0: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1: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혈액 검사가 있으면 이제 소변 검사도 있죠. 소변 검사 요 단어는 잘 알아두시면 좋죠. Urine이라고 합니다. Urine. 자, 저거 잘 읽어볼게요. 노란색 여기만 칠해져 있죠. Urine. 다시요. Urine sample checked. Urine sample test. 그죠? Urine sample test. 뭔가 내가 소변 검사를 받았다고 할 때 요 테스트 단어. Urine sample test. 들어볼게요.
0: Urine sample test. Urine sample test.
1: 자, 그럼 폐활량은 폐는 lung이고요. capac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폐의 능력을 검사받는 거죠. lung capacity test. 다시 한번 lung capacity test. 한 번 더 lung capacity test. 들어볼게요.
0: lung capacity test. lung capacity test.
1: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청력 검사는 아까 eyesight가 시력이었다면 청력은 그냥 hearing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hearing. Hearing test. I also got a

0: Hearing test. I also got a hearing test. 그쵸? 이거 띵 울려서 이제 들리는지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자, 들어볼게요.
1: Hearing test. Hearing test.
0: 자, 문장이 나올게요. 나는 소변 검사와 폐활량 검사도 받았어. 자, 검사 받은 거니까 테스트를 이제 받다는 get이에요, 이것도. 테스트 받다 할 때. 그러니까 get의 과거 I got. 도 받았다니까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하면 되겠죠. 두 가지 검사를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자,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 이게 모음 철자인데 왜 이게 언이 아니고 어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자, 요거는 철자상으로는 유인데 읽을 때 유로 읽죠? urine. 그래서 유 발음은 모음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반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절대 언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럴 땐 그냥 어예요. 모음이 아니에요. 보이기에는 모음처럼 철자가 보이지만 실제 읽을 땐 유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어예요, 엽니다. A urine sample. 이해되셨죠?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관사는 어쨌든 빼먹으면 안 됩니다. 들어볼게요.
1: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0: Very nice.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하는 기본적인 검사들이었죠? 키나 체중부터 시작해서 혈액에, 혈액검사, 소변검사, 거기다가 이런 검사들까지. 자, 키를 측정하다. measured란 단어. get one's height measured. 한번 더요. get one's h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1: Get one's height measured. Get one's height measured.
0: 다음에. 혈압 측정. 혈압. blood pressure였었죠?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먼저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얘하고 얘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0: 자,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폐 lung capacity test. 폐활량 검사. lung capacity test. 들어볼게요.
1: Lung capacity test. Lung capacity test.
0: 여기 강세 들어갑니다. capacity.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검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단어 정리하면서 영작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신체 내부를 사진 찍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방송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 언제든지 홈페이지 와서 무료로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천사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볼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요청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help me?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요 표현 한번 뽑아봤어요. 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an you help me? 동사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핵심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요청할 때 뭐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죠? 그렇죠, 바로 Can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요청하고 싶어요. 어떻게 동사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0: 있죠? 그죠? 돕다라는 help를 넣어서 Can you help me?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뒤에 동사 넣어주세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그 행동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라는 부탁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동사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제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상을 차리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et the tab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테이블 세팅하다 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제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요청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해서 제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음 포인트 하나, help me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help m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니까 이 발음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어우 무거워,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떠한 것을 옮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move라는 동사를 쓰죠. 그리고 가구는 furniture 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help me? 하고 나서 그쵸, 바로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뭐 소파라든지 침대 얘기를 할 때 bed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여러분이 또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 과일 깎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떤 껍질을 벗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 peel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요, 과일을 깎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peel 하고 나서 fruit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일 깎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 Can you help me peel fruit?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peel fruit?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peel fruit?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과일 깎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요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병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병이 여러분 꽉 껴가지고 막 이렇게 열리지 않을 때 병 따는 거, 병 여는 거 라고 해서 그 유리병을 여러분이 ja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우 이게 뚜껑이 꽉 껴갖고 안 열리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해서 어우 병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도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그때 뭐가 잘 안 될 때, 혹은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그것 좀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요청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Can you help me? 동사를 통해서 그 동작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Can you help me peel fruits? Can you help me peel fruits?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0: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문장을 좀 더 길게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바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되게 상 차릴 때는 엄마를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쵸? 그럴 때 야, 엄마가 지금 상 차리고 있잖니? 엄마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까지는 항상 내가 뭘 행동하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특정 다른 대상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요, Can you help? 대상,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하고 있잖니? 엄마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 Can you help your mother? 하고 나서 set the table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거나 혹은 특정 대상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help your mother set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해서 Can you help 대상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특정 대상이 동작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하게 응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죠? 그쵸? 바로 Can I help you?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쵸? 그 뒤에다가 동사를 넣으면은 제가 당신 그거 하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n I help you? 하고 나서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가구 옮기시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얘기는 그쵸? Can I help you? 동사를 통해서 그거 하는 것 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elp you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Can I help you? 동사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아우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help me?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안녕하세요.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네, 바로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 딱 한 문장만으로 다시 도전해보고 행복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올려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출발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도전이 있어야, 그렇죠, 마음가짐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얼만큼 아는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kay, are you ready for th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노력해 보셨나요? 시도해 보셨나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smash hit, 엄청난 히트를 한 영화들은

대부분 속편 제작이 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은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후속편을 지금, 그렇죠? 그것으로서 새로운 영화를 그 후속편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하고 있는 중이다는 이미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ing가 나올 테고요. 그거 말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걸 잘 보시면 되겠어요. 뭐뭐로서라고 할 때요. 자격이나 어떤, 그렇죠? 무엇인가 성격을 부여해서 이런 상황으로서 이런 내용을 하나로 정리할 때 쓰는 표현. 영어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뭔가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as. 자, 그러면 이거의 예를 가지고 한번 실제 확인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테니까요. You'll be able to understand more with simple examples.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얘가 제일 짧죠? 으로, 뭐뭐로서 다 해서 후속편으로서, 예비가수로서 이거 다 줄인 거 일부러요. 뒤에 맨 끝에처럼 로서를 쓰셔도 되고요. 친구로서. 자, 알고 계신 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as 다음에 대상만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후속편으로, 물론 후속편이란 말이 어려운 단어도 있고 쉬운 단어도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equel이란 단어. S-E-Q-U-E-L. sequel. 우리가 sequel 하잖아요. 그게 sequel이 정확한 발음인데 그 단어를 쓰셔도 되고요. 구어체선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follow up이란 단어를 씁니다. 뭔가 앞에 나오면 걔를 따라서 뒤로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follow up 하면은 앞에 어를 쓰면은요. follow hyphen up. 그러면 그게 후속편, 이어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s a follow up. 아시겠죠? as a follow up. 그 다음에 예비 가수로서, 가수가 뭐예요? singer. 그런데 보조 가수, 예비 가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옆에서 누가 노래 부를 때, 그렇죠? 뒤에서, 예, back vocal. 코러스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바로 여기 나온 backup singer라고 합니다. As a backup singer. As a backup singer. 자, 한 팀으로서 as a team. 어렵지 않습니다. As a team. 친구로서 as a friend. As a friend.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어떤 문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야, 내가 친구로서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As a friend, I'm helping you now.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팀으로서 우리는 일하고 있는 거라니까. We're working as a team. 그러니까 튀지 말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뭐 backup singer로서 나는 열심히, 예, 나의 삶에 만족한다. 이런 거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바로 한번 네 가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turn time이죠? Okay, ready? 후속편으로 sequels도 되고요. Your turn! 맞습니다. As a follow-up. 강조하시려면 as a처럼 발음하셔도 돼요. As a follow-up. As a follow-up. 됐죠? 두 번째, 예비 가수로 singer. Your turn. 맞습니다. As a backup singer. 그래서 됐고요. 한 팀으로서 라고 할 때는요. Your turn as a team. 자, 그 다음에 친구로서 두 개 쉽죠? 맞습니다. Your turn. 이게 느낌을 잡으셔야지 글자를 F-R-I-E-N-D. 이거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as a friend. 친구로서 말이야. 도와주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의 뒤에 말이 나올 걸 예상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as a friend. 됐죠? 자, 요거 한번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the next round. Step 2. 감독은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있어. 옛날에 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만들고 있다니까 making. 감독이니까 the director is making. 어렵지 않죠? The director is 줄여서 the director's making. 뭘 만드는 거예요? A new film. 아시겠죠? A new film. 됐죠? 뭐로 써요? As a 뒤에 후속편이니까 follow up. As a follow up. 아니면 as a sequel. S-E-Q-U-E-L. Sequel 하셔도 돼요. 그게 어려운 단어. 이게 구어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So the the director, not the producer. The director is making a new film as a follow 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앨범에 보조가수로 참여했어요. 자, 이 앨범에 참여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물론 뭐 participate라는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앨범에 같이 일을 했다라는 느낌으로 worked 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I worked on. I worked on. 그래서 on this album. I worked on this album. I worked on this project.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뭐로 써요? As a backup singer. As a backup singer. I worked on this album as a backup singer.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팀으로 등정했어요. 다 올라간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 등정하다 어렵지만 올라가는 거. climb이죠, climb. 그래서 we climbed.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뭐라 부를까요? Mount Everest라고 부릅니다. We climbed Mount Everest.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I 앞에 MT라고 쓰면은 얘는 Mount, Mountain을 줄여서 Mount라고 합니다. 그래서 Mount Everest.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제일 높다 해서 Ever, EST가 붙어서 이름이 된 거죠. Everest. 그쵸? 그 다음에 바로 As a Team.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Everest Mountain. 이렇게 길게 쓰죠? 상관없는데 그냥 보통은 Mount Everest 이렇게 많이 씁니다. 됐죠, 여러분? 자, 오늘 나왔던 문장 두 가지 방법으로 한 문장이잖아요. 딱 하나 연습해 보세요. Try it again.

When he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그 감독이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래? 나그 전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The director's making a new film as a follow-up. 그쵸? As a follow-up. 그랬더니 Really? I really enjoy. 할때 그거죠. I enjoy the previous one. 바로 그 앞에 나왔던 거. 예, 우리가 And the previous one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내가 정말로 즐겼었는데 기대된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ebse.co.kr. 여러분 마음도 나눠주시고 주의 추천도 한번 해주시고요. 제 강의 말고도 훌륭하신 다른 선생님 것도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s a lot.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Until next time,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0: 책임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니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신호등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Beige 분영어. 진아킴의 Go! Let's s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아만타니 섬은요, 잉카 문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용상 전체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In order to continue the Inca civilization,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0: 네, 잘 들리셨어요? 잉카 문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0: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그의 흰머리는 나이를 나타낸다. 여러분들 감은 오시겠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감사한 마음에서, 또 미안한 마음에서 한 번 더 쳐다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을 문장 속에서 이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잘 캐치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2.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0: 캐치 하셨나요? Good job.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그것은, 즉 그것이 당나귀예요. 당나귀는요, 흰머리의 농부에게 소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연세가 지긋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그는 한 번 더 쳐다보고 감사한 마음에서 또 미안한 마음에서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되셨겠죠? 자, 이번엔 그럼 자막을 보면서 본인이 놓친 부분 있죠, 여러분? 그리고 잘못 들은 부분 있을 거예요.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In order to continue the Inca civilization,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Whose gray hair shows. 다 중요한 내용이죠? Sign, age. 더와 of만 기는 거예요. 자, 강세 다 주시면서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자, sign of age 발음하실 때 들리는 소리가 sign of age 이렇게 들리죠. sign의 은 소리가 자음, of의 어 모음, 연음현상 sign of. V, 철자는 F지만 소리는 V 사운드로 들리기 때문에 자음이에요. 뒤에 age의 모음이죠. 연음현상 of age. So, sign of age, sign of age.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1.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네, Google listening 2.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Sign of age. Okay, Google listening 3.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잘하시네요. 자,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One more time.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자, 여기서는 전치사 of 뒤에 모두 다 자음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 of의 F 소리는 V 발음이죠. 얘가 생략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out, 여기에 T 사운드가 각각의 그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R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out of thanks, out of sorry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네,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Okay, Google listening 3.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0: There you go. 문장에서도 해보세요.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한 번 더.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ey hair shows the sign of age.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ey hair shows the sign of age. 2.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 is blank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빈칸에 들어갈 말은 precious, 소중한, 귀중한 이런 의미죠. 그 당나귀가 소중해요. 누구에게? To a farmer, 농부에게. 근데 이 농부는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whose gray hair shows, 그 희끗희끗한, 우리는 흰머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북미권에서는 gray hai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희끗희끗한 머리가 shows the sign of age, 연령대를 알려주는 거죠.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농부. 이렇게 저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직독직해를 해봤고요. 자연스러운 해석은 앞에서 해드렸으니까 의미 파악은 되셨겠죠? He gives one more blank,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자, 그는요, gives one more, 줍니다. 하나 더, 한 번 더, 몰려, stare. 그러니까 눈길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표현해요? 쳐다보기 응시란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번 또 쳐다보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Look out of thanks. One more look out of thanks. 감사한 마음으로 쳐다보고요. Out of sorry. 미안한 마음으로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Alright. Blank continued the De-Inca civilization. 빈칸에 들어갈 말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로 이어가기 위해서 잉카 문명을요.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기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Civilization, 영국식 발음. 북미권에서는 civilization. 기억하시죠?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요. 자,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e a shot.
2: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In order to continue the Inca civilization,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evs.co.kr 오셔서 지난 김에 고고 리스닝을 통해서 청취 실력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Don't forget to review the video.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kinny versus slim. Skinny versus slim. Th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kinny 그리고 slim인데요. 외모 관련된 단어들이라서 더욱 더 진짜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skinny부터 할게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skinny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skinny가 아니에요. 이거는 외래어고요. 영어로 확실하게 발음하실 거면 skinny. skinny.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skinny 같은 경우는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좀 삐쩍 여인을 skinny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어감으로 뭔가 깡 마른이라는 표현하고 비슷하게 skinn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Okay? So skinny does have a bit of a negative nuance. It can depend on your tone, but usually it's used in a negative way. So you have to be a little bit carefu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I was a skinny kid. Skinny, 깡마른, skinn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네, 제 표정 보이시죠? 네, 이것도 부정적으로 좀 말하는 거죠. 부모님은 너무 마르셨어. 그래서 여기서 too, T-O-O라는 단어까지 넣으니까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르셨어.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lim라고 하면 어색해요. 네, 여기서는 skinny라고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문장이요.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네, skinny 청바지, skinny jean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영어로 skinny jeans라고 합니다. 네, jeans 이렇게 S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저 skinny 청바지는 너무 꽉 끼는 것 같아. 네, 여기는 skinny가 이제 형용사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아니고요. 그냥 되게 좀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청바지를 의미를 하는 거죠.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I was a skinny kid. I was a skinny kid. 이거는 나는 깡마른 아이였어. 나 정말 말랐어. I was a skinny kid. Okay.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was a skinny kid. I was a skinny kid. 다음은 slim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도 슬림 아니고요. 이름절로 slim, slim. 여기서는 I 발음이 있는데 I 발음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 발음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에, 에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E도 아니고 에도 아니고요. 약간 중간이에요. 그래서 에 해볼게요. 에 거기다가 slim, slim. 네, 이거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Okay. Slim, 사람의 체격 등이 호리호리한 이거를 slim이라고 하고요. Skinny보다는 긍정적인 어감으로 날씬한에 더 가까워요. Okay, so skinny does have a little bit of a negative nuance to it, but slim on the other hand means you are skinny but in a healthy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You look slimmer. She has a slim waist.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slim, 날씬한, slim.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게요.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너는 더 날씬해 보인다. 여기서 you look skinnier 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긍정적으로 아, 보기 좋다는 뉘앙스를 좀 넣고 싶으면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 look slimmer. Oh, wow. You look slimm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has a slim waist. 그녀는 허리가 날씬하다. 그럴 때는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She has a slim waist. She has a slim waist.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오, 문장이 좀 길죠? 여기서 how do you manage? 원어민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거는 너는 어떻게 무엇을 유지하니? How do you manage? How do you manage? 이거는 통째로 외우시면 너무 좋아요. 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니?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You have 3 kids and you know you're already in your 40s.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What do you do?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 볼게요.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Very good. 정리해 드릴게요. Okay. Skinny 같은 경우는 이 마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깡마른, skinny. 그래서 이거는 맥락 따라서 아주 조심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외국 문화, 특히나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영어권 나라들에는 외모 관련된 말들은 아주 조심하게 사용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slim. slim은 좀 더 긍정적으로 날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Great work!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디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커피 한 잔을 가볍게 좀 마셨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이렇게 좀 잠이 깬 기분이고요. 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잠이 올 때 드시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는 게 커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 주제 바로 이 커피라는 주제입니다. 커피 관련된 주제를 저희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커피숍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커피를 마시면 방금 전에 제가 좀 잠이 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뭐 각성 효과라든가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약간 중독성이 또 있잖아요. 계속 커피가 당기는 이유도 아마 카페인 성분 때문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효과부터 시작해서 커피숍이나 이제 카페 관련된 얘기가 또 특화돼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단어들 좀 살펴보고. 커피숍 앱은 왜 했냐면요, 요즘에 그 주문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거리두기 시대에 더 활성화된 게 뭡니까? 앱으로 주문하는 거, 좀 원거리에서 주문하는 거, 그 저기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하는 거, 그것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변전사는 우리가 옛날에 정말 뭐 설탕하고 커피하고 프리마하고 섞어서 먹던 시대에서 커피 믹스 나오고, 요즘 이제 원두 커피에 요즘 캡슐 커피 기계까지, 우리나라도 지난 4, 50년간 커피 마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지막에 커피 기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캡슐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니까. 자, 커피 효과는 딱 나와야 되는 말들이 정해진 것 같아요. 뭐 나와야 됩니까? 카페인 나와야죠. 카페인 영어 발음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카페인. 카페인. 일단 카는 아니고 약간 캬에 가깝고요. 뒤에다 강세를 주시고 이제 좀 끌어주셔야 돼요. 카페인. 카페인. 됐습니까?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1: 카페인. 카페인.
0: 됐죠? 카페인. 자, 카페인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뭐 잠 깨는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각성 효과라고 뭐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영어에는 약간 스티뮬레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자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졸려요. 나른해요. 커피 한 잔 하면 잠이 깨고 막 그런 스티뮬레이팅 이펙트. 스티뮬레이팅 이펙트. 이펙트. 요건 뒤에 강세 줘야 됩니다. 들어볼까요?
1: 스티뮬레이팅 이펙트. 스티뮬레이팅 이펙트.
0: 이런 거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caffeine has a stimulating effect.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단어만 알면 카페인에 이렇게 좀 잠이 깨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 할 때. 자, 요것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독성, 즉 커피를 계속 마시고 또 마시게 되는 이유는 약간 이 카페인 성분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addictive, addictive 형용사죠. addictive 읽어보세요. addictive. Caffeine is addictive. 그죠?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다. 들어볼게요.
1: Addictive. Addictive.
0: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 효과 얘기하면서 필요한 말들이죠. 카페인 안에는, 자, 커피 안에는요, 카페인 성분이 중독성이 있게 만든다. 카페인 자체가 중독성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이제 카페인이 커피 안에 있는 거니까 in coffee 하면 될 것 같고, 그것이 addictive하게 만든다, 이렇게 풀으면 될 것 같은데요. 주어를 카페인으로 잡을까요? Caffeine in coffee is what makes it addictive. 아, 요 뒷부분 조금 명자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커피 안에 카페인이 바로 그것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것이다. 문장 구조 파악되셨어요? 요런 영작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요 뒷부분에 갑자기 의문사절이 들어가가지고 what makes it addictive. What makes it addictive. 즉, 요 카페인을 꾸며주는 말로써 요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문장은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요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요 자체를 어떻게 여러분이 구어적으로 붙여서 영작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카페인 발음 잘하시고요.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1: Caffeine in coffee is what makes it addictive. Caffeine in coffee is what makes it addictive.
0: 나른할 때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준다. 그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점심 먹고 한 잔 하게 된다. 나른할 때는 뭐 졸린 거는 sleepy, 그거 아시죠? sleepy. 요거 한번 볼까요? drowsy. drowsy. 요건 언제 쓰는 말이냐? 요거예요. 몸이 좀 나른해요. 네. 충곤증이나 뭐 식곤증 같은 거 올 때라든가, 아니면 어제 좀 늦게 자서 좀 졸려. 그때가 drowsy입니다. 그렇죠? 나른할 때. 자, 커피를 언제 먹어요? I drink coffee when I feel drowsy, when you feel drowsy. 자, when someone feels drowsy. 자, 들어보세요.
1: When you feel drowsy. When you feel drowsy.
0: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른할 때요, 커피를 마시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딱 한 가지만 일단 추천을 드릴 테니까 그거 연습을 해보죠. Perk someone up. 좀 생소한 단어죠. Perk 자체가 이렇게 기분을 띄운다의 어떤 어감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perk up, perk up, up까지 들어가면 확실해집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다 혹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들어볼게요.
1: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0: 그죠? 그래서 when you feel drowsy, coffee can perk you up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피 별명이 있어요. 커피 한 잔 그냥 cup of coffee 하면 될 것 같은데 별명이 뭐냐면요, a cup of joe. 요거 커피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A cup of joe. A cup of joe perks me up. A cup of joe. Joe. 이게 커피라는 뜻입니다. 요게 a cup of coffee 대신에 요건 별명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A cup of joe. A cup of joe.
0: 자, 그러면 나른할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 번쩍 든다. 이 말을 영작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오늘 요 부분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피는 나른할 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준다.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주어를 커피를 잡고 Coffee can perk you up. 됐죠? 배운 거 써봤죠? Coffee

0: can perk you up. You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화시킨 거예요.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When you feel drowsy. 이 부분이죠. 그래서 나른하거나 졸릴 때 커피 한잔 하면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다.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이 표현만 잘 쓰면 돼요.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자, 들어볼게요.
1: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Coffee can perk

0: Some people are sensitive to caffeine. 그렇게 영작하면 돼요. 들어볼게요.
1: Be sensitive to caffeine. Be sensitive to caffeine.
0: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단어가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이 커피 마시는지 나오는 증상들인데 요 단어 꼭 좀 알아둘게요. Jittery. 처음 보신 단어지만 외웁니다. Jittery. 요게 무슨 말? 요거예요. 초조하고, 그죠? 신경 과민이고. Jittery. Jittery. Jittery. 들어보세요.
1: Jittery. Jittery.
0: 카페인 예민 증상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Jittery. 하나 더 있어요. Hyperactive. Active는 되게 좋은 거예요. 활동적인 거거든요. 근데 hyper는 과한 겁니다. 신경 과민이 이것도요. 비슷한 뜻이에요. 흥분된 이란 뜻으로 이제 제가 써놨는데 hyperactive. Hyperactive. 커피 마시면 너무 없대. 이런 거 있죠? Hyperactive. Hyperactive. 그렇죠? 과다 섭취하거나 일단 커피 자체에 예민하신 분들,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들어볼게요.
1: Hyperactive. Hyperactive.
0: 자, 문장 하나 만들어볼게요.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신경 과민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럼 예민한 사람, sensitive to coffee 하신 분들은 jittery 될 수 있다. 그거 써볼까요? Jittery.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Jittery.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커피 마시면 신경 과민 될 수 있다. 됐죠? 다시 한번.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이해되시죠? 이 문장 연습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1: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0: 오케이, 할 만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커피 효과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들. 자, 카페인 때문에 중독성 있죠? Addictive. 들어볼게요.
1: Addictive. Addictive.
0: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들어볼게요.
1: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0: 예민한 경우는 sensitive. Be sensitive to caffeine. 자, 들어볼게요.
1: Be sensitive to caffeine. Be sensitive to caffeine.
0: Caffeine. 발음 잘해주시고. 자, 이번 주는 여러분과 커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커피 효과 관련된 이런 주제도 저희가 안 해본 주제죠. 그래서 잘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다시 보기는 언제든지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무료로 가능하십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천사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Alright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전화통화로 거기 날씨는 좀 어때요? 거기 상황은 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쪽에 있는 어떤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그쪽에 있는 어떤 것은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궁금한 상황을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is 궁금한 것 there?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궁금한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뽑아봤어요. 거기 날씨는 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How is 궁금한 것 there? 요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How is 궁금한 것 there? 이라는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일단은 궁금한 것의 그 상태를 물어보실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How is 궁금한 것 혹은 How are

0: 정말 궁금한 것. 그래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죠. How are you? 그렇죠? 넌 어떠니? 라고 그렇게 궁금한 대상을 물어봤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이제 그쪽 상황에서 어떤가요? 라고 해서 거기서는 그 궁금한 것의 상태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뒤에 there 붙여주시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떤 상황인가요? 거기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이제 앞으로 궁금한 것 그 자리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이제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are가 빠진 이유는요. 이제 궁금한 것을 단수로 오늘은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궁금한 것에 어떤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으로 날씨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날씨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날씨, 그쵸? weather 넣으세요. How is the weather? 이렇게만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쵸?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there 붙여주시는 순간, 그쵸? 거기 날씨는 어때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there 넣고 빼고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느낌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만났을 때 How's the weather? 날씨는 어때?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거기 날씨는 어때? How is the weather there? 이렇게 여러분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the weather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the weather there? 해서 거기 날씨는 어때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요즘 미세먼지가 이슈가 확실히 많죠. 그래서 거기 미세먼지는 좀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미세먼지는 아시아 국가에서 혹은 인도 이쪽에서 사실 이제 이슈가 많은 거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 미세먼지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이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니까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바로 미세먼지 자체는 fine dust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공기질은 어때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how is the air quality? 라고 해서 air quality 어떤 느낌이요? 공기질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 상태는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how is the air quality예요. 그런데 거기 미세먼지는 어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ere까지 넣어서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Quality, quality. 둘 다 발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쪽 상황은 좀 어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그쵸, 바로 situation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How is the situation th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상황은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How is the situation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the situation ther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거기 좀 상황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사는 거는 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life라는 명사가 바로 삶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요. How is your life the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서 좀 사는 건 어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How is your life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life there? 거기서 좀 사는 거는 어때?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궁금한 것을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 그쵸? 원래는 How is 궁금한 것으로 해서 그건 좀 어때요? 라는 질문이었지만 되게 전화통화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그쵸? How is 궁금한 것 there 가지고 얘기를 해서 there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직접 대면하는 것과 전화통화로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는 느낌 여러분이 구분되어서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How is the weather there? How is the weather there? How is the air quality?

0: There.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How is the situation there? How is the situation there? How is your life there? How is your life there?
1: 첫 번째 문장으로 그쪽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 그쵸? 바로 How is the weather there?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행을 갔다가 온 거예요. 혹은 출장을 갔다가 온 겁니다. 거기 날씨는 어땠어요? 라고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어땠어요? 라고 과거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How was the weather? How wa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날씨는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고 거기 날씨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How was the weather there? 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습했었던 네 가지의 문장 그쪽 상황은 지금 어떠냐? 라는 거를 그쪽 상황, 그쪽 궁금한 건 어땠습니까? 라고 직접 만나서 물어보실 때는 How was 궁금한 것 there?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the weather there?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쪽 미세먼지 어때? 라는 질문. 그쵸. 바로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답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미세먼지 안 좋아요. 나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What is 형용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궁금한 것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씨 좋아. 뭐 여기 날씨 지금 여기 상황 괜찮아. 여기 삶 좋아.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일단 the air quality 혹은 the situation 뭐 혹은 뭐 my life 이런 것들 혹은 the weather 이런 것들 넣고 나서 이제 is good, is ba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 안 좋아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세먼지 나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The air quality is bad here. 여기니까 here 넣어가지고 구분 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답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air quality is bad here.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 연습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는 걸로 How is 궁금한 것 there?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really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as you know, 매 10분 영어죠. 그 중에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자, 오늘 어떤 문장,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맨 처음 the starting point is really important. 오늘의 mindset, mindset이라고 하죠. 마음가짐을 기다려. 내가 그냥 받아 적고 공부하고 외울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래서 도전이야. 해볼 거야. 내가 얼마큼 할지? 이런 나름대로 열정을 좀 불살라 보세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드리는데 왜 결과가 달라야 됩니까? 훨씬 더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재미도 얻으시고요. 갑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진짜 해보신 거 맞죠? 느낌이 이거예요. 어?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혹은 여자분들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무엇인가 궁금한데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궁금증이 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어떻게 알아고요. 영어에서는 당연히 how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how do you know if?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How는 어떻게, do you know지만 빨리 하면 how do 할때 the 발음이 리을로 변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아시겠죠? 그 연결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연습해 보러 갈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거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 어떻게 알아? 이거 사실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계속 보시면서, 아이, 그거 안 했잖아, if.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잘라서 보시면 돼요. if가 만일의 뜻도 있지만, 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 것인지 어떻게 알아?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인지의 느낌이 if인 거죠. 자, 이게 네 권자인지 어떻게 알아? 증명할 수 있어? How do you know? 그 다음에 뒤에는 it is yours. 그 사이에 if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So how do you know if it is yours? 발음도 if it is인데 빨리 하면 if it is, if it is. 이게 되는 거죠. if it is, if it is. 됐죠? 네 건지 어떻게 알아? 자, 그게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면 과일이나 뭐 다른 것들, 그죠? 그래서 how do you know if it is 익다가 뭐예요? 익은. ripe, ripe라고 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know if it is ripe? ripe가 익은의 뜻이에요. 자, 그게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뭐 배수관이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뭔가를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거죠. How do you know if it is blocked? 그래서 blocked라고 쓰시면 돼요. 아니면 물론 이 단어 말고 stopped, 막혔다 아니면 clogged, clogged 쓰셔도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빨리 다 외워야 됐다 이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나만 딱 하시고요. 나 stopped가 마음에 든다. 그럼 하나만 하세요. 마음을 비우셔야 사실은 더잘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if it is real? 자, 그래서 바로 R-E-A-L. 이거 알아두세요. 발음이 real 하면은 이거는 진짜의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A-R. 후방의란 뜻으로 쓸 때는 rear. 걔는 rear, 얘는 real. 을 발음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바로 힌트 드리면 your turn time. 이게 내 건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yours? How do you know if it is yours? 얘를 보고 따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상대편한테 야, 이게 네 건지 어떻게 알아? 이 책이 네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그게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How do you know?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ripe? 됐고요.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blocked? B-L-O-C-K-E-D. Stop도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그러면 How do you know?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real? If it is real. 아시겠죠? 자, 그러면 Step 2. 연결해 볼까요?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나 뭐 이런 어떤 바디 랭귀지를 읽고 싶다는 거죠. 뭐 머리를 뒤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눈을 피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Many signs that a girl, when a girl likes you, right?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그렇죠? 인지하는지 if. 그렇죠? 그러면 a girl.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if a girl likes you.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빨리 하면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이 발음은 자주 해드리겠지만 걸, G-U-L-L, girl, seagull, seagull 할때 우리가 갈매기라고 할때 그거는 girl 이거고요. 이거는 girl, girl 한 다음에 earl 처음 뒤로 땡기면 돼요. girl. 됐죠? 아보카도가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아보카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How do you know? 그렇죠? If it is ripe에서 그 이자리에 if an avocado is ripe.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보카도라고 얘를 잘 비벼

비벼서 잘 익어서 후숙을 시킨 다음에 색깔이요. green인데 얘가 green이 becomes brown. brownish로 바뀌어요. 약간. 브라운 색깔로. 그때 후숙을 한 사원에서 한 2, 3일 정도 시키면 잘 익습니다. 부드러워요. 걔를 쫙 비벼가지고 다른 거 집어넣고 토마토, 그게 과카몰리라고 하는 멕시코식 샐러드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된장 정도 됩니다. 된장. 쌈장 같은 느낌이 바로 과카몰리. 그게 바로 아보카도로 만듭니다. So how do you know if an avocado is ripe? 됐죠?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누가 내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거 어떻게 알지? 전화가 안 되는데. How do you know if someone blocked my number? How do you know if 인자인지? If someone blocked whose number? My number. 이게 부담되시면 장면 떠올리시고요. 장면 떠올려도 부담되시면 다 버리고 문장 하나만 두번 연습합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너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지? 라고 했을 때 반응이 뭐예요? 아, 무슨 뭐 이럴 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 나한테 묻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How do you know if? How do you know if? How do you know if? 이렇게 그것까지만 딱 끊어보시고요.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A girl likes you.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라고 했더니, hey, go and ask a girl about it, not me. 그래서 g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Ask a girl about it, not me. 물론 제가 이렇게 해드렸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쌤, 혹시 무슨 사인이 있을까요? 예. 네. 뭐, making eye contact, 뭐, 눈을 맞춘다든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With your sincerity and dignity. 여러분의 진정성과 무엇인가 integrity. 이런 어떤 진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남자건 여자건 서로의 진심을 알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점에서요.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it's an easy thing to do. Okay, it's a breeze. Where? Just right here. 아주 쉽습니다. 자, ebs.co.kr 오셔서 마음도 남겨주시고 함께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wealth and health. And most of all, lov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팝송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오늘의 이 노래가 꼽힐 가능성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물론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비틀즈의 Yesterday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노래가 꽤나 옛날 노래라면 옛날 노래죠. 하지만 요즘에도 들었을 때 그 울림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Yesterday가 떠나간 사랑에 대한 노래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요즘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자, 이 Yesterday의 가사 중에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사실 이 문장이 어떤 그 떠나간 사랑에 대한 아픔

긴장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아프다 이런 내용의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헷갈리고 계시다면 오늘의 내용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 가사의 제대로 된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부분이죠. used to be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에 사용되는 이 문법 요소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걸 그냥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뭐 하곤 했다 정도의 뜻이라고 들 많이 배워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습관을 나타낼 때 우리가 used to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강조하는 쓰임으로써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옛날에 내가 이걸 이렇게 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뉘앙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신경 써서 봤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쫙 이해가 되면요, 오늘의 가사가 진짜 그 큰 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분명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서 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이렇게 나와 있죠. I used to work at a law firm. 한번 더. I used to work at a law firm. A law firm 하면은요, 이게 법률사무소거든요. 법률사무소. 그거 신경 쓰시면서 I used to work 그만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일을 하곤 했었다는 거죠. 적어드린 것처럼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셔도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내가 예전에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게 과연 내 습관일까 따지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used to가 습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에 썼는데 과로치고, 어떻게 말하자면 과로치고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 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라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 라는 말을 used to work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이거 발음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used to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연음 때문에 used to. used to. 그러니까 중간에 used, to 발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I used to work. I used to work. 이 정도로만 읽으셔도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a politician now, but he used to be an actor. 자, he's a politician now. Politician 하면 정치가죠. 그는 지금은 정치가예요. But 하지만 he used to be an actor. Actor 하면은 배우니까 그는 예전에는 배우 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뭐 문장에서도 이 의미가 드러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배우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used to be an actor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때는 used to be 이 d 발음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요, 자, he used to be an actor, he used to be an actor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음해 주시면 된다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서 오늘의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Suddenly, 갑자기요. I'm not. 자, 잘라서 해석해 볼게요. I'm not. 내가 아니랍니다. 뭐가 아니냐면요. Half the man. The man 하면 그 남자잖아요. 그 남자의 반도 아니라는 거예요. I'm not. Half the man. 그 남자의 반도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남자냐면 I used to be. 내가 예전에 이었던. 그러니까 내 옛날의 그 모습. 그 남자가 다른 남자가 아니에요. 내 옛날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요. 내 옛날 모습의 반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사랑이 떠나간 거예요. 내 반쪽이 떠나간 거죠. 근데 조금 더 정확히는 내 반쪽보다도 더 가져갔나 봐. 5대5 지분이 아니라 내가 4였고 나의 사랑이 6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반 이상이 나를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예전 내 모습의 반도 아니

게 됐습니다라는. 사실 어딘가에 뭐 아프다, 슬프다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만 가사 자체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신경 쓰시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네사는 예전에 뉴욕에 살았어요.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거 신경 쓰면서 문장 만들어 보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먼저 주어 넣어줘야 되고요. Vanessa, 영어로는 Vanessa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자, Vanessa가 옛날에 뭐뭐 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말 할 때 used to 써주면 된다는 거죠. 포인트는 자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Vanessa used to live. Vanessa used to live.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동사 원형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았었는지 in New York 말해주시면 이 문장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읽을 텐데 발음에 신경 써서 used to는 아니다. used to 이렇게만 읽어도 된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가볼게요. 두 번 갑니다. 시작. Vanessa used to live in New York. 한 번 더 갈게요. 시작. Vanessa used to live in New York. 좋아요. 첫 번째 문장 함께 만들어 봤고요. 한 문장 더 남았습니다. 조금 더 길어졌어요. 제 어머니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시곤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좀 드렸어요. 읽어주시곤 했습니다. 이건 사실 뭐 과거의 습관이라고 봐도 되죠. 근데 그 안에 여전히나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라는 뉘앙스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used to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주어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주어는 내 엄마로 시작하면 되니까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used to 쓴다는 것까지 합쳐서 시작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My mother used to. My mother used to. 그리고 그 다음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긴 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동사 read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My mother used to read me stories. 살짝 어색할 수 있거든요. Read me stories. 나에게 stories, 이야기들을 읽어줬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근데 언제 읽어준 거예요? Before bed. 침대 전에가 아니라 여기서 bed는 그냥 잠자리라는 의미로서 잠자리 전에, 즉 잠들기 전에 라는 의미가 완성되는 거죠. Every night. 매일 밤마다요 해서 오늘의 문장, 두 번째 문장이었죠. 완성된 거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y mother used to read me stories before bed every night.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습니다. Yesterday라는 노래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정말 3분만 시간 내서요. 그 가사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해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코브라 자세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뭐였죠? ish였어요. ish. 되게 조금 이상해요. 그죠? 어떤 형용사 뒤에 ish를 붙이면 그 형용사의 약간 긴가민가한 버전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시간을 얘기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9ish 하면은 9시 경 이런 뜻도 되고 어떤 말을 내뱉었을 때 좀 그런 것 같아 라는 걸 이렇게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떤 말을 하고 ish 이렇게 추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If your back feels a little tired-ish, that's awesome. 이랬어요. 혹시 등이 약간 이렇게 지치시다면, 약간 지치시다면 That's awesome.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문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큐!
1: How was your date? He seemed a little sheepish in a cute way. That's good. Finally, you need to stay away from bad guys. He did say he has a girlfriend-ish.
0: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How was your date? 친구가 데이트를 했나 봐요. So, how was your date? 데이트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He seemed a little sheepish in a cute way.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seemed a little sheepish. 여기서 sheepish를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sheepish에 나오는 그 ish는 오늘에 다루는 ish이긴 하나 sheepish 이게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0: 조금 사람이 어리바리하고 아니면은 조금 너무 순진해서 조금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순진해 보이는 거를 sheepish 얘기해요. 그래서 he seemed a little sheepish. 조금 어리바리해 보였는데 in a cute way. 대신 조금 귀엽게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oh, that's good. 완전 좋은 거잖아. finally, 드디어. You need to stay away from bad guys. 이랬어요. 너는 정말 stay away. 좀 피해야 돼. From bad guy. 나쁜 남자 좀 그만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he did say he has a girlfriend. ish. 이럽니다. Oh my gosh. He did say.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 뭐라고? He has a girlfriend. 여자친구 있다고. ish.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약간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has a girlfriend-ish. 그랬다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think he has a girlfriend-ish.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Why was the boss so angry with you? He thought I was late to work today. Were you? No, I got there at 9-ish. That's not late. 네, 그래서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Why was the boss so angry with you? 오늘 상사가 왜 이렇게 그쪽한테 화가 났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He thought I was late to work today. 그가 그러니까 상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I was late. 내가 출근을 늦게 했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Were you? Were you late? 그냥 줄이는 거죠. Were you?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No, 아니요. I got there at 9-ish. 이랬어요. I got there at 9-ish. 한 9시쯤 도착했어요. Well, that's not late. 그건 늦은 건 아니죠. That's not lat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ish를 붙으면은 약 9시 경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개 대화문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So now your back is so much stronger because of the cobra pose. Great job. Next time we will do the prone hip opener and I'll show you what that looks like. So 오늘 우리 코브라 자세를 통해서 등 근육을 좀 단련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엎드려서 하는 골반 열기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ish. 조금 생소하게 좀 다가왔죠, ish.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끼워 맞춰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내일까지.
1: I will see you so soon, okay? And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I texted you the other day and you didn't write back.
1: Yes.
0: You didn't even read it.
1: I did read it. I just decided not to answer.
0: You basically ignored
1: yes,
0: my text.
1: I purposely ignored you. 네. You should know by now.
0: 지금 문자를 주고받은, 아니 제가 보내기만 하고 받지 못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의 주제가 바로 문자 메시지.
1: We're talking about texting.
0: Exactly, texting입니다. Texting 하면은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라는 이 명사를 동사화해서 그냥 texting. 문자 보내기, 문자 메시지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번 주 주제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해 볼까요?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text.

0: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Okay, so Baron says,
0: I always use actual words and punctuation when I text. Mm-hmm.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actual words, 그러니까 실제 단어를 쓴다는 말은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yeah. 약자 안 쓰고
1: yeah. No LOLs, 네. BRBs.
0: I'll be right back, laughing out loud.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실제로 단어를 쓰고 punctuation, 그러니까 마침표, 느낌표, 점 다 찍는다.
2: Exclamation point.
0: Translation,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번역해주자면 mm-hmm. I text slowly. 나는 yeah. 문자 메시지 속도가 느리다라는 말이고요.
1: And Christy says,
0: When you're typing a funny text, but the group chat is moving on too fast. 재밌는 문자를 쓰고 있는데 뭔가 웃긴 말을 쓰려고 하는데 전체 단체 창이 너무 빠르게 문자가 올라갈 때 you're just like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대요. Slow down. 좀 늦춰봐. 천천히 해. You're ruining my comedic timing. Comedic timing이라는 것은 웃길 타이밍인데 그걸 yeah. 지금 너네들이 놓치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한대요. Yeah. And she probably can't type because she's slow.
1: Yeah, because she's too slow, right? Mm-hmm. I feel you on that one, Christy, because that happens to me all the time. But I send it anyway.
0: Anyway.
1: And I say, go up and see.
0: Do people laugh anyway?
1: Yeah,
0: okay.
1: They do.
0: You have nice friends.
1: Perfect. So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but also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right?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Welcome to my kitchen. 네, 골라조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I have a great recipe for you. 네, 오늘은 아주 맛있는 거 만들 거예요. Today's recipe is cream curry hamburg steak. Creamy curry hamburg steak.

Here are our ingredients. 우리 재료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ground beef and ground pork. Ground? 맞다. 땅은 아니에요. Ground beef 얘기는 다진 소고기. Ground pork, 다진 돼지고기. 그리고 breadcrumbs, crispy breadcrumbs, 그 빵가루 필요해요. We have cream, 생크림. We have an egg, 딸기알, 하지만 빵만 필요해요. We have curry powder, onion, water, 그 카레 파우더, 양파, 물. Cherry tomatoes, 방울토마토. Canola oil, 캐놀라유. Carrots, 당근. 다진 마늘, minced garlic. Minced도 다진요, 다진. When we mince something, we make it into little pieces. 그 아주 조금만 부분 잘라요. 손으로 아니면 기계로. 그래서 minced garlic. 소금, salt, we just need a pinch. Soy sauce, 간장. 그리고 통후추. We need whole black pepper.

Now, let's start cooking. First, we're going to finely chop the onion and the carrot. Now, let's chop the onion. Finely chop. 손가락 조심하세요. Be careful of your fingers. 이렇게. And now let's chop the carrot. 이렇게 잘라요. 당근 조금 더 딱딱해요. 손 조심하세요. 아이고. Now, let's cut this way. 당근은 조금 더 딱딱해요. 그래서 조금 더 힘 써야 돼요. And now let's chop this way. 이렇게 잘라도 돼요. 다진 양파하고 당근 있습니다. Now, let's make the hamburg steak. 이제 우리 함박 스테이크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put in the ground beef, 우리 다진 소고기. We put in our ground pork, 우리 다진 돼지고기. 오, 저는 돼지고기 너무 좋아요. We put in our breadcrumbs, 우리 바삭한 빵가루 들어가요. 와. Now, let's crack the egg. 우리 반만 필요할 거예요. So, let's whisk the egg.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노랗게 됐을 때 됐습니다. Now we put in half the egg. 우리 달걀 반 정도? 오, 제 생각에 이 정도 충분해요. Now, we need our onion and carrot. Now we add in the onion. 우리 양파 들어갈 거예요. 다진 양파. Chopped onion. And chopped carrot. 우리 다진 당근도 들어가요. And we need our minced garlic. 우리 다진 마늘도 들어갈 거예요. We need a pinch of salt. 아, 여기도 pinch. P-I-N-C-H. 이렇게. Pinch. 그래서 조금만 들어갈 거예요. 소금 한 꼬집. And some soy sauce. 우리 간장 조금 필요해요. 마지막에 통후추. 아, 통후추 되게 좋아요. 오, 통후추 냄새는 맵지만 좋아요. We mix. 장갑 좀 필요해요. 우리 믹싱 하겠습니다. Let's mix with our hands. 우리 손 믹싱 할 거예요. 우리 모든 재료들이 섞여서 해야 해. Now, let's make a patty. 우리 이제 그 함박 스테이크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납작해 만들어요. We're gonna make it a little flat. 네, like this. Okay, let's fry the hamburg steak. 네, 이제 우리 프라이팬에서 함박 스테이크 요리합니다. 우리 함박 스테이크 팬에서 넣을 거예요. 이제 우리 좀 참아야 돼. We have to wait 5 minutes for each side. 우리 이적 조적 5분씩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I think it's ready to turn. 우리 한번 뒤집어요. 오, 좋습니다. 아, look at this. 아, 그 색깔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 golden brown 하고 살짝 또 어두운 갈색 있을 때, 오, 진짜 맛있어요. 또 5분 기다려야 돼요. 이제 우리 이 숟가락 빵만 물 넣을 거예요. 그 다음 lid 덮여요. We put the water in. 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우리 왜 물 넣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 스티밍 할 거예요. 이런 스팀 요리는 물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을 때 온 고기는 요리할 수 있어요. We can cook all the meat inside and outside. 그 안에 있는 고기 그리고 밖에 있는 고기 모든 것은 다 요리할 수 있어요. And we turn it. And one more minute. And now our hamburg steak is done. Now, let's make the creamy curry. 이제 크림 카레 만들어 볼 거예요. We put the curry powder in and the water in. 네, 우리 카레 파우더하고 물 이렇게 넣는 거예요. And now, on high heat. 와, 벌써 카레 냄새 나오는 거예요. I can already smell the curry. Now, let's put in the cream. 우리 생크림도 넣을 거예요. 달콤한 크림 쓰지 말고 Don't use sweet cream. 설탕 없는 크림 쓸 거예요. 왜냐면 설탕 들어갔을 때 너무 달콤한 카레 날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 터치 할 거예요. Do you like eggs? 우리 친구들 달걀 좋아하세요? Let's crack the egg.

0: one egg. Now we wait. 이제 기다리세요. Okay, now everything is ready. First, we put the sauce on the plate.
1: 우리 카레 접시 위에 넣을 거예요. 우리 함박스 스테이크도 넣을 거예요.
0: Let's put the Hamburg steak on top. The Hamburg steak. 마지막은 fried egg.
1: 우리 Hamburg steak 위에 예쁜 달걀 프라이.
0: 이제 크림 카레 Hamburg steak. Creamy curry Hamburg steak 완성됐습니다.
2: 이제 it's time to taste. 이제 맛보기. 와.
3: 와. 그 고소한 함박스 스테이크. 그리고 그 맛있는 크림 카레.
2: That delicious creamy curry. Everything goes together.
3: 뭐 합쳐서 진짜 맛있어요.
2: We have creamy curry, savory Hamburg steak, delicious fried egg.
3: 드디어 다 끝났어요.
2: We made a delicious dish.
0: Yes, 크림 카레 함박 스테이크, creamy curry Hamburg steak.
2: I hope you like it.
3: 그리고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할게요.
2: So come back soon.
3: See you. Bye-bye.

0: paws. Rachel put Miss Bennett's hat on her head. You look lovely, Rachel told the big rabbit. Almost as nice as Miss Bennett. The big rabbit looked very pleased.
1: It looks like a big rabbit disguised as Miss Bennett to me, said Ranjit.
2: 자, Ranjit and Rachel. 이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Alright, so 여기 장갑도 끼워주고 우리 Ranjit가 그 다음에 Rachel는 모자를 씌워주고 그래서 Rachel, 아 되게 you look lovely, 멋지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우리 선생님, 이 선생님 토끼 표정을 보세요. She looked very please,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Ranjit가 It looks like a big rabbit disguised as Miss Bennett to me. 이렇게 말을 하는데 To disguise, that is our first word. 변장하다라는 뜻인데요. Ranjit는 그냥 Miss Bennett 변장한 것 같아요. 토끼는 토끼 같고 여전히 네 그냥 변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Okay, well, she looks good. Let's continue.
0: They walked through the school with the rabbit disguised as Miss Bennett. The big rabbit walked in the middle with class six all around her, so no one could see her big rabbit feet. They knocked on the principal's door.
2: Who's there? Called the principal.
1: Class six and a very big rabbit, Ranjit replied.
2: 네, 우리 학생들이 Miss Bennett, 이 토끼를 둘러싸서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Alright, so the rabbit, the big rabbit walked in the middle. 자,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So no one could see her big rabbit feet. 자, 옷이나 모자나 이렇게 이제 변장을 하기는 했는데 네, 여기 밑에 토끼 발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숨기려고 네, 이렇게 자,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모두가 교장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 누구 who's there?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class 6 and a very big rabbit.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어떤 반응이 있을지 궁금하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0: The principal opened the door.
3: Please, Rachel said. Our Miss Bennett turned herself into a big rabbit.
4: Gosh, said the principal. I've never seen a rabbit that big. Are you sure that this rabbit is really Miss Bennett?
0: The big rabbit pulled her gloves off with her big rabbit teeth. Then she picked up the writing pad and a pencil from the principal's desk. She wrote, This rabbit is me. And she signed the note, Dorothy Bennett.
2: Okay, 자,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너무 놀랬겠죠, right?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데 아니 이런 토끼가 이렇게 큰 토끼는 처음 봐.
0: Are you sure that this rabbit is really Miss Bennett?
2: 정말 이 토끼가 Miss Bennett 선생님이야?
0: 네, 이렇게 하니까 네 여기 옆에 그림을 보면은
3: This rabbit is me, and she signed the note Dorothy Bennett.
2: 그래서 이 글을 딱 이렇게 쓴 거예요. 다행히도 선생님이 글씨는 아직도 쓸 수 있나 보죠.
0: Alright, so,
2: 자, 이게 나야. 나, 토끼, 이 토끼가 나야.
0: Dorothy Bennett. Alright, it is Miss Bennett. Let's read the last page.
5: You've been ear-wiggling again, Dorothy, the principal scolded. Wish yourself back at once and stop being a rabbit. The big rabbit shrugged.
2: 아유,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났네요. All right, let's take a look. The principal scolded. 자, 또 마법을 부렸구나.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자주 그런가 봐요. 그래서 she scolded. 자, 우리 두 번째 단어, to scold, 야단치다.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아니, 또 이랬어. 다시 선생님으로 변신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the big rabbit shrugged. 네, here is our third word for today. To shrug, 어깨를 으쓱하다.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답이 하고 싶지만 안 되는데요? 이런 표정인 거예요. Alright. 자, 우리 교장 선생님은 사실 화났어요. 엄청 화났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미스 베네트가 자주 이렇게 ear wiggle 해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데 이번에는 좀 심각합니다. This is a serious problem. So, let's see. 다시 우리 선생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죠? Alright. We will finish the book next time and see what happens to the very big rabbit.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1: I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here.

Ha ha ha!

Huh.

还有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닝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논픽션, 비문학 책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항공기가, 비행기가 어떻게 저렇게 큰 물체가 떠다니는지 아십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Do Airplanes Stay Up? 이라는 책입니다. 와,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떠있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고요. 오늘부터는 이 논픽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책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 구조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을 알면 아, 이 자리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이게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음원으로 이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볼까요?
1: How Do Airplanes Stay Up? by Debbie Velarde. Chapter 1. Four forces. People can fly even without wings. They ride in airplanes.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Together, these forces keep an airplane up and moving forward. The Wright brothers made the first flight on December 17, 1903. It lasted for 12 seconds. Chapter 2. Overcoming Gravity. Gravity is a force that pulls things toward Earth. It is the reason things fall down.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0: 자, 오늘은 비행기가 하늘에 어떻게 떠다닐 수 있는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와, 저 큰 게 어떻게 하늘을 저렇게 날아다닐까? 라는 생각

0: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의 제목은 How do airplanes stay up이 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Chapter 1. Four forces. 네 개의 힘이 되겠습니다. Force라는 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 근데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있답니다. 네 가지를 하나씩 양파 까듯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can fly even without wings. 사람들은 날 수가 있답니다. 이게 아니고요. Even, 심지어, 뭐 없이도요. Without이라고 하면 뭐뭐 없이가 되겠죠. With는 뭐뭐를 함께 가지고 오라는 의미고요. Without은 그 반대말이 되겠죠. 뭐뭐 없이, 뭐 없이요. 날개 없이도 사람들은 날 수가 있답니다. They ride in airplanes. 그들은 무엇을 타냐면 바로 비행기를 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행기를 탑니다.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그들은 soar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soar이라는 것은 날아오르다, 솟구치다, 급증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날아오르다가 적합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날아오릅니다. higher, 더 높게 날아오릅니다. 뭐보다요? than most birds. 그래서 they는 비행기가 되겠죠. 비행기들은 날아오릅니다. 무엇보다 더 높이요? 대부분의 새들보다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즉, 새들이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이게 지구 땅이라면 그 위를 날아다닌다면 비행기는 그것보다 더 위에 날아다닌다라는 것이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가 되어 있네요. 비행기들은 날아다닙니다. 무엇을 함으로써요? By라는 것은 뭔가의 수단 혹은 뭐뭐를 함으로써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무엇을 함으로써? Balancing, balance라고 하면 바로 균형을 잡다. 어이구,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이죠. 균형을 잡음으로써 무엇의 균형을 잡냐 하면 네 개의 힘들을 균형 잡으면서 비행기들은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와, 여기 생소한 단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어떤 의미인지를 활용해서 비행기의 그 힘, 비행기가 극복하고 이렇게 떠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힘을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These forces, 이 힘들은 are gravity. Gravity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되겠죠. 제가 지금 이 리모컨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떨어지잖아요. 이게 제가 손을 탁 놨는데 이게 휙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리프트라고 하면은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이라고 하는데요. 양력이 뭐냐면 뜨는 힘입니다. 뜨는 힘. 드래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달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누군가 뒤에서 저를 잡고 끄는 힘, 못 가게 하는 힘, 맞죠? 뒤로 가는 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nd thrust라고 하면 thrust는 제가 막 달린다면 앞으로 가는 힘이 되겠죠. 추력이라고 합니다. 이네 가지 힘입니다. 그렇죠? 이네 가지 힘을 균형 잡으면서 비행기는 날아다닌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Together, these forces keep an airplane up and moving forward. 그리고 이네 가지가 함께, together, 함께, these forces, 이 힘들은 keep, 유지합니다. An airplane up. up인 상태로 비행기를 유지한다. 즉, 떠 있게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 힘들은 비행기를 떠 있게 하고요. And moving forward.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 설명이 있네요. The Wright Brothers. 아, 들어봤습니까? Wright 형제가 되겠죠. Wright Brothers. 그래서 이 Wright 형제들은, Wright 형제는 made,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flight. flight는 바로 fly의 명사형이 되겠죠. 그들의 첫 번째 비행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냐면, on December 17. 그렇죠? 12월 17일에. 언제예요? 1903가 되겠죠. 1903년에 첫 번째 비행. 1903년 12월 17일에 첫 번째 비행을 했답니다. 근데 이첫 번째 비행, it lasted for 12 seconds가 되어 있는 그첫 번째 비행은 lasted. last는 마지막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last가 동사로 쓰이면 바로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첫 번째 비행은 지속했습니다. 얼마 동안 지속했냐면 for 12 seconds, 12초 동안 지속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Four Forces. People can fly even without wings. They ride in airplanes.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Together, these forces keep an airplane up and moving forward. The Wright brothers made the first flight on December 17, 1903. It lasted for 12 seconds.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Chapter 2. Overcoming Gravity라고 되어 있네요. Overcome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Overcome. 아, Overcome. 뭐죠?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하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오는데 중간중간에 막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을 자꾸 넘어서 오는 거예요. Over. Over, over. 맞죠? 넘어서 넘어서 저에게 온다. Come. 그래서 극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overcome이라고 하면 극복하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명사형 ing가 붙어서 극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중력을 극복하는 것이 되겠죠. Gravity is a force. 중력은 is a force. 힘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that pulls things toward Earth, 지구를 향하여 무언가를, 물건을 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컨을 이렇게 다 떨어뜨리면은 지구를 향해서, 아래쪽이 지구잖아요. 지금 맞죠? 제가 밟고 있는 게 지구를 밟고 서 있는, 지구 쪽으로 무언가를 당기는 그 힘이 바로 중력이 되겠죠. It is the reason things fall down. 그래서 이것이 바로 the reason, 이유입니다. Reason은 이유이죠. 어떤 이유냐면 물건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행기가 뜨잖아요. 뜬다라는 것은 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중력은 지구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뜰 수 없겠죠. 지구에 붙어 있겠죠. 땅에요. 그런데 한 비행기는 must overcome, 극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극복해야 됩니까? 중력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To fly,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날기 위해서요. 아, 그렇죠. 한마디로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고 이거 이상의 뜨는 게 있어야지, 극복을 해야지 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푸른색으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특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 구조의 특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가 도대체 무슨 관계대명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이 표를 알아야 됩니다. 이 표는 외워야 되는 것들 중 하나이고요. 사실 관계대명사에 소유격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 소유격이 필요가 없어서 일단 좀 떼두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릴 것 같아서 주격과 목적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격이라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목적격이라는 것은 이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대명사인데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을 단순히 어떻게 그냥 end 같은 걸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무언가 새로운 표현을 써서 조금 더 짧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은 실제로 숫자가 2잖아요. 근데 이거를 1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I saw the man. He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를 봤습니다. He was wearing a red hat. 그런데 그는 무엇을 쓰고 있었냐면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어가 공통되죠. 항상 무언가를 삭제를 할 때는 중복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삭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I saw the man에서 the man과 그 다음에 he가 동일한 he잖아요. 이 the man과 he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he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럼 이 he는 이 문장을 보면 he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다.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he는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바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장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he는 사람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주어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격의 이 칸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지금 무엇이냐 하면은 선행사라는 것은 중복되는 두 단어 중에서 앞에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두 중복되는 단어 중에서 앞에 먼저 나온 것, 그게 선행사거든요. 선, 먼저 선. 행, 갔다라는 말이죠. 먼저 간 단어. 그래서 the man과 he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the man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선행사, 먼저 나온 단어를 보니까 the man,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물, 동물이에요? 아니면 사람, 사물, 동물이에요?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who를 선택합니다.

0: 되는 것이죠. 주어 역할을 하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후, 그래서 너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쓰인 이 문장까지 그 뒤에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saw the man who, 그 뒤에 있는 걸 보면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쓴 것까지 그거를 딱 잘라내면은 그 뒤에 나머지 문장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뒤에 보니까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어? was는 동사인데 앞에 주어가 없네. 아, 여기 있는 이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구나.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구나. 왜? 관계대명사까지를 딱, 그까지를 딱 잘라봤을 때 그 이후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네.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관계대명사까지를 딱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무언가 문장 요소가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관계대명사의 역할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I know the girl. You met the girl.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는 어떤 소녀를 안다. 어떤 여자아이를 안다. You met the girl. 너는 그 여자아이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the girl과 the girl이 중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 the girl을 삭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붙여보겠습니다. I know the girl.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you met the girl. 너는 그 소녀를, 여자아이를 만났다. 즉,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 너가 만난 그 대상에 지금 여기에 여자아이, the girl이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하고 아, 목적어로 쓰였구나. 목적격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목적격을 확인하는데 선행사라고 하죠. 먼저 나간 단어, 중복된 단어 중에서 먼저 나간 단어. 저기 앞에 있는 the girl이 바로 사람이냐, 사물이냐, 동물이냐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사람이네. 그래서 여기 있는 who나 whom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고, 혹은 that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whom이 적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 know the girl, whom까지를 딱 끊어서 보면 그 뒤에 you met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 whom이라는 친구는 과연 어떤 정체인가? 바로 you met, 어? 너는 만났다. 누구를 만났지?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아, 여기 있는 이 whom이라는 것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학교 시험에서 이 whom이 생략이 되어 있거나 여기에 바른 관계대명사를 넣으라고 하면은 바로 뒤에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You met, 여기에서 무엇이 없는지. 이걸로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너는 만났다. 누구를 만났지? 누구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근데 여기에 아, 두 문장을 연결하는데 아, 바로 앞에 보니까 the girl이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who나 whom이나 that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who, whom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인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는 that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2. Overcoming Gravity. Gravity is a force that pulls things toward Earth. It is the reason things fall down.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표현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2: Force.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 Soar. Soar.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Gravity. Gravity.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Last. Last. It lasted for 12 seconds. Overcome. Overcome.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를 확장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서 아 이렇게도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ver입니다. over는 뭔가를 넘어서 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여기 장애물이 있다면 이걸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overcome. 오기는 오는데요. over 넘어서 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저에게로 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리도 있어요. 소리.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언가를 넘어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데 이 옆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넘어서 들리는 거죠. 맞죠? 넘어서 저의 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overhear이라는 것은 우연히 듣다, 엿듣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over는 뭔가 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걸 활용해서 여러 단어들에 쓰이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Yeah.
0: All right. 자, start of the week 한 주 시작해 볼 건데요.
1: 네.
0: 자, 가정 영어 가보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 중학생 딸의 privacy라고 해서
1: 아.
0: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완전 어린 친구라면은 그런 그쵸. 거를 별로 상관은 안 하겠지만
1: 네.
0: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본인만의 시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1: 그리고 이제 아. 사춘기가 시작되고
0: right.
1: 또 이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0: Uh-huh.
1: 중2병이라고 할 정도로
0: uh-huh.
1: 굉장히 좀 뭐 문도 좀 세게 닫고
0: uh-huh.
1: 예, 말 걸지 마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0: 누구나 좀 거쳐가는
1: 예.
0: 시기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1: 아직은 어리죠.
0: 근데 결국에는 그 시기를 좀 거쳐가게 될 텐데
1: 벌써 무서워요.
0: 그래서 미리 제가
1: 네.
0: 준비하시라고.
1: 한번.
0: 영어로 만들어봤어요.
1: 네. 네. 미리 좀 영어로 경험을 해볼까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0: 자, 중학생 딸 방에 들어간 시츄에이션인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1: 아,
0: 그렇죠.
1: 그쵸. 이게 노크를 사실 안 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지금 저는. 예. 근데 예전에 저도 중학생 때
0: 네.
1: 엄마한테 괜히 반항을 했던 기억이 많이
0: 그렇죠.
1: 나요.
0: 누구나
1: 예.
0: 겪는 하나의 페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리스펙트를 해야 될 때다.
1: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조금은 좀 이렇게 신경 써줘야죠.
0: That's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그래도
1: 아오.
0: 굉장히 배려하고 또 그런,
1: 착한 엄마다.
0: 뭔가 그런 부모의 느낌으로
1: 맞아요.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중학생 딸의 프라이버시 그래도 지켜줘야겠죠?
0: Alright.
1: 열심히 영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Before coming knock?
2: Yeah,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2: What?
1: Sorry, I'm sorry. I knocked before I can't.
2: You didn't knock.
1: Sorry.
2: What? Listen, I'm 13 now.
1: 응?
2: Please respect my privacy.
1: 아이고, privacy?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알았어. 13살 딸아.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